0: 진짜 잘 썼어.
1: 어, 사장님. 아, 이게 잘 됐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2: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잘 쉬다가요. 진짜
3: 다행이에요. 점점 잘 갔어요?
0: 완전히요.
1: 저희 다니스 다시
0: 진짜. 저 무조건 장만 자러 올게요. 어.
4: 여기 안 나가고.
0: 저희 무조건 할 때마다 여기로 올게요.
3: 그럼 안 와도 돼?
2: 인사해드리고요.
0: 아, 귀여우셔. 또 올게요. 진짜 무조건 또 올게요.
5: 또 만나요.
0: 네.

0: 언니 자연 충분히 봤어. 내가 익사이팅한 거 준비했다 했잖아. 약간 좀 액티비티 있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리프팅 어때?
1: 리프팅 뭔지 알아?
2: 리프팅
1: 배에 떠는 거야. 할래? 가볼까? 액티브인데?
0: 가자. 이 정도는 해줘야지.
1: 그치? 이
0: 정도는 에이 우리 너무 약간 잔잔하게 놀았어.
1: 그래 좋아. 어? 그럼 이게 좀... 신나게 어?
0: 그러니까 렛츠고!
1: 예쁜 것 같아.
0: 재밌겠는데?
1: 어,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선생님 혹시 래프팅 어떻게 하면 돼요?
3: 여기 뜬금 하시고 저 잘 밟아서 나가셔가지고 타시면 됩니다.
1: 아, 장비는 이게 필요한 건 우리가 따로 쟁겨 안 하던 거지?
3: 아닙니다. 준비 다 돼 있으니까 나가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0: 아 제가 수영을 못 하거든요. 물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3: 예, 혹시? 빠질 수도 있지만은 래프팅은 뭐라고는 상극이기 때문에 지들이 준비 운동이나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괜찮아, 안 떨어져.
3: 해보시고 뭐 나중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0: 한번 해보고 한번 빠지면 혹시 그러면 뭐 이렇게 좀 구해주실.
1: 내가 낚시해줄게.
3: 저희들 안전요원이 다 탑승을 하기 때문에.
1: 이것도 있으니까.
0: 오케이.
1: 감사합니다, 사장님.
0: 아, 화장은 지워지나요? 저희 워터프루프 화장.
1: 아, 너 진짜 그냥 다시 하면 되잖아.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야스민, 우리 싱글이고.
0: 아니, 왜 얘기해? 그걸 왜 얘기해?

0: 안전교육 문제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예, 네. 저희 그 전에 모델 한 분 원래 필요하거든요. 아, 모델분이 너무 마르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너무 큰데요 이거 보여줄게요.
1: 맞춰주셔야죠. 또 뭐 제가 또
0: 쏙
1: 맞으면 안 되잖아요.
2: 잘 어울리는구만.
0: 이대로 있고 물에 들어가 버리면요. 네. 음료기가 위로 떠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럼
1: 어머 안 돼.
0: 이대로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1: 그럼 제가
0: 뺄게요.
2: 마시 찍기 좋아요.
0: 저희 몸에 힘주셔야 돼요.
3: 있잖아 약간 아기들의 놀러 갔을 때.
1: 아, 잠깐만. 갈림이 나갈 뻔했어.
0: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되면 이제 안 올라가거든요.
2: 아 올라가는데 안 좀 줘요. 올라가는데.
0: 좀 할게요.
1: 재밌다 이거. 재밌네. 아 이것도 쏙 이렇게 맞추겠는데?
0: 그러면 이제 좁은 문제거든요.
2: 이거 너무 조그매서 문제네.
0: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게 제일 작은 거라서.
1: 아 이거 제일 작은 거예요?
2: 네. 이게 어린이형일 거야.
1: 이거 네. 톡톡 쳐 주시면
0: 돼요. 됐어요.
2: 됐어요? 이 사람 나와야 되는데?
0: 두 분 다 오케이 한번 해보실까요? 오케이?
3: 오케이.
0: 자, 오케이 하시면 여기 T자 모양의 손가락 넣으시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 하면 물에 넣고, 둘 하면 땡기고. 하나, 둘.
2: 넣고,
1: 아, 넣고 땡기고.
2: 넣고, 땡기고.
3: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요런 느낌.
0: 오늘 배 안 나갈 것 같은데요, 오늘. 침몰할 것 같아.
2: 나도 조금. 우리가 할 일이 걸린 것 같아.
1: 아니, 사장님, 근육이 이렇게 이만한데,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0: 살이에요.
1: 아니.
4: 아, 역시, 역시 언니 야무져. 언니 야무져요, 야무져.
0: 네.
1: 근데 왜 자연스럽게 나한테 넘어온 거죠? 어이가 없네? 아, 나 어이가 없네. 근육을 왜 키운 거야? 자랑하려고. 네, 해서 끝났어.
2: 이렇게요?
5: 네, 뒤에 하나 더 들고.
2: 아, 뒤에 하나 이렇게요?
5: 네. 자, 몸을 뒤로 한번 찍게, 뒤로.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뒤로.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래, 발에 힘주고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 자, 손 어떻게 못 잡아요?
5: 자, 손은 앞으로 올라오세요. 예, 하나, 이 몸 밑에 힘으로. 자,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 거 알겠죠? 자, 자동차로 치면은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리죠. 하나 하면 물에 붙어 두랑 땡깁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내려가는 곳에 한 곳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젖먹던까지 쳐주셔야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1: 잘해요. 장난치지 말자. 진짜 장난치지 말자.
6: 그렇죠, 그렇죠.
1: 장난치지 말래.
6: 그렇죠.
3: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5: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3: 하나, 둘, 하나, 둘,
1: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3: 하나,
7: 목소리가 낮습니다.
3: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0: 있어서 배우에 올라서 해요. 배우에.
1: 나뭐 위에 한번 서볼게요.
2: 아니 과연 내가 물에 빠지면 응? 우리 꾸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1: 이번에 증명하면 되지.
2: 아니 이게 누가 그냥 빠지면 누가 먼저 빠지는지 확인해 보자.
3: 나 힘 진짜 장난하는 거야?
4: 얘가 무해야지. 얘가 무거워서 들어갈 수 있어.
2: 자기 무게를 써야 돼.
4: 증명은 무겁잖아.
0: 올라가.

0: 에이, 이건 좀 nope. 그렇지.
1: 자, 올라와.
2: 아, 이렇게.
3: 이렇게 빠지지?
4: 자, 빨리 이렇게.
2: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4: 빨리.
1: 자, 하나.
2: 내가 이거 너무하다.
4: 야, 잠깐만. 아,
2: 와, 진짜 누나 너무하다.
1: 다시,
4: 한번
1: 자, 하나, 둘, 셋. 하는데 가장 제아질까 싶어서 내가 지금 한 번만
4: 한 번만 늦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게끔 하는 거긴 했는데 원래 이게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5: 그러니까
4: 나는 한 번만 해줬던
5: 거지.
6: 약간 짜릿했어요. 짜릿하면서도 또 그 love line라고 하죠. love line도 너무 약간 잠깐이었지만 행복했다 꾸가.
7: 아, 젊어서 그래요. 에, 그것도 지나갈 일이야. 물 막고 활동하고 이게 내려가는 게 또 곳곳에 산이 있고 새가 날아가고 아 너무 찌릿했어. 좋아요.

0: 근데 진짜 래프팅 너무 재밌었어.
1: 최고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
0: 진짜로 나 너무 행복했어. 근데 어쩌지? 우리 꾸기 벌써 보고 싶어.
1: 진짜 소름.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0: 그래서 언니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서 내가 여기로 데리고 왔지 또.
1: 여기는 왜?
0: 여기 언니 스트레스 날려주러 왔어. 자연 엄청 좋아하잖아.
1: 그렇지.
0: Healing forest, you know? Yeah.
1: 봐봐.
0: Let's get it. 와우.
1: 이게 보고 이거를 보고 힐링 안 되면 이상한 사람이야.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선생 체리스 배우신 것은 한영입니다.
0: 이야, 너무 좋아. 와, 너무 냄새 미쳤다.
3: 우와. 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1: 너무 좋아요.
3: 너무 좋죠?
1: 지금 오감으로 즐기고 있어요.
3: 여기 오시니까 기분이 진짜 힐링되는 것 같죠?
1: 네.
0: 네.
3: 사진 치유라는 거는 아까 여기 오셨을 때 느꼈었던 맑은 공기, 또 시원한 바람, 숲에 있는 모든 환경 요소가 치유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강해지시겠죠?
0: 필요합니다.
3: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정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활동을 사진 치유라 그러고요.

0: 있고요. 우리 활성도라든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측정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1: 저 안 그래도 손발이 항상 작업거든요.
0: 아, 진짜요?
1: 네.
0: 그러면은 혈액순환에 아주 도움됩니다.
1: 오, 좋아요.
0: 다리 부종 있을 때도 다리 부종을 덜어드릴 수 있는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아까 우리 측정한 결과지 한번 보실까요?
1: 아, 네.
0: 네. 우리 여기 자율신경계를 보시면은 이렇게 교감과 부교감이 있습니다.
1: 네.
0: 교감은 색깔만 봐도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내가 긴장하고 있을 때 활성화가 됩니다.
1: 네.
0: 근데 우리 몸은 서로 균형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요 막대그래프 높이가 비슷할수록 좋습니다.
2: 저는 너무 다른데.
0: 근데 조금 긴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긴장이 우리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2: 그쵸.
0: 그래서 조금 더 긴장을 내려놓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요 숫자가 50에서 60 사이는 평균입니다.
1: 50이요?
0: 50에서 60.
2: 근데 우리는
1: 그러면
0: 너무 낮은 스트레스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2: 스트레스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0: 근데 생각외로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게 놓을 수 있고요. 여기에 스트레스 대체 능력이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가 숫자가 적게 놓은
3: 약세. 약세.
1: 멘탈 감.
0: 맞아요, 맞아요. 건강 측정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측정할 당시의 값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2: 내일 하면
0: 한 시간 있다가 하면 또 다르게 나옵니다.
1: 아...
0: 그래서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시고
1: 네.
0: 아, 지금 현재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조금 받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1: 아, 산청 진짜 사랑에 빠졌어. 진짜
3: 사랑에 빠졌어.
1: 아니 너무 생각이 없어져.
2: 멍 때리게 해주는 거지.
1: 여기 와서 생각이 없어졌어. 진짜로
2: 생각 안 하고 싶죠. 이미 제일 완벽한 그림이 눈에 보이는데.
1: 아니 산이 너무 뚜렷해 보이잖아. 먼지 하나도 없다는 게.
2: 시골에 있을 때 그 맑은 공기를 자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될 때 도시에 가면 아 맞다 공기는 모든 곳에 똑같진 않는구나. 근데 지금 더 높잖아.
1: 아니 진짜 다 보이잖아 멀리까지.
2: 거기 진짜
1: 맑아가지고 믿기지가 않아.
0: 미리 펼쳐놓으시고 여기 발음질이 밑으로 가도록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어떤 꽃인지 아시죠, 선생님?
1: 코스모스.
0: 네, 맞아요. 코스모스. 이거는?
2: 얘기는 기억이
0: 아까 저 밑에서 보셨을 거예요.
1: 맞아요. 네. 봤는데 뭔지 몰라요.
0: 대기봉. 네, 대기봉. 근데 이렇게 또 꽃을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나뭇잎도 넣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꽃을 마음에 드는 꽃을 한번 여기다 넣어볼게요. 내가 어디에 놓을 건지를 미리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하고 나면 이렇게 핏핏한 올릴 겁니다. 이제는 꼭 결 따라서
2: 때리지 말고 이렇게
0: 때리는 것보다 결 따라서 해주면 훨씬 더 손이 스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문질러보세요.
1: 아 진짜 신기하다.
0: 그리고 요런 꽃을 조금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거 빼는 거예요, 끝나고.
0: 이게 지금 아직 안 됐어요. 볼까요? 오, 색깔 의외로 이렇게 나네요. 그러면 다 됐다 싶으면은.
1: 대박, 대박.
2: 우와. 향이 좋다.
1: 우와, 이거 진짜 이쁘겠다. 우와, 색깔 너무 대박인데, 이거? 저 이거
2: 봤을 수 있을까요?
1: 이거 대박인데? 딱 내 스타일이요. 언니 이건 미쳤네.
2: 그러니까 왜 내가 찍은 거를 가지고 이거를 안 했을까?
1: 내가 한번 찍어봐. 그죠?
4: 한정판 주수건이라고.
2: 응? 색깔을 이게 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틀면 언니 거 이렇게 틀어야지 이거든요.
1: 야.
2: 근데 뭔가 여기에 자수하면 예쁠 것 같아.
1: 또 이렇게 해서 자.
0: 아니요.
1: 더 파워.
0: 더 파워. 더 파워.
2: 나 차였어.
1: 뭔지 알지?

폐를 순환시켜주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천천히 숨 들이마시면서 손을 벌려줍니다. 부드럽게 긴장을 내려놓으시고 힘 빼고 숨 들이마시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쉽니다. 이제

0: 내장을 순환시켜주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흔들어서 엄지와 금지를 세웁니다. 그대로 몸을 왼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자, 발은 움직이지 마시고
1: 왼쪽
0: 그대로 왼쪽, 왼쪽. 돌리고 이번에는 고개를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 내쉬면서 그대로 앞으로 옵니다. 다시 숨 들이마시면서 반대로 오른쪽. 완전히 갔다고 생각이 드시면 고개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그대로 숨 내쉬면서

0: 아, 왜 뭔데요? 무거운지. 그래서요? 그치.
1: 빨리 나가야 되겠어.
0: 왜?
1: 바로 올라가면 돼.
0: 왜요? 들려요? 심장 소리? 진짜 들어보세요.
2: 생일 축하합니다.
0: 아,
2: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생.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3: 아, 나 지금
2: 하나 꺼졌어.
4: 행복한 순간은 내가 일하고 있을 때, 촬영에 있을 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 촬영하고 있을 때 거기가 제일 행복한 곳인데, 거기서 사람이 내 생일을 해주는 건 되게 감동받을 일이니까 이게 꼭 딱 오늘이 생일이었으니까 꼭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5: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언니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저 F예요. 이럴 때 진짜 눈물 되게 많이 잡았어요, 오늘. 언니, 근데 진짜, 아니, 이건 진짜 진심으로 너무 행복해. 다 완벽하잖아, 날씨. 막, 뷰, 사람, 먹는 거 다 완벽해, 오늘.
4: 이게 완벽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온몸이 치유가 된 느낌이에요. 머리도 맑아지고 몸이 시원해지고 이런 풍경 속에서 무조건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들게 되더라고. 아니 뭐 약간 올 변명이나 만들어야 되나?
5: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도 저는 1위 아직까지 잔청이고 100점에서 저는 전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 모든 순간 다 좋았어요.

0: 한나라 마렵 위한우 삼국 시절에 황후 유약 보고 군도 병기한 뒤 간용하다 조맹덕은 천자를 가칭하야 천하를 엿보았고 범남타의 흠고 믿고 제업을 명심하며 장활사 유현덕은 총사를 돌보아 혈성으로 구치하니 충간이 공리 보고 정족이 삼분하세
1: 그렇지.
0: 모사는 운집이오 명장은 봉기로다 부기 모사

수족 순욱 수문약이며 봉호무사 노숙 장소 제갈근과 경전위지 무궁주와 잘긴드라니 하리. 그때의 한나라 유현덕은 예. 관우 장비와 더불어 보원에서 의 형제 결의를 하는디 뭐. 보원이 의대인곡 한나라 탁현지라 우상촌 봄이 들다 붉은

0: 노래무를 들었다.
1: 다 좋다.
0: 지단을 살펴보니 금주를 둘러치고 오구 백마로 재지내며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음액을 정하는 뒤 주여 언덕으로 장용 삼고 화루장은 중형이요 장이떡 아우대역 몸은 피록 삼인이나 마음은 한가지라 주관장의 형제는 같은 연월 한날 한시에 죽기로 선맹약을 하고 피 끓는 구국 중심 원대디 이루었구나. 한 마리 불운 허여 풍진이 퇴근을 끈다 황건적을 평난하니 공타기 이루어나고 당다들 평정근이 이과기 따를 짓고 이과을 평정근으로 난세가루 조화받은 협찬자 횡복하고 혁안저영 손중분은 강동을 응극하여 부국항 자랑한다. 그때 유관장은 3인이 결심하여 한시를 회복고조 적군과 분투하나 장중에 무사 없어 주야로 한할 적에 뜻밖의 서서 만나 공명을 전거하되 천무후무 제갈공명 와륜강의 복룡이요 초야에 깊이 묻혀 상통 전문 하달질이 구궁팔계 둔갑장신을 충중에 품었으니 극만고지 인재이요 초인간의 철이냐.
1: 그러지 그러지.
0: 이렇듯 말하니 유현덕 반기억여 관장과 와륜강을 찾아갈지
1: 아마.
0: 당당해 온주는
1: 좋지.
0: 신장은 팔차기와
1: 좋지.
0: 얼굴은 관옥 같고

0: 들고 척 도마상에 두려시한지 거동 분장이시가 분명하고
1: 다치
0: 그 뒤에 또한 사람 무인을 보니 신장은 칠척 오총이 얼굴이 금꽃에 비턱 쌍코리 눈에 사무장창 눈으로 번쑥 들고 샘보마상은 당당 기도 피연조 사랑을
1: 와그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0: 안하에 데려다 보니 이따기 씨가 분형구나. 이때는 그건한 8년 충촌이라 와룡강을 당도했니. 형제 무공 그하기 하구나. 삼불고이 소령하고 소불심이 충청기옥 치불광이 평타하고 김포를 대기 무생이라. 원하근 상친하고 송죽은 광지로다. 석육포용은 고립 속은 잡혀있고 정송은 천

0: 남자야. 하. 선생님 게 없이냐? 예.
1: 지혜.
0: 동자여짜오대. 선생님 게 없어는 방능의 최주병과 연암의 맹곡이며 매서로 버시대야 배띠어 선유다가 인간의 바둘 현덕이 이른 말이
1: 아마.
0: 선생께서 오시거든 한종실주왕숙이 배우러 왔더라고 잊지 말고 여쭈어라.
1: 예.
0: 동자 다려 부탁하고 신야로 돌아와. 일삭이 넘은 후에 두 번 다시 찾아가서도 못 배웠고
1: 그러지.
0: 수삼삭 지낸 후에 현운옥백으로 예물을 갖추고 관장가 삼고초려 찾아갈지.
1: 헐.
0: 남양중종 당도의역
1: 좋지.
0: 시문어울 두 달이니 동자 나오 그날 선생님 개곱시냐 동자였자오대 초당에 춘수 깊어 계시다니라. 현덕이 반개여겨 관공 장비를 문 밖에 세워두고 완완히 들고 가니 소슬한 송죽생과 쟁념한 풍경소리 초대기 간격구나. 희가에 대시고 기다려서 있으되 공명은 한화하여 아무 동적이 없는지라.
1: 아유, 제.

고리는 부릅뜨고 검은 팔티 그드며 고성 대지왈 아 우리 가가는 안주 금지 오겹이라 조만은 사람을 보랴 하고 수차 소고를 거였거든 욕망을 피우고 두어 이루다지를 아니하니 보라 그만하여야 돼 소재가 초장을 들어가 초당에 불을 퍼썩 지르면 폭명이 재주가 있다거나 잔악기나 나사나 동정을 보아치마 죽기 싫으면 응당 나올 테니 똑그리로 결박하야 신녀로 돌아가 사이다 엄불에 다방 쓰러지고 끄르름에 불알 들고 초당 앞으로 우르르르르 달려들지 흐흔들기 깜짝 놀라

어떤 법이 없는지 연왕상 탕도 인업 삼빈하고 문왕도 유상을 포려하고 위수의 왕래 한지 삼고 초령한 무엇이랴 준말로 경계 후에 운장은 익덕탈이고 문밖에 보호홀 이스고 동정을 기다려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소리꾼 이봉근입니다. 제가 병풍을 치고 전통 무대에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무대를 섰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되고 목이 너무 마를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완창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오늘 오신 또 많은 관객분들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 적벽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내용이 어렵고 한문사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안의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삼고초려라는 대목까지 들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삼고초려라는 게 이제 보면은 유비가 공명을 얻기 위해서 세 번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어쩌면은 이 사람이라는 그 어떤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의 인내력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뭐 김일구 선생님께도 사사하기도 했고 성창순 선생님께도 사사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성창순 선생님께 사사를 하러 갈 때 저도 이제 삼고초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비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현덕이 그지야 잠에 깨어 풍월지을 푸는디 초다

0: 일지지랑 대목은 수성갑공 평생을 아자지랑 총통자 들어와 여짜오되 전일 두어 번 찾아왔던 유황숙이 밖에서 기다린 지가 거운 반일이 넘은 나이다.
1: 아마
0: 공명이 그지여 놀랜 제호고 유관들 정제헌다.

0: 있으시오. 창업 지주가 분명하고 전독도 눈을 들어 공명의 기상을 보니 신장은 팔책이오. 얼굴은 관우 같고 이지강 산청기하야 탄염 청기하고 맑은 기운이 미간에 흐르나니 만고 영웅 기상이다. 현대기 속으로 칭찬 넘겨 공손히 앉아서 말을 한다. 선생님을 배우고자 세 번 찾아온 뜻은 다름이 아니라 한실이 경복하고 간신이 농건하와 종묘 사직이 망제초석이라. 이 몸이 갈충보고 허려허대 제주단천하와 흥붙지 못하오니 사직이 처량하고 불쌍한 게 창생이라. 원컨대 선생께 없어는 유비와 백성을 낚이사 출산 상주와 사이다.
1: 그렇지.
0: 공명이 말을 가만히 듣더니 양은 본래 지식이 천박하야 포우야부로 남양 땅에서 춘풍새우 밭이 나갈고 올하에 풍월이나 지어 을풀지언정 국가대사를 내 어찌하오리까.
1: 그렇지.
0: 낭설을 들으시고 존가허행하였나이다. 굳이 사양마다 흔히 현덕이 할일 없소. 소한놀 당당 부다리며 여보 선생 듣주시오. 전하대세가 딸로 기울어져서 조제기 협천자이려 제후를 흔지 사백년 한시루지 일주호구 일세계 쌉 그거든. 선생은 정년만 본을 받아 세상 공병을 보고 생각하기 목조 창생을 이건 지릴까 말을 마치고 두 눈에 눈물이 뜻까지 뱉거니 방울 때로 가슴을 도다려 폭토왕 탄장 무릎을 운이 용의의 금상기 화룡 강을 치

0: 양소매를 정시 그날 공명이 감동하여 가기로 허락한 후에 예. 벽상을 가리키며 이건 형주 지도요 적은 서천사십일주라 현덕이 형주 지도와 서천사십일주를 얻어 기압을 삼은 후에 관우와 장비를 불러 공명과 상면시키고 예단 올려 그날 밤 사행의 초당에서 유숙을 하고 이튿날 길을 떠날 적에 공명이 아우 균을 불러 내 유황숙에게 삼고지 은혜를 갚으려고 세상에 출세하니 너는 부디 송악을 잘 가꾸고 학업을 잃지 말라
1: 그렇지.
0: 신신히 부탁하고 사륜거에 높이 앉아 와륜강을 하지 그고 신야로 돌아오니 병불만천지요 장부를 시벼지지라 공명이 민병을 소모하여 스스로 팔찌법 가르칠제 방파일성하고 금고를 쿵쿵굴려 조적과 대결할지 방망은 소돈 백학은 뭐라고 장담호든 하우든과 승기내든 조인 등 기창도주 대한 본심 소륙 대병을 조발하여 나무로 제쳐 내려갈제 원망의 창천이여 민심의 소요로구나 현덕이 하리덥스 강하로 물러나니 신여본 등 양초 백성들이 현덕의 뒤를 따르곤 따라오는 저 백성을 참아 버릴 길이 바위 없어 조언으로 가소를 부탁하고 이 떡으로 백성을 이끌어 이른 심리행할 적에 그때 마침 황혼이라 광풍이 우르르르르르 현동변전의 수작이 부러져 펄펄 날리거나 경산에 올라 바라보니 초조호 소륙 대병기 울밀듯이 쫓아온다 기치 창엄은 팔병사 다 본예 같고 제장이 앞으로 울다 돌적의 분빙이 말을 채쳐 달려두니 익독이 본계 중천 불같이 그 버그리 성풍 창을 들어 문빙을 물리치고 현득을 보호하여 창반교를 지내갈지 수십만 백성 울음소리 산목중이 아득거고 제장은 사정을 모르고 앙천동고금혀가 지들 저도 망을 간다.
1: 시구다.
2: 제가 이 삼국지 적벽가 안에 인물 수많은 인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조자룡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조자룡이 아까 앞에서도 내용을 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유비에게 그 가소를 부탁을 받았었어요. 가소를 부탁받았는데 근데 이제 워낙 전쟁 중은 경황이 없다 보니까 간부인하고 미부인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그 전쟁 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한테 간부인을 보았느냐 미부인을 보았느냐 이러면서 찾아요. 찾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미부인과 이제 간부인을 찾죠. 그래서 그런 대목들이 이제부터 들려드릴 텐데 이제 사설을 잘 따라오시면은 아 이런 내용으로 소리가 흘러가는구나라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쭉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박수를 많이 쳐야 사설이 잘 들어옵니다.
0: 한 모롱이 돌아더니 현덕의 일행이 나무 아래 쉬어 앉아 제장 모기를 기다릴 때 그때 조우는 공자선과 양부인을 잃고 일편 단심 먹은 마음 분함이 추상이랴. 빚진을 바라보니 반차 휘막 가는 거동 말리 장천 구름 속은 편지를 흩은 용의 모양 90 춘광 새벽 밤은 빠르기는 유성 같고 탄산 냉호 기상이라 부모 같이 지내다가 한 구슬 바라

0: 보았느냐?
1: 아이, 좋다. 아이.
0: 그때여 간부인은
1: 아,
0: 오는 장수를 아이. 바라보며 아이. 나삼월 무릎속아 일장조 제장 소녀와 미축을 생금하여 제재대로 돌아올제 조니 얼른 보고 일성 보양의 소녀 언도를 선뜻 들어 닮아 위진하야 간부 이를 호송허과 또 한 곳 바라보니 양양으로 가는 백성 박직 소행 길이리로 갈 바를 방황 그날 여봐라 남녀 백성들아 너희들 목인 중에 미부인을 보았느냐 저 백성 허느 말이 어떠한 부인인지 천면 빈집 안에 아이를 안고 묻었니다 존이 말을 채쳐 그곳을 당도하니 과연 부인이 공자를 안고 좌편 팔창을 맞고 우편 다리 살을 빠져 일시로 혼동그를 못 얻고 슬피 언제 서구로 몰른다.
1: 얼씨구다.
0: 좋은 일 말에 내려 부축하며 위로하되 부인께서 고생하시면 소장 불충지심이라 최사 무석이오나 취병이 급하오니 부인께서 승마 서행하옵시면
1: 그러지.
0: 소장이 보호하여 뒤를 닫고 가오리다. 부인이 하는 말씀
1: 헤이.
0: 장군께서는 간선 탄약으로 어찌 두 목숨을 건지리까. 한나라 제실지체 고륙이 이뿐이니
1: 예.
0: 부디 이 아이를 살려 부자 상봉케 함은 장군의 장중에 있는가 하나이다. 공자를 부탁하고 우물에 뛰어들어 자문지사 그날 좋은지 할 일 없어 담을 헐어 시신 묻고 공자이신 보존하여 갑옷으로 장신하고
1: 그러지.
0: 이 대목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목인데 이게 이제 너무나 조자룡의 유명한 일화 중 하나죠. 필마 단창이라 해가지고 왜 창 하나에 말 하나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이제 만 명의 조조 군사를 그 가로지르면서 지나가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1: 네.
0: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하이. 하.
0: 마상이 선뜻 올라 채를 쳐도 망을 제 앞으로 마연장 뒤로 초축장 앞을 막고 뒤를 치니 좋은 이씨 담정이라 청강검 빼어들고 통해가 벗스 서장을 땡그라 남장을 흘려 북장을 선뜻 이리저리 해 조가다 통황중에가 똑 떨어져 거기 좋게 되었을 제 장합 바라보고 쫓아오니 좋은 생명이 급한지라 뜻밖 오색 채운이 도왕 중에서 일어나고 천봉지 탑이와 번개뿔이 번 좋은 달마용총이라 경력까지 소리지르고 도왕 밖으로 뛰어나니 장합이 거불리어 달아나고 좋은 이 말을 놓아 행운 주소로 달아날지 장판교 바라보니 이런 대장 먹장 얼굴 장팔 사모 들고 조는 송해하랴 오는 취병을 내 마구마 조집발을 놓아 장판교

0: 불친의 일체 인티 바보나야 기사지경이 되었구나.
1: 자, 이 다음 대목도 참 재밌습니다. 이 다음 대목은 이 장비라고 하는 이 장수에 대해서 적벽가 안에서는 형용을 하는 게 딱 세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삼국지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을 때 가장 좀 약간 용맹한 장면이라고 하면은 장판교 대목이라고 해요. 가지고 장판교에서 장비 혼자서 이 1만 명의 군사를 갖다가 이제 물리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소리는 워낙 풍자가 심하다 보니까 소리를 지르면은 막 물이 들끓고 소리 한번 하니까 말을 탔던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막 이런다라고 하는 이 사설 안에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보시면은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위진을 바라본디 조조소륙 대변기 물밀듯이 쫓아온다. 한도는 평야호고 삼성은 동창이라. 장판조상 바라보니 이런 대장 복장 얼굴 장판 사보 들고 초진을 한번 일컬으며 이러는 자기 떡은 이곳에 와서 머무른다. 한번 통헌이 하나리 떨어르르 무너져 백회가 뒤넘는 듯 두 번의 고함질로 노니 땅이 독거지한 듯 세 번 호통헌이 희비간 장반구가 중둥이 철컥 무너져 흐르던 물 위로 출렁 나는 새도 떨어지지

0: 장하다.
1: 아이고.
0: 강하로 물러나와 견적 불출할 때 그때요 오나라 손권 주유가 공병 선생 높은 이름 듣고
1: 그러지.
0: 노숙을 보내어 좋은 말로 유인 그날 공명이 거짓 속은 채 가기를 허락한 후에
1: 하이.
0: 현주전 하직허니 현주 대경탄할
1: 아마.
0: 분분한 천하 득실 선생만 믿쌌는데 출타국이 웬일이오?
1: 그러지.
0: 치명 처분하옵소서.
1: 아마.
0: 공명이 대답하되
1: 하이.
0: 신이 때를 헤아리니 오왕 손군하고 위견 조주허니 한시림 이야기라.
1: 그러지.
0: 신이 때를 다 오나라 들어가 손군 주위를 격동하여
1: 하이.
0: 조주와 싸움을 붙이고
1: 하이.
0: 신은 도주 이완하여 중도 이기하오면 오위 양국 형세를 이란으로도 지하야
1: 아마.
0: 자이 득공 헐터이오니 천주께서는 염려치 마르시고
1: 아마.
0: 금 동짓달 20일 해시에 자룡에게 이릅선 주어 남병사나 오강옥으로 보내소서.
1: 그러지.
0: 만일 때를 흑이오면 신은 다시 대면치 못하리다.
1: 아마.
0: 하지광과 물러나와
1: 다
0: 공명 선생 거두항 보성 노숙 따라 오나라 들어갈 때 이려 편주 빨리 청호
1: 좋다
0: 강동그 당도근이 노숙이 인도하야 관영 안을 할색 공병기 눈을 들어 좌우를 살펴보니 야관 밖대로 장소 등 12여인이 일좌로 들어서서 설전 군유가 분분을 제 소다이 묻는 말씀 한두 말로 물리치니 크기 거구나 공명 선생 손중 모구 호의함에 주유를

0: 아직 일진데 캐리. 이 판소리라는 게 확실히 그 사설의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내용을 들으시면서도 이렇게 흘러가시는 게 많을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이제 끝에 들으셨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공명이 오나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파견을 갑니다. 예, 원래 이제 한 나라 초나라의 사람인데 파견을 가서 이제 손권 주유에게 계략을 이제 전술을 이제 도와주죠. 도와주는데 아까 들으셨지만 방통후 연환계 그리고 황계의 고륙계 이 두 가지가 이 보면은 이 적벽가 안에서 적벽 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계략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공명이 직접적으로 조조에게 가서 이 얘기를 드리겠네요. 조조라고 하는 이 조조의 군사들은 육지에서 한 10년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이 수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다들 배멀미를 심하게 하고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은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해전에서는 어떻게 이길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골머리를 쏘기고 있는데 그때 이제 공명이 방통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연안계라고 하는 배와 배 길이를 쇠사슬로 엮어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은 배를 갖다가 육지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육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조조 군대들이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막 이제 훈련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배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배가 소위 말하면은 이제 오나라와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크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조는 굉장히 이 전략에 대해서 너무나 감탄을 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을 또 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방의 그 진영에다가 스파이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황계라고 하는 주유에게 굉장히 소중한 그 장수를 갖다가 이제 보내는 바로 이제 고륙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전략을 공명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명이 기존까지는 그런 전략을 짜지 않다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 헷갈리게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계략을 쓴 거죠. 그래서 아까 소리 들으셨을 때 방통 연안계와 황계 고륙계들 공명 기풍이 아닐진데 괜히라서 속 지 않을 수 있냐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이럴 때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0: 자, 그래서 이제 조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배들을 이렇게 쇠사슬로 묶다 보니까 이 배가 마치 육지처럼 됐다 해서 강상육지라고 하거든요. 강상육지라고 표현하는데 이 강상육지 위에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조조가 이제는 아무리 봐도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 벌써부터 이제 뭐라 할까 김칫국을 마신다고 하죠. 마지막에 이 지금 들려드리는 소리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 자 여기 내 앞에 이렇게 일렬 종대해 있는 이 너희들한테 내가 한 명씩 벼슬을 내려주겠다 이런 내용을 말을 합니다. 네. 그때야 적벽강 조맹덕은 백만 대병을 조발하야 천이오 천선 무호와 연환계를 굳이 뿌워 강상죽지 삼마두고 일등용장기 유진 후월제 말달려 창쓰기묘 활쏘와 총넣기 18기 사습하기 백만 군중이 요란할제 조조 진중에 술 많이 핏고 떡도 치고

하였느니라. 그때 조조는 장대상그가 높이 앉아 남병산세 그림 교황을 통을 가르쳐 시상기용 설을 본지 하국가용 남을 가르쳐 번생이호 폭을 본지 월인비로 보라 삼벼지 광활 거든 어찌 성공 못할 소냐 내 나이 54세로 여드 강남 인연 행불귀하 딱태평 동작 때 좋은 집에 이교자를 같이 구하면 무여원 행다기 나우어르 족할지라 화장졸 영들어라 너희들도 주육간에 실컷 먹고 위한 노 승부를 명기일로 결단하자 만승제엽을 한 사람께 멋그스려 특천하 헌년 후에 천금상 만호를 차례로 봉

0: 거.
1: 얼씨구 아주 다.
0: 다. 군사들이 승기내어 주역을 증식하고 다. 노래 불러 다. 춤도 추고 스름 겨우고 가는 놈
1: 다 좋지
0: 이야기로 히히 하하 웃는 놈 투전하다가 다투는 놈 헤이. 반취 중에 욕하는 놈 진취 중에 토하는 놈 다. 잠에 지쳐 헤이. 서서 헤이. 자다

0: 개기놈 처첨만원 군병중 병노직장 위불이라 장하한군사 방치부선 손에 들고 여광여취 실성팔광 봄물 터진 듯이 울음을 운다. 여러 군사 하는 말이 아나의 승상은 지금 대군을 거나리고 승부가 미결되어 천하 대사를 바라는디
1: 그러지.
0: 왜 요망스럽게 울음을 웃느냐. 이리 오너라. 우리 술이나 먹고 놀자.
1: 그러지, 그러지.
0: 저 군사연하여 왈 네 말도 옳다마는 나 서름을 들어봐라. 고다

0: 어디서 사셨어?
1: 어? 사장님! 아, 이미 좀 행복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2: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잘 쉬다가요. 진짜
3: 다행이에요. 점점 잘 먹었어요?
0: 완전히요.
1: 저희 다른 데 다시 또 와야
2: 진짜. 저 무조건 잠만 자러 올게요.
1: 아. 여기 안 나가고.
2: 저희 무조건 때마다 여기로 올게요.
3: 그럼 안 와도 돼요?
2: 인사해드리고
1: 아, 귀여우셔.
2: 또 올게요. 진짜 무조건 또 올게요.
4: 또 만나요.
2: 네.

0: 언니. 자연 중부에 왔어. 내가 익사이팅한 거 준비했다 했잖아. 약간 좀 액티비티 있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리프팅 어때?
1: 리프팅 뭔지 알아?
2: 리프팅!
1: 배 따는 거야. 할래? 타볼까? 액티브인데?
0: 가자. 가자. 이 정도는 해줘야지.
1: 그치?
0: 정도는 에이. 우리 너무 약간 잔잔하게 놀았어.
1: 그래, 좋아. 어? 그럼 이게 좀... 신나게, 어?
0: 그러니까, 렛츠고!
1: 되게 예쁜 것 같아.
0: 재밌겠는데?
1: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1: 선생님, 혹시 리프팅 어떻게 하면 돼요?
3: 여기 뜬금을 하시고 저 잘 밟아서 나가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1: 장비는 이게 필요한 건 우리가 따로 쟁겨 안 하도
3: 거니? 아니요,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나가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0: 아, 제가 수영을 못하거든요? 물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3: 예, 혹시? 빠질 수도 있지만은 리프팅은 물하고는 상극이기 때문에 지들이 준비 운동이나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괜찮아, 안 따라서.
3: 한번 해보시고 뭐 나중에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0: 한번 해보고 한번 빠지면 혹시 그러면 뭐 이렇게 좀
1: 보내주시. 내가 낚시해줄게.
3: 저희들 안전요원이 다 탑승을 하기 때문에.
1: 이것도 있으니까.
0: 오케이.
1: 감사합니다, 사장님.
0: 화장은 지워지나요? 저희 워터프루프 화장 안 한 것
1: 너 진짜 그냥 다시 하면 되잖아.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야스민, 우리 싱글이고.
0: 그걸 왜 얘기해?
5: 오늘 제가 안전교육하고 나왔기 때문에.
1: 잘 부탁드립니다.
0: 발 운동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잘 됐네요. 왜냐면 제가 수영을 못 하거든요. 빠지면 바로 구해주실 준비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5: 아, 네.
0: 준비됐나요?
5: 저 수영 선수입니다.
0: 헐!
1: 그럼 문제가 없어.
0: 네. 문제가 없어. 조심해.
6: 거기 앉으면 돼요?
5: 이 바로 앞에 두 분.
6: 예.
0: 사장님, 이렇게, 어? 다 벗으시면 어때요? 일부러 지금, 보시려고 지금. 좀 안 넘어가요. 쉽게 넘어가는 여자 아니거든요.
1: 너 환자가 아니어야 되죠. 그렇네.
5: 저희 그럼 바로 안전교육 문제 해보도록 할 건데요.
0: 네.
5: 저희 그 전에 모델 한 분 원래 필요하거든요. 보기 쉽게 편하게.
0: 여기. 모델
5: 여기 있습니다.
0: 제가 또.
5: 여기.
0: 열일하네 또, 오늘 또.
5: 모델분이 너무 마르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너무 큰데요, 이거 보여줄게요.
0: 맞춰주셔야죠. 또
5: 제가 또 쏙
0: 맞으면 안 되잖아요.
1: 잘 어울리는구만.
5: 이대로 있고 물에 들어가 버리면요.
0: 네.
5: 구명조끼가 위로 떠버리거든요. 이렇게
0: 그러면 어머 안 돼.
5: 이렇게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0: 그럼 제가
5: 뺄게요.
0: 맞추시 찍기
1: 좋아야지.
5: 저희 몸에 힘주셔야 돼요.
6: 있잖아, 약간 애기들의
5: 이렇게 되면 이제 안 올라가거든요.
0: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5: 이거부터 할게요.
0: 재밌다, 이거. 재밌네. 이것도 쏙 이렇게 맞추겠는데?
5: 그러면 이제 좁은 문제거든요.
1: 그래, 너무 쪼끄면서 문제네.
5: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게 제일 작은 거라서.
0: 이거 제일 작은 거예요?
5: 네.
1: 이게 어린이형일 거야.
0: 이거 네. 톡톡 해주세요.
5: 됐어요.
1: 이 사람 마음에 드는데?
5: 두 분 다 오케이 한번 해보실까요? 오케이?
6: 오케이!
5: 자, 오케이 하시면 여기 T자 모양의 손가락 넣으시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0: 오케이! 이게 맞아요?
5: 네.
0: 그 다음에.
5: 자, 하나 하면 물에 넣고, 둘 하면 땡기고. 하나, 둘.
0: 넣고! 넣고 땡기고! 넣고! 땡기고!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요런 느낌.
5: 오늘 배 안 나갈 것 같은데요, 오늘. 배 침몰할 것 같은데.
1: 나도 조금 우리가
0: 아니, 사장님, 근육이 이렇게 이만한데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5: 살이에요.
0: 역시 언니 야무져. 언니 야무져,
5: 네.
0: 근데 왜 자연스럽게 나한테 넘어온 거죠? 어이가 없네? 나 어이가 없네. 근육을 왜 키운 거야? 자랑하려고. 그래서 끝났어.
3: 네, 뒤에 하나 더 들고.
6: 뒤에 하나 들고요?
3: 네. 자, 몸을 뒤로 한번 제껴보세요, 뒤로. 뒤로 한번 넘어가보세요, 뒤로. 뒤로 한번 넘어가보세요. 그래, 발에 힘주고 뒤로 한번 넘어가보세요.
4: 자, 코가 없어.
7: 손 어떻게 못 잡아.
4: 자, 손은 앞으로 올라오세요. 예. 네. 하나, 이 몸이 쪽으로. 자, 절대로 안 들립니다. 무슨 말인 거 알겠죠?
7: 네네.
4: 자, 자동차로 치면은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리죠. 가능하면 무릎 두 랑 땡깁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내려가는 곳에 한 곳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젖먹던까지 지어주셔야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7: 잘해, 장난치지 말자. 진짜 장난치지 말자.
8: 그렇죠, 그렇죠.
7: 장난치지 말래.
8: 그렇죠, 그렇죠.
7: 하나,

0: 그래서 배우에 올라서 해요. 배우에.
1: 나 뭐 위하면 서면.
2: 아니 과연 내가 물에 빠지면 응? 우리 고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1: 이번에 증명하면 되지.
2: 아니 이게 누가 그냥 빠지면 누가 먼저 빠졌는지 확인해 보자.
3: 나 힘 진짜 장난하는 거야? 거야?
4: 얘가 누워야지. 얘가 누워서 들어갈 수 있어. 자기 무게를 써야 돼. 힘들면 무겁잖아.
0: 올라가.
3: 아예 이건
5: nope. 그렇지.
0: 자 올라.
6: 아 이렇게.
4: 이렇게 빠지지.
3: 자 빨리 이렇게.
6: 빨리 넘어온 거 아니야?
3: 빨리.
0: 자 하나.
6: 내가 이거 넘어가자.
3: 아까
6: 뭐야 이게 나. 와 진짜 누나 너무하다.
0: 다시 했어? 오케이.
6: 자, 한번 더 하자.
0: 자 다시.
3: 왜?
0: 자,
2: 물에... 진짜 떠요?
0: 네, 아, 물에 막 있어요.
2: 진짜 바로
0: 그래. 기르세요. 자,
2: 아, 진짜 믿는 거.
0: 자, 준비. 자, 하나, 둘, 셋. 화장실 하실까 싶어서 내가 지금 한 번만
2: 가는 거야. 되게 멋있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긴 좀 하는 거긴 했는데 원래 이게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나는 한 번만 해도
0: 돼.
7: 약간 짜릿했어요. 짜릿하면서도 또 Love Line라고 하죠. Love Line도 너무 약간 잠깐이었지만 행복했다 꾸가.
8: 아, 젊어서 그래요. 에, 그것도 지나갈 일이야. 물 맞고 활동하고 이게 내려가는 게 또 곳곳에 산이 있고 새가 날아가고 아 너무 찌릿했어. 좋아요.

0: 근데 진짜 래프팅 너무 재밌었어.
1: 최고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
0: 진짜로 나 너무 행복했어. 근데 어쩌지? 우리 꾸기 벌써 보고 싶어.
1: 진짜 소름.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0: 그래서 언니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서 내가 여기로 데리고 왔지 또.
1: 여기는 왜?
0: 여기 언니 스트레스 날려주러 왔어. 자연 엄청 좋아하잖아.
1: 그렇지.
0: Healing forest, you know? Yeah.
1: 봐봐봐.
0: Let's get it. 와우.
1: 이게 보고 이거를 보고 힐링 안 되면 이상한 사람이야.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선생 체리스 배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0: 이야, 너무 좋아. 와, 나무 냄새 미쳤다. 오. 우와.
4: 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1: 너무 좋아요.
4: 너무 좋죠?
1: 지금 오감으로 즐기고 있어요.
4: 여기 오시니까 기분이 진짜 힐링되는 것 같죠?
0: 네.
4: 사진 치료라는 거는 아까 여기 오셨을 때 느꼈었던 맑은 공기, 또 시원한 바람, 숲에 있는 모든 환경 요소가 치유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강해지시겠죠?
0: 필요합니다.
4: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정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활동을 사진 치유라 그러고요.

0: 뭐예요?
1: 여기는 우리 활성도라든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측정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0: 저 안 그래도 손발이 항상 작았거든요.
1: 아, 진짜요?
0: 네.
1: 그러면은 혈액 순환에 아주 도움됩니다.
0: 오, 좋아요.
1: 다리 구종 있을 때도 다리 구종을 들어드릴 수 있는
2: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아까 우리 측정한 결과지 한번 보실까요?
2: 아, 네.
1: 네. 우리 여기 자율신경계는 보시면은 이렇게 교감과 부교감이 있습니다.
0: 네.
1: 교감은 색깔만 봐도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내가 긴장하고 있을 때 활성화가 됩니다.
0: 네.
1: 근데 우리 몸은 서로 균형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요 막대 그래프 높이가 비슷할수록 좋습니다.
3: 저는 너무 작은데.
1: 근데 조금 긴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긴장이 우리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3: 그쵸.
1: 그래서 조금 더 긴장을 내려놓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요 숫자가 50에서 60 사이는 평균입니다.
0: 50이요?
1: 50에서 60.
0: 근데 우리는
3: 그러면 너무 낮은
1: 스트레스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3: 자, 사실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1: 근데 생각외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넣을 수 있고요. 여기에 스트레스 대체 능력이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가 숫자가 적게 놓은
2: 약세.
1: 약세.
0: 멘탈 감.
1: 맞아요, 맞아요. 건강 측정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측정할 당시의 값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3: 내일 하면
1: 한 시간 또 있다가 하면 또 다르게 나옵니다.
0: 아.
1: 그래서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시고
0: 네.
1: 아, 지금 현재 몸과 마음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조금 받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0: 아, 산청 진짜 사랑에 빠졌어. 진짜
2: 사랑에 빠졌어.
0: 아니 너무 생각이 없어져.
3: 멍 때리게 해주는 거지.
0: 여기 와서 생각이 없어졌어. 진짜로
3: 생각 안 하고 싶죠. 이미 제일 완벽한 그림이 눈에 보이는데.
0: 아니 산이 너무 뚜렷해 보이잖아. 먼지 하나도 없다는 게.
3: 시골에 있을 때 그 맑은 공기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될 때 도시에 가면 아 맞다 공기는 모든 곳에 똑같진 않는구나. 근데 지금 더 높잖아. 더
0: 아니 진짜 다 보이잖아 멀리까지.
3: 거기 진짜
0: 맑아가지고 믿기지가 않아.
1: 미리 펼쳐 놓으시고 여기 박음질이 밑으로 가도록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어떤 꽃인지 아시죠 선생님?
0: 코스모스.
1: 네 맞아요 코스모스. 이거는
3: 기억이
1: 아까 저 밑에서 보셨을 겁니다.
0: 맞아요. 네. 봤는데 뭔지 몰라요.
1: 내리봉. 네 내리봉. 이제 이렇게 또 꽃을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나뭇잎도 넣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꽃을 마음에 드는 꽃을 한번 여기다 놓아볼게요. 내가 어디에 놓을 건지를 미리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위에다가 하고 나면 이렇게 피피카를 올릴 겁니다. 이제는 꼭 결 따라서
0: 때리지 말고 이렇게
1: 때리는 것보다 결 따라서 해주면 훨씬 더 손이 스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문질러보세요.
0: 아 진짜 신기하다.
1: 그리고 요런 꽃을 조금 더 넣고
2: 이거 빼는 거예요, 끝나고.
1: 이게 지금 아직
0: 진짜 중요한데?
1: 볼까요? 이렇게 오, 색깔 의외로 이렇게 나네요. 그러면 다 됐다 싶으면 이렇게
0: 대박, 대박.
2: 우와. 향이 좋다.
0: 아, 이거 진짜 예쁘겠다. 우와, 색깔 너무 대박인데, 이거? 저 이거
2: 갖다 주시면 안 될까요?
0: 이거 대박인데? 딱 내 스타일이요. 언니 이건 미쳤네.
3: 그러니까 왜 내가 찍은 거를 가지고 이걸 안 했을까?
0: 내가 미쳤어. 그죠?
2: 한정판 전수건이라고.
3: 응? 색깔을 이게 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중요한 언니가 이렇게 틀어야지 이거든요.
0: 야.
3: 근데 뭔가 여기에 자수하면 예쁠 것 같아.
0: 또 우리 꾸기가 엔지잖아. 이렇게 해서
2: 아니야.
0: 아, 나 뜻하고
1: 나 차렸어.
2: 하나 보내. 뭔지 알지?

0: 자, 폐를 순환시켜주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천천히 숨 들이마시면서 손을 벌려줍니다. 부드럽게 긴장을 내려놓으시고 힘 빼고 숨 들이마시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쉽니다. 이제 대장을 순환시켜주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뻗어서 엄지와 둥지를 세웁니다. 그대로 몸을 왼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자, 발은 움직이지 마시고
1: 왼쪽
0: 그대로 왼쪽 돌리고 이번에는 고개를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 내쉬면서 그대로 앞으로 옵니다. 다시 숨 들이마시면서 반대로 오른쪽 완전히 갔다고 생각이 드시면 고개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그대로 숨 내쉬면서
2: 어떤 거예요? 쳐 나왔다고요?

0: 2번 잡아놨어요. 아,
1: 그래서요? 그치.
2: 빨리 나가야 되겠어.
1: 왜?
2: 바로 올라가면 돼.
1: 왜요? 들려요? 심장 소리? 진짜 들어보세요.
3: 생일 축하합니다.
1: 아, 진짜
3: 생일 축하합니다.
1: 생일까지 무슨
3: 사랑하는 우리 동생 생일 축하합니다.
1: 뭐야?
3: 생일 축하해.
1: 아, 나 지금
3: 하나 꺼졌어.
0: 행복한 순간은 내가 일하고 있을 때, 촬영에 있을 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 촬영하고 있을 때 거기가 제일 행복한 곳인데, 거기서 사람이 내 생일을 해주는 건 되게 감동받을 일이니까 이게 꼭 딱 오늘 생일이었으니까 꼭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4: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언니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저 F예요. 이럴 때 진짜 눈물 되게 많이 잡았어요, 오늘. 언니, 근데 진짜, 아니, 이건 진짜 진심으로 너무 행복해. 다 완벽하잖아, 날씨. 막, 뷰, 사람, 먹는 거 다 완벽해, 오늘.
0: 이게 완벽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온몸이 치유받은 느낌이에요. 머리도 맑아지고 몸이 시원해지고 이런 풍경 속에서 무조건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들게 되더라고. 아니 뭐 약간 올 변명이나 만들어야 되나?
4: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도 저는 1위 아직까지 잔청이고 100점에서 저는 전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 모든 순간 다 좋았어요.

우리나라의 그 민속음악은 정말 한스럽고 정말 또 슬플 때는 슬픈 대로의 그런 표현을 또 노래에서 얘기해주고 기쁨은 기쁜 대로 다 그런 걸 표현해주고 그런 음악들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음악을 이렇게 저 여기까지 왔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잘했다 싶습니다. 저는 한국 민속음악을 하는 최경만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동네에 놀 게 없으니까 그 특히 봄에는 그 버드나무 그런 데 파랗게 이제 새싹 날 때 그걸 꺾어주면 거기에 이제 그때쯤 이제 물이 오릅니다.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비틀면은 나무와 껍질이 이렇게 놀아요. 그러면 이제 가는 데서 굵은 쪽으로 이렇게 쭉 뽑으면 껍질이 갈라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나무가 쭉 빠지죠. 그러면 요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싸서 불면은 이제 버드피리 소리가 나죠. 그러면 거기서 나는 소리가 한 3음, 4음 정도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그거를 와와와와 그렇게 손으로 장난하면서 이제 그렇게 놀았었는데 이제 저희 동네는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가을 되면은 그 제수굿이라고 그러든가 굿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구경 가면 당연히 이제 뭐 피리, 대금, 해금 이런 악기들이 와서 연주하는데 그렇게 가서 보면은 그 악기 소리가 다 좋지만 그 중에 피리 소리가 저는 가장 좋았어요. 동그란 악기 속에서 동그란 소리가 내면서 구수하고 아주 그 어떤 때는 쫄깃쫄깃한 소리도 나고 그런 매력들을 갖고 있죠.

피리는 가장 소리가 크면서도 주도적인 악기고 이렇게 리더하는 악기죠. 같이 연주하다가 끊어주면서 다른 악기가 이렇게 배려하는 그 소리도 나와야 되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제가 연주하는 거는 이제 향필이고 이건 늘상 쓰이는 게 우리의 민속음악에서는 이 향필입니다. 피리가 당연히 뭐 솔로 악기도 있죠. 정제음악에서는 뭐 유철순 주곡을 한다든가 이제 그 다음에 민속음악에서는 이제 산조를 한다든가 그렇게 솔로 하지만은

이제 명창들의 소리 반주를 할 때는 전주를 낼 때는 제소를 내고 크게 하지만 노래가 시작되는 줄여주고 그다음에 그 소리를 살려주죠. 희남이 또 합주를 한다 그러면 이제 서로 각자의 자기 악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솔로 솔로 이렇게 갔죠. 자기가 있는 대로의 좋은 가락들을 써가면서 그런 자랑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무용에서는 춤이 화려하게 막 돌아가고 그럴 때는 같이 음악을 윗소리를 막 살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을 낸다고 엎드려서 그러면 우리도 낮춰서 저음으로 깔아주면서 그걸 표현해주고 그런 다른 점을 가지고 그렇게 연주를 하고 그럽니다. 태평새는 노는 판에선 왕이죠. 우리는 호적이라고 그랬어요. 태평새는 좀 시원하지만은 동화 풍년대에서 그냥 구태여서 그냥 불고 그렇게 끝내기 때문에 이걸 협연곡으로 하면은 이제는 협연자로서 떳떳하게 무대에서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호적풍이라는 거를 만들어냈어요. 관현악으로 그래서 만들어서 관현악으로도 하기도 하지만 또 따로는 같은 호적풍이라 해가지고 제가 즉흥으로 거기다가 이제 그 상쇠 그러니까 쇠를 놓고 그냥 타악기를 놓고 장고, 뺑가리, 구, 뭐 징 이런 악기를 놓고 그냥 제가 수성으로 막 할 때도 있죠. 어쨌든 저는 그때는 너무나도 이제 제 마음대로 하니까 좋죠. 예. 그렇게 해서 두 종류로 호적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관악 영사회상은 저희 대해서 그 음악을 손대지 않으면 이건 영원히 없어질 그런 참 아찔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선 진영음악을 해놨다는 것이 너무나도 잘했다. 이걸 다 체보하자. 그래서 그걸 다 체보해서 한 거의 한 200배. 피리 음반은 사실은 장단에 피리만 얹었던 것은 듣는 사람들이 다른 악기 여럿이 하면은 듣는 사람들은 흥겹고 하지만은 사실은 공부하는 친구는 거기서 피리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면 피리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흥미부담도 교육적으로만 낸 그 음반입니다. 특별한 음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초장 중장 그런 개념이 없고 마음대로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기의 가치성도 있고 아,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거를 좀 알릴 수 있나. 능계가락서부터 취타서부터 연불인 이런 거를 쭉 내고 그다음에 악보 작업을 또 했었어요. 제자들이 자꾸 생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일이냐. 그러니까 선생님, 올해 선생님 팔순이잖아요. 팔순 잔치를 하시죠. 그래서 여든의 울림 산수해천이라고 저렇게 제목을 사실 저보다도 제자들이 다 그렇게 지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팔순 공연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 공연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전부 다 연결해서 이번에 공연을 올렸었습니다. 저는 그걸 하면서 좀 제자들이 고맙다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사실 시작한 게 한 5학년? 그때니까는 한 12살 정도 됐겠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나이에 하는 게 그 일이 저한테 너무나 감회 깊고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하고 그럼 내가 죽기 전까지 아는 그대로 다 제자들이 더 많은 걸 좀 이렇게 전승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0: Along with the growing significance of healthcare as well as the rise of convenient meals, protein beverages have also obtained a lot of popularity. Living Life specializes in producing shake products that have maintained the nutrients of the original ingredients. The firm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by implementing specialized facilities and increasing the productivity. We introduce Living Life, which has provided healthy and convenient meals to consumers. Living Life is located in Gwangju, Gyeonggi-do Province. Based on the 30 years of experience in the food industry,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healthy products. Protein shakes are the major products, and it has constantly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1: Living Life는 프로틴 쉐이크를 포함한 건강한 간편식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제품을 의뢰하는 기업과 함께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원료의 수입과 소싱, 연구와 개발, 생산, 품질 관리와 마케팅, 유통까지 식품업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developed a variety of convenient items that can help people stay healthy. Aside from cereals and granola, the firm has also developed shakes and other products for weight loss.
2: 저희 제품은 스탠딩 스파우트 파우치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휴대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단백질 중심의 다양한 고형물을 더해 바삭하고 풍부한 식감으로 차별화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를 강화해 다양한 소비자 니즈까지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0: The portable spouted stand-up pouches with improved convenience are the major products of the company. The firm has released the Grab Meal Petite line, which can be enjoyed conveniently, as well as the Grab Meal Plus line, which contains more nutritious ingredients.
3: Living Life는 고품질 non-GMO 원료를 기반으로 할랄과 코셔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료의 안정성, 기능성, 글로벌 시장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0: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위해서 FSC 22,000, 햅섭, 미국 FDA 공장 등록 등 국제 인증을 확보하였고, 국가별 규제에 맞춘 제품 개발과 인증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 Based on the advanced automation facilities,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producing premium finished products. By implementing a one-stop system for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t has increased the production efficiency. Also, it has achieved HACCP certification and conducted inspections for each production stage to sort out impurities.
2: 당사는 다양해지는 제품군에 발맞춰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023년부터 최초로 호리젠탈 타입의 자동 포장 설비를 도입하고 인라인 패킹 시스템 IPS 라인을 구축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IPS 라인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스파우트 파우치의 분말 충진 시 자동으로 스탠드업 형식의 성형이 가능하여 고객이 음용 시 세워놓고 N차에 걸쳐 편리하게 음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As part of an effort to build an AI-based smart factory,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Instead of simply expanding the facilities, it aims to build an integrated system based on the collected data.
3: 당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수주부터 생산, 재고, 물류, 품질까지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재고 확인과 로케이션 관리를 통해 재고 정확도는 기존 대비 약 5% 개선되었으며 관련 업무 처리 시간도 약 12% 단축되었습니다.
1: The firm has gained trust in the field by providing the products to a lot of different businesses in the Korean market. And it has made a lot of effort to produce innovative items and build a more stable supply network.
4: 리뉴파이와 리빙라이프는 제조와 브랜드, 유통을 분담하는 패밀리 컴퍼니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빙라이프는 3PPM 수준의 품질 관리 역량을 유지하며 글로벌 기준에서도 경쟁력 있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1: Living Life has continuously carried out researches to develop premium products. The unique crispy texture of the products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And it is planned to raise the content of the topping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level of consumers.
5: 최근에는 간편하면서도 건강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오버나이트 오트밀 형태의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특히 오트를 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식이섬유와 포만감을 살려 식사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1: By targeting the main distribution channels in Korea, as well as collaborating with the major brands, the firm has stabiliz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And it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by popularizing its brands in the global market.
6: 저희는 현재 이 시점을 리빙 라이프 2.0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시작으로 미래형 창고 시스템, AI 팩토리, 스마트 햇섭, GMP 공장 등 리빙 라이프는 더욱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1: Living Life has put top priority on providing premium healthy meals based on its own strict standards. And it is expected t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future food industry.

0: K-Sports innovation is transforming our everyday lives. K-Technology meets K-Culture, creating a new sports culture. K-Sports lifestyle is going beyond Korea, spreading to the world. Everyone can enjoy it together. The management is done using a systematic approach, beyond the stadium to everyday life. K-Sports, from technology to culture. K-Sports transforms the future of sports around the world. K-Sports Beyond.
1: BFF.
2: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이거 몇 벌 있어요?
1: 아마 10개?
3: 에, 진짜 슈퍼맨인 것처럼. 이거 슈퍼맨 베스트.
2: 저도 뭔가 이제 셰프님처럼 이런 슈트를 언젠가 입고 싶네요.
4: 누구는 치킨 좋아하세요?
2: 아, 치킨 좋아하는데.
3: 치킨 그럼요.
2: 저는 닭다리 싫어합니다. 올리 폭폭살 치킨만 먹어요. 날개 다리 노.
3: 노? 이상한 취향인 것 같아요. 에?
1: 저는 반대로 날개랑 그리고
2: 다리
1: 너무 좋아요.
3: 1원 1억.
2: 알겠다.

0: 그러면 오늘 둘 다 있어요.
1: 그니까요.
0: 둘 보세요. 저랑 너 준식.
1: 와우.
2: 둘 다 있어요?
1: 네. 오.
0: 오.
1: Look at this.
0: 오. 아 여기 버거 아니고 여기 치킨 들어가 있어요.
1: 오. 치킨? 네. 새우? 셰프 그쵸? 새우죠? 진짜 제 새우를 진짜 좋아해서 딱 알아봤습니다.
0: 돈 많이 있어요? 와 이거 맛있겠다.
1: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이 밥, 빵 대신 밥 이거 SNS에서 많이 봤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0: 전주 비빔밥.
3: 네. 네 맞아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맞아요. 비빔밥이죠.
1: 이 전주 비빔부터 먹을게요.
0: 맞아요.
1: 계란이 반숙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합쳐져 있어서 그렇지 비빔밥 같다. 비빔밥 먹는 거 같다. 햄버거 먹는 느낌 하나도 안 나요. 비빔밥 주먹밥 버전.
0: 한국인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1: 많이 드셨네. 오. 입이 왜 이렇게 크세요?
0: 이거는 일석삼조.
1: 삼조 왜 삼조요? 네.
0: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한국 요리 문화 전파하는 거. 다 여기 압축된 거예요, 맞죠? 자 이제
1: 이거 통마늘.
0: 갈릭 제 생각으로는 JMD.
1: JMD. 어떻게 아셨어요?
0: 헤이 재현.
1: 네.
0: 저는 한국인이죠. 네, 이거 한국인이죠. 네, 이거 한국인이죠. 네, 이거 한국. 왜? 왜?
1: 아니 매울 것 같아서. 네 여기도 있어요.
0: 제가 나머지 다 먹을 거예요. 우리 앞으로 아마 조금 입이 냄새 날 것 같아서 그 죄송합니다.
1: 괜찮아요. 저 비염이에요.
3: 저 좋아해.
1: 양념 맛있다. 근데 마늘이 진짜 안 맵다.
0: 그 로스트한 구운 맛도 있어서 너무 잘 어우러져요.
1: 씹다마다 되게 부드럽게 으깨져요. 생각보다 마늘이 안 튄다.
0: 버거 같은 마요 드레싱인 것 같아요.
1: 달짝지근합니다. 하나도 안 매워요. 마지막!
0: 마지막! 재현의 버거 페이보릿!
1: 네.
0: 우리 둘 다 잔나비인데 우리 BFF인데
1: 이거 지금 소스 먹었는데 완전 맵다. 이거 왜 맵지? 아 이거 청양이구나.
0: 오! 냄새부터 매워요. 팅! 오, 맵다.
1: 많이 매운데? 와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0: 코크.
1: 응.
0: 근데 아까
1: 하나도 안 매워요.
0: 그냥 호세해 버렸어요.
1: 아니에요. 사실 맛있게 맵습니다. 소스가 맵긴 해요. 청양 마요 소스 자체가 맛있어서. 괜찮은데요? 하나만 추천하면 전 전주 비빔 추천하고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마요 시림프 버거. 이거는 사실 뭔가 꼭 한국 아니어도 베이컨 들어간 버거는 어디서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동의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라서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치킨. 오.
1: 어, 너무 근데 잠깐만. 진짜 본격적인. 에?
0: 이거 튀긴 거, 구운 거. 자, 그러면 우리 재현 위해 다리 딸.
1: 다리? 다리?
0: 잔난. 네, 잔난하죠.
1: 맛은 안 못생겼겠지. 오! 닭가슴살! 이게 너무 좋아요. 이 퍽퍽한 결이 좋아요. 이 퍽퍽살 매니아분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이 결이 좋으신 거 맞죠?
2: 이상해요.
0: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잘 맞는 거. 왜냐면 우리 좋아하는
1: BFF.
0: 부분, 좋아하는 부분 맞아요. 우리 싸우지 않을 거예요.
1: 먹어보겠습니다.
0: 네.
1: 먹었지만.
0: 커피. 제일 맛있는 부분이야.
1: 식당하는 것 같다. 맛있다.
0: 은근히 조금 훈제된 맛이.
1: 맞아요. 숯불 그런 불향 그런 향 좀 나요.
3: 비법. 쓸 수도 있어서. 좋아요, 좋아요.
1: 밥이랑 먹어볼게요. 좋아요. 누룽지 치킨이니까.
3: 지금 다 네. 그런 즙이 내려가서
1: 맞아요.
3: 다 안에 뱄어요.
1: 맞아요.
3: 너무 좋아요.
1: 밥 너무 맛있어.
3: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아요. 특히 식감. 즙이 많은 부위라서 바삭바삭하면서 쫀득쫀득. 둘 다 이렇게.
1: 정말 한국인이어서 기뻐요.
3: 이제 그만. 아,
1: 그만해요?
3: 우리 많이 먹어야 돼서 네. 이건 네. 너무 많이.
1: 진짜 감동이에요. 이건 진짜 감동입니다.
3: 이제 이거.
1: 좋아요, 이거.
3: 네. 역시 이거 마늘. 마늘 향이 냄새. 넘쳐요, 여기. 맛있다. 이거
0: 제일 좋아하는 콤보예요.
3: 맛있다.
1: 하나도 안 매콤.
3: 저는 이거.
1: 전 이거. 이것도 맛있어요.
3: 이거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아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한국적인 익스피리언스, 한국적인 경험이에요. 응.
1: 뭔가 한국 치킨은 다양하다 보니까 맛이 한 가지 치킨만 먹기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제가 알기로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 유명했는데 거기에 간장 반, 거기에 뭐 파닭 반, 치즈 치킨이 나와요. 치즈 가루 뿌려진. 그리고 옥수수 가루가 뿌려진 게 나와요. 그 점점 계속 나와요, 치킨은. 그래서 요즘은 양념 반, 뭐 치즈 반 이렇게 반반으로 고를 수 있더라고요.
3: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할프 그냥 그대로. 여기 양념 때문에 살짝 튀김 옷
1: 네.
3: 눅눅해지는
1: 아, 거죠.
3: 제가 좋아하는 거 그냥 일반 거 일반? 그리고 허니갈릭.
1: 아, 이렇게 반반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3: 이런 거 이런 먹는 방법 진짜 네. 한국식이에요. 네. 이탈리아에서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식당에서.
1: 그래요.
3: 바로 소금으로 찍어 먹는 거 네. 그거 우리 없어요. 소금 이미 들어가 있는 거 확실히. 아~ 이것도 여기 처음 와서 처음 봤어요. 이런 방법. 그러니까 아마 이거 외국인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1: 이건 대박이에요.
3: 집에 가지고 가세요. 사서 이렇게 착. 오늘도 재현식 있을까요?
1: 아니 혹시 몰라서 생각을 해왔는데.
3: 어? 저도 바비씨 준비했는데.
1: 이렇게 되면 대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3: 오 노.
1: 저의 도전 승낙하시겠습니까?
3: 저 무서워요. 숨어 있는 재능이 있어서.
1: 맞아요.
3: 아, 맛있는 거.
1: 나름 합니다, 요리.
3: 할까?
1: 오, 퍼블리식 재료인가요? 생각보다 뭐가 많은데요?
3: 케이 스타일, 케이 맛 나는 버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근데 진짜 케이 스타일인 게 벌써 김치가 있어요.
3: 이런 거 들어가면 바로 케이 스타일. 그리고 이거뿐만 아니라
1: 불고기 맛?
3: 불고기 소스? 맛 소스.
1: 근데 치즈가 두 개네요.
3: 치즈 두 가지.
1: 체다, 모짜?
3: 네.
1: 치즈버거 애교 아세요?
3: 어떤 거?
1: 이거 애교 아세요?
3: 애교?
1: 애교. 황정은 선배님께서 하시던 아실 거예요, 보시면. 햄버거. 치즈버거
3: 진짜 그런 거 있어요. 치즈버거 김치 치즈버거 할 거예요.
1: 맞아 딱 그거.
3: Let's go 만들어 보겠습니다. Let's go 오일 조금만.
1: 오 노릇노릇.
3: 마야 리액션 네. 잘 생겼어요. 이제
1: 치즈.
3: 자 이렇게
1: 오예예예예
3: 아 이렇게 하나 주세요.
1: 네
3: 치즈 이거 뒤집어서 뒤집고. 이렇게 아. 김치 치즈
1: 아 치즈를
3: 예 이렇게 다 섞어서
1: 김치가 있어서 진짜 한국식 같아요. 있어서 진짜 한국식 같아요.
3: 우와 오 예스.
1: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3: 베이컨. 왜냐면 돼지고기랑 김치 네. 너무 잘 어울려서 위에
1: 불고기?
3: 불고기.
1: 아 이걸 여기다가
3: 하나, 둘, 셋, 짠! 김치
1: 치즈
3: 치즈버거
1: 맞아요.
0: 맛있죠?
1: 이거 제일 맛있어요, 햄버거 중에. 오늘 너무.
0: 감사합니다.
1: 진짜요?
0: 너무 좋아요.
1: 일단 치즈랑 볶음김치는 둘 다 맛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 섞이니까 더 맛있거든요. 근데 불고기 소스랑 그 고기 단맛이 이 김치치즈랑 잘 어울리고, 그리고 생각보다 베이컨이 킥이다. 짭짤하고 간이 센데 치즈가 있어서 맛있어요. 영광입니다, 셰프님. 제가 졌어요. 이건 졌어. 근데 이건 진짜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태연식?
0: 네.
1: 좋아요. 자, 치킨은 그냥 서브입니다. 저의 메인은 바로 이거. 채연식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재료는 일단 크림치즈,
2: 크림치즈
1: 안에 꿀이고, 마지막 제가 사랑하는 후추.
2: 아, 맞다.
1: 일단 크림치즈를 다 넣어주고요. 레몬즙, 마늘. 일단 섞어줍니다. 재료의 각 비율은 취향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딱 필요한 건 후추입니다. 오늘도 제 취향껏 쓸 건데, 일단 제가 먼저 한번 간을 봐도 될까요? 너무 맛있다.
2: 어?
1: 인스타.

0: Hi.
1: Hey, oh no. Oh, 맛있다.
0: 연기하지 마세요. 맛있다서요.
1: 근데 후추 그렇게 많이 넣지 마세요.
2: 괜찮아요, 셰프님.
0: 프라이드 치킨에 한번 찍어서 드셔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1: 이렇게?
0: 네.
1: 이 정도 괜찮을 거예요?
0: 괜찮을 거예요.
1: 자.
0: 파는 것 같아.
1: 개인적으로?
0: 네.
1: 신맛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0: 진짜요? 레몬즙이요? 얼만큼 넣어야 돼요? 채연 씨가 아니야?
1: 제 생각에는 한 스푼? 한 번. 끝.
0: 네. 오, 냄새부터 더 새콤하다. 정말 맛있다.
1: 역시.
0: 제가 좋습니다.
1: 아, 네,
0: 좋습니다.
1: 근데 이미 아이디어 너무 좋았어. 진짜
0: 정말요?
1: 너무 좋았어. 그 다음 번도 혹시 채연식이 있을 거예요?
0: 그 다음 있을까요? 채연식 있는지는 비밀.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오늘의 팬분은 어떤 분이 오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2: 오늘의 글로벌 팬분은
1: 과연 기대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제가 캐나다에서 온 에밀리입니다.
4: 네. 캐나다에서 오셨군요.
3: 가본 적 있어요?
4: 캐나다요?
5: 한 번도 없어요, 저는.
1: 나 캐나다 너무 가보고 싶다.
3: 이뻐요.
4: 이뻐요.
3: 근데 조금 지루해요.
4: 진짜요?
5: 네. 아이돌 메이커는 또 어쩐 일로 찾아오셔 주셨나요?
3: 아, 제가 이제 40대 되고 새로운 출발 시작하고 싶어요.
1: 새로운
3: 네.
1: 출발?
3: 출발이요? 출발. 제가 최근에 싱글 다시 돌싱.
1: 싱글.
3: 그래서 네. 제가 그냥 완전 내 스타일로 살고 네. 싶고 좀더 이쁜 삶 있고 싶고
1: 그만 뭔지 알죠?
4: 그만
1: 이제 이제부터 자유.
3: 자유도.
4: 자유. 자유. 네.
1: 자유. 그리고 맞아요. 내가 여태까지 이런 협의해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4: 하고 싶은 대로. 맞아요. 나를 찾아서 오늘
1: 나를 찾아서.
4: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는 걸로.
1: 제가 좀 잘 알아요?
3: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고윤정 배우님처럼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
1: 정말 오늘 메이크업 좀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4: 너무 좋은데요?
1: 일단은 또 네. 마스크팩부터 일단 들어가면서
4: 혹시 평소에 피부 고민 같은 거 있으세요?
3: 엄청 많아요.
4: 엄청 많아요.
3: 그치 없어요. 40대 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1: 저 알아요.
3: 40대?
1: 저는 30대 후반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뭐 주름은 기본 네. 고민이죠. 네. 노화가 네. 이제 본격 시작이 되고 피부에 수분도 싹 없어지잖아요.
3: 평생 동안 닭스크 엄청 심했는데 또 심해졌고 그리고 발자 주름 실리프팅 몇 번 했고 필러도 놓고 그래도 다시 또 생겨요.
1: 실리프팅이랑 필러를 자꾸 넣는데 자꾸 생겨요?
3: 계속 생겨요.
4: 강아지 혹시 키우세요?
3: 세 마리.
1: 세 마리나?
3: 애 세 명. 강아지 세 마리. 그래서 애색. 정신 없어.
4: 그럼 뭔가 새 출발을 위해서 원하는 약간 스타일이 있으세요, 요즘?
3: 와우, 관리 엄청 잘 하는 40대. 그런 느낌?
1: 그럼 20대는 어려우니까 30대로 돌아갑시다.
3: 오케이.
1: 30대 초반.
4: 30대로?
3: 좋아요.
6: 그런 에센스로 촉촉하게. 다음에 프라이머.
1: 근데 잔주름은 그렇게 없으신 것 같아. 관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구나.
3: 피부과에 살 수 있으면 좋겠어.
1: 살짝 다크서클 보정을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컨실러가 필요하고
4: 빨간색이에요? 주황색?
1: 붉은색입니다.
4: 붉은색?
1: 오늘 제가 몇 개 조색을 해서
6: 색을 아주 얇게 좀 살짝만 올렸는데 지금 푸른기가 확 없어졌죠? 네.
1: 결국에는 얼굴에 푸른기를 살짝 덮는 게 또 나이 먹으면 되게 중요해요. 반대쪽도 푸른기가 있는 곳을 위주로 아주 얇게 조금씩 얇게 올릴 거예요. 코 주변에 약간 혈관 비침 이런 것도 한번 이게 막상 올리면 초록색 같지가 않잖아요?
4: 네. 쌤님 손에 올렸을 때는
1: 초록이죠.
4: 올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초록인데
1: 이게 멀쩡한 피부에 올리면 초록으로 보이지만 붉은기가 있는 피부에 올리면 그 초록이 색을 잃어버리면서 중간 톤이 되는 거죠. 뉴트럴라이즈 그리고 붉은기 살짝 얼굴에 톤을 잡아주는 거예요. 보색 이론들을 잘 쓰면은 피부의 그런 단점들, 색소들을 좀 잘 커버할 수가 있어요.
4: 근데 그 전이랑 다르게 약간 이번엔 피부의 두꺼움을 좀 확실히 죽이시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주름 많은 피부일수록 화장이 두껍게 올라가면요. 주름에 다 낍니다. 굉장히 얇고 매트하게 밑에는 깔아줘야지 피니쉬는 글로우하게 속은 이제 움직이지 않게. 이제 베이스 작업을 했고요. 촉한 파데에 살짝 화보력을 더할 수 있는 동안 또 너무 매트하면 좀 볼륨이 안 살거든요. 촉촉해야 볼륨이 좀 살기 그저, 때문에 그저. 촉한 파데를 비티나는 파데를 올려볼게요. 이제 매트하게 좀 이렇게 여기만 매트하게 해놓고 촉한 파데에다가 고정력을 올릴 수 있는 컨실러를 좀 섞어서 얼굴 중앙을 위주로
4: 혹시 이런 것도 드셔보셨어요? 한국 음식 중에 좀 약간 난이도 높은 음식들.
7: 한국 음식 거의 다 좋아해요. 그냥 번데기만.
4: 번데기는 왜요? 진짜 맛있는데.
1: 번데기 뭐야?
7: 네.
1: 번데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어?
4: 저 진짜 잘 먹는데.
1: 저도 음식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서 번데기 못 먹어요.
4: 되게 꼬소해요, 근데.
1: 꼬소해요?
4: 네, 꼬소해요. 번데기는 좀 귀여운 느낌이 있는데.
1: 번데기가 귀엽다고?
4: 납작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1: 일단 1차 커버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눈화장 들어가 볼 건데요. 내가 자주 하는 메이크업을 하면 돼. 내가 아주 요즘 다크서클이랑 눈에 푹 들어간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쓰는 컬러들이 있어요.
4: 근데 또 윤정님이 색조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좀 고급스러운 느낌?
1: 이런 느낌을 좀 써볼게요. 프라이머 조금 눈에, 눈두덩이에. 자, 위에 봐주세요. 붉은 톤.
4: 붉은 톤. 혹시 애교살인가요?
1: 요거는 눈 밑에 푸른 다크서클을 커버하는 용도예요. 혈색을 잡아주는 조금 더 밝은 색깔. 눈 주변에 한번 쓱 푸른 느낌 없애고 이렇게 하면 섀도우를 바른 거라기보다는 눈에 푸른 느낌을 좀 걷어내서 발그레한 그런 눈두덩이를 만드는 게 목표죠. 그래서 반대쪽이랑 좀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살짝 피치톤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쪽이랑 다르게 생얼 같은데 뭔가 좀 푸른 느낌이 좀 가려졌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피치톤을 쭉쭉쭉쭉 올려주고
8: 밝은 톤으로.
4: 전에는 뭔가 여기 브라운 깔고 뭐 어둡게 하고 좀 음영을 위주로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엔 되게 넓게 바르시는 것 같아요.
1: 네. 어떤 위치를 잡는 거라기보다는 피부톤을 다 커버하는 느낌이라서 넓게 여기까지 그래요. 그라데이션으로 그냥 잠깐 계속 그냥 톤만 네. 핑크핑크하게 작은 브러쉬로 이제 조금 더 어두운 컬러 눈 밑에 이제 조금 더 좀 좁은 부위를 잡을게요. 윤정님도 애교살이 있나요?
4: 네. 애교살은 한국 메이크업에선 없어서
1: 빠질 수가 없군요. 네. 이 전체 시리즈 이름을 애교살 K뷰티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4: 애교살도 약간 동안 메이크업의 꿀팁 중에 하나인가요?
1: 완전.
4: 완전?
1: 네, 완전.
4: 약간 두꺼울수록 좀 더 귀여움이 추가되는 거죠?
1: 그쵸, 아무래도 중안부가 더 짧아지다 보니까
4: 그 섀도우 위에다가 올리시는 거예요?
1: 맞아요. 펄을 너무 반짝이는 거 말고 좀 적당한 펄이 좋겠습니다. 아이라인은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만 빼야 될 것 같네요. 너무 빼면 갑자기 화장한 티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일단은 속눈썹 사이사이를 먼저 메꾸고 자연스럽게 단슬로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아이라인 위로 조금 올라가면서 어두운 음영을 좀 담아볼게요. 전체적으로 무드를 조금 통일하는
4: 제일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뭔가 이건 꼭 추천해주고 싶다. 한국에 놀러 온 사람들한테.
7: 피부과.
1: 아니 여기 오실 게 아니고 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7: 메디컬 요행.
1: 크림 블러셔 사용해볼게요. 핑크랑 오렌지를 좀 섞었는데
4: 블러셔도 위치에 따라서 또 느낌이 완전 바뀌죠?
1: 많이 바뀌죠. 오늘은 지금 밑으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4: 네.
1: 그런 느낌으로 중안부를 좀 짧아 보이게 하는 쉐딩도 약간 밝은 톤. 아, 이것도 조금 써야겠다. 살짝 어두운 걸로는 이제 얼굴 사이드 쪽으로 가볼게요. 음영을 잡아주되 펄이 들어간 컬러로 이제 여기 볼륨을 좀 잡아주는 거죠. 아, 이 크림 느낌 그대로 하이라이터도 갔으면 좋겠는데 하이라이터가 크림이 없나? 하이라이터를 크림을 안 갖고 왔네. 없으면 또 만들어야지 립밤으로.
4: 립밤.
1: 오늘은 립밤이랑 섀도우를 섞어볼 거예요.
4: 오. 네.
1: 자, 크림 하이라이터 완성됐습니다.
4: 확실히 근데 광이 다르네요, 올리니까.
1: 그러니까 이 또 볼륨이 되게 중요해요, 진짜.
4: 크림 블러셔 올린 그 위쪽에다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1: 그쵸. 코를 좀 짧아 보이게 쉐딩해볼게요.
4: 방법이 있나요?
1: 짧아 방법이 보이게.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다 쉐딩을 넣기보다는 밑에 쪽을 조금 어둡게 코가 좀 작아 보이게 중간에 한번 끊어주는 거죠.
4: 오, 신기해.
1: 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이라이터가 일자로 딱 있으면은 코가 길어 보이기 때문에 코가 짧아지면 중안부가 짧아 보이기 때문에 동안에 가까워질 수 있죠. 입술 밑에도 살짝 하면 입술이 도톰해 보이게 V지컬러로 조금 확장을 할게요. 또 인중이 조금 기셔가지고 위로 좀 많이 올릴게요, 립을.
4: 이런 컬러 예쁠 것 같아요.
1: 좋아요. 좋아요. 그대로 두 가지를 좀 섞어서 이거 예쁘다. 토끼 같은 느낌이네.
4: 밑에 올리신 컬러랑도 뭔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0: 언제 오시는지 기다려 볼까요? 대박.
1: 안녕하세요.
2: 완전 느낌이 또 새로워요.
1: 또 왔어요.
0: 제가 약속드린 30대 초반의 룩이 나왔네요.
1: 완전 레이디 느낌.
0: 오늘 눈 주변에 있는 푸르딩딩한 혈색 같은 거를 붉은 톤으로 덮었던 메이크업이고요. 그리고 래쉬나 아이라인도 약간 한국 스타일. 그리고 언더에 애교살. 립 컬러도 고윤정님이랑 비슷하게 코랄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3: 그 옷 뭔가 무드랑 헤어 무드도 약간 고윤정님 많이 하시는 느낌이어가지고 메이크오버 된 느낌 완전.
1: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내 집으로 맨날 오세요.
3: 사실 저는 한국인이지만 여긴 처음 와봐요. 이런 느낌의 카페라고 해야 되죠?
1: 제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
3: 꼭 와야 돼요.
1: 네.
0: 와 대박 온다.
3: 아 이렇게.
4: 와.
1: 와.
4: 다양한 거 대추차고요.
0: 와. 산삼.
4: 다양한 산삼차고요.
0: 이걸 먼저 먹어볼까요?
3: 이게 한 산삼, 번도 안 먹어봤어요.
0: 어린이 산삼인가 봐.
3: 처음이에요.
0: 처음 먹어봐.
1: 매운 당근. 매운 당근.
0: 매운 당근.
3: 매운 당근.
0: 우! 너무 쓴데?
1: 괜찮아요.
0: 진짜 이거 먹는 거예요?
3: 매운데요? 아, 그러니까 매운 당근.
1: 매운 당근 같은.
0: 와, 이거 맛있다.
1: 맛있네요.
3: 근데 진짜 좋아하시네. 잘 드시는.
0: 언니가 달라.
3: 건강한 곳에 데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 제가 40살인데 새로운 출발 시작할 수 있어요. 진짜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0: 뭐지?
1: 뭐예요?
2: 이거 진짜 뭐예요?
0: 깜짝 땡이다.
1: 감사합니다.
0: 와 너무 귀여워. 찐님 박재현이 다음에 또 봐. 와 대박.
3: 너무 감동인데?
4: 네 지금 아이돌 메이커 7회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양한 외국인 분들의 얼굴의 메이크업을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처음이어서 되게 많은 걸 배웠고요. 아, 생각보다 이 K-뷰티를 알리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활동이구나. 그리고 또 제니님과 만나서 열몇 살 차이에 나이 차이를 극복을 하면서 제니님의 시선으로도 이제 메이크업을 해석하고 되게 도움도 너무 많이 받았고
5: 되게 다양한 글로벌 팬분들이 다양한 팬덤을 또 가지고 계셨잖아요. K-POP 아티스트 분들을 되게 좋아해 주셔서 또 너무 좋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재밌는 꿀팁 같은 걸 또 많이 신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웠고 팬분들도 뭔가 되게 정보를 얻어가는 모습이어가지고 너무 저도 재밌었습니다.
4: 시청을 지금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분명히 시즌2로 돌아올 예정이고요.
5: 시즌2
4: 또 다른 영상에서
0: 네 안녕 바이바이 안녕.

0: 이건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한나라 마렵 위한우 삼국 시절에 황후 유약 보고 군도 병기한 뒤 간용하다 조맹덕은 천자를 가칭하야 천하를 엿보았고 범남타 손중모는 강하의 흠고 믿고 제업을 명심하며 장하사 유현덕은 총사를 돌보아 혈성으로 구치하니 충간이 공리 보고 정족이 삼분하세
1: 그렇지.
0: 모사는 운집이오 명장은 봉기로다 부기 모사 정욱 순욱 수문약이며 봉호모사 노숙장소 제갈근과 경천위지 무궁주와 잘긴들 아니하리 그때의 한나라 유현덕은 예. 관우 장비와 더불어 도원에서 의 형제 결의를 하는디 도원이 의대인곡 한나라 탁현지라 우상존 봄비 들어 붉은

0: 침노 우대물을 들었다.
1: 다 좋다.
0: 지단을 살펴보니 금주를 둘러치고 오구 백마로 재지내며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음액을 정하는 뒤 주여 언덕으로 장용 삼고 화루장은 중형이요 장이떡 아우대역 몸은 피록 삼인이나 마음은 한가지라 유관장의 형제는 같은 연월 한날 한시에 죽기로 선맹약을 하고 피 끓는

0: 한 마리 불운 해요. 풍진이 퇴근을 은다 황근적을 평란하니 공파이 이루어 동탕다들 평정은이 이과기 따르를 짓고 이과을 평정으로 난세가루 조화마는 협찬자 횡복하고 혁안저영 선중분원 강동원 응급하여 부국항평을 자랑한다. 그때 유관장은 사민이 결심하여 한실을 회복고조 적군과 분투하나 장중에 무사 없어 주야로 한할 적에 뜻밖의 서서 만나 공명을 전거하되 천무후무 제갈공명 와륜강의 복룡이요 초야에 깊이 묻혀 상통 전문 하달질이 구궁팔계 둔갑장신을 충중에 품었으니 극만고지 인재이요 초인간의 철이냐.
1: 그러지 그러지.
0: 이렇듯 말하니 유현덕 반기억여 관장과 와룡강을 찾아갈지.
1: 아마
0: 당당해 유현준은 신장은 팔찰기와 얼굴은 관옥 같고

0: 공자야, 선생님 배우시냐? 동자여짜오대. 선생께 없어는 방능의 최주병과 연암의 맹곡이며 매일 서로 버시대야 배띄워 선유다가 임간의 바둘 뒤로 나가신 지 오래이다. 현덕이 이른 말이 선생께서 오시거든 한종실주왕숙이 배우러 왔더라고 잊지 말고 여쭈어라. 동자 다려 부탁하고 신야로 돌아와 일삭이 넘은 후에 두 번 다시 찾아가서도 못 배웠고
1: 그러지.
0: 수삼삭 지낸 후에 현운 옥백으로 예물을 갖추고 관장과 삼고초려 찾아갈지. 남양흥종 당도의역 시문어울 두 달이니 동자 나오 그날 선생님 개곱시냐. 동자여짜오대 초당에 춘수 깊어 계시다니라. 현덕이 반기여겨 관공 장비를 문 밖에 세워두고 완완히 들고 가니 소슬한 송죽생과 쟁념한 풍경소리 초대기 간격구나. 희가에 대시고 기다려서 있으되 공명은 한화하여 아무 동적이 없는지라. 익덕이 성질을 급히 내어 고리는 부릅뜨고 검은 발티 그드며 고성 대지왈 아 우리 가가는 한조 금지 오겹이라. 조만은 사람을 보랴 하고 수차 소고를 거였거든 도망을 피우고 두어 이루다지를 아니하니 보러 그만하여야 돼. 소재가 초장을 들어가 초당에 불을 펄썩 지르면 폭명의 재주가 있다거나 잔악기나 나사나 동정을 보았지마 죽기 싫으면 응당 나올 테니 똑그리로 결박하야 신야로 돌아가 사이다. 엄불에 다방 쓰러지고 끄르름에 불알 들고 초당 앞으로 우르르르르 달려들이 현덕이 깜짝 놀래 익덕의 손을 잡고 현재야 현재야 이득 어떤 법이 없는지라. 은왕상 탕도 인업 삼빈하고 문왕도 유상을 포려하고 위소의 왕래 하은지 삼고초려간 부어시랴. 좋은 말로 경계 후에 운장은 익덕 타리고 문 밖에 보고 있으고 복정을 기다려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소리꾼 이봉근입니다. 제가 병풍을 치고 전통 무대에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무대를 섰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되고 목이 너무 마를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완창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오늘 오신 또 많은 관객분들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 적벽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내용이 어렵고 한문사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안의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삼고초려라는 대목까지 들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삼고초려라는 게 이제 보면은 유비가 공명을 얻기 위해서 세 번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어쩌면은 이 사람이라는 그 어떤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의 인내력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뭐 김일구 선생님께도 사사하기도 했고 성창수 선생님께도 사사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성창수 선생님께 사사를 하

갔을 때 저도 이제 삼고초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배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현덕이 그지야 잠에 깨어 풍월지 읊는디 초다.

대목은 수성갖고 평생을 아자지령. 총통자 들어와였자오되 전일 두어 번 찾아왔던 유황숙이 밖에서 기다린 지가 거운 반일이 넘은 나이다. 공명 그지여 놀랜 제호고 유관들 정제헌다.

0: 떨어져 양 소매를 적시 그날 공명이 감동하여 가기로 허락한 후에 예. 벽상을 가리키며 이건 형주 지도요 적은 서천 40일주라 현덕이 형주 지도와 서천 40일주를 얻어 기합을 삼은 후에 관우와 장비를 불러 공명과 상면시키고 예단 올려 그날 밤 사행의 초당에서 유숙을 하고 이튿날 길을 떠날 적에 공명이 아우 균을 불러 내 유황숙에게 삼고지 은혜를 갚으려고 세상에 출세하니 너는 부디 송악을 잘 가꾸고 학업을 잃지 말라
1: 그렇지.
0: 신신히 부탁하고 사륜거에 높이 앉아 와륜강을 하지 그고 신야로 돌아오니 병불 만천지요 장부를 시벼이지라 공명이 민병을 소모하여 스스로 팔찌법 가르칠제 방파일성하고 금고를 굴려 조적과 대결할지 방망은 소돈 백학은 뭐라고 장담호든 하우돈과 승기내든 조인 등 기창도주 폐한 본심 소륙 대병을 조발하여 남으로 제쳐 내려갈제 원망의 장차제여 민심의 소요로구나 현덕이 하리덥스 강하로 물러나니 신여본 등 양초 백성들이 현덕의 뒤를 따르건 따라오는 저 백성을 참아 버릴 길이 바위 없어 조언으로 가소를 부탁하고 이 떡으로 백성을 이끌어 이른 심리행할 적에 그때 마침 황혼이라 광풍이 우르르르르르 현동변전의 수작이 부러져 펄펄 날리거나 경산에 올라 바라보니 초조호 소륙 대병기 울밀듯이 쫓아온다 기치 창업은 팔령사 나뿐이 깎고 제장이 앞으로 울다 돌적의 분빙이 말을 채쳐 달려두니 익덕이 본계종천 불같이 그 버그리 성풍 창을 들어 문빙을 물리치고 현득을 보호하여 창판교를 지내갈지 수십만 백성 울음소리 산목중이 아득 거구 제장은 사정을 모르고 앙천 뚱고금혀고 지들 저거도 망을 간다.
1: 얼씨구나.
2: 제가 이 삼국지 적벽가 안에 인물 수많은 인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조자룡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조자룡이 아까 앞에서도 내용을 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유비에게 그 가소를 부탁을 받았었어요. 가소를 부탁받았는데 근데 이제 워낙 전쟁 중은 경황이 없다 보니까 간부인하고 미부인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그 전쟁 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한테 간부인을 보았느냐 미부인을 보았느냐 이러면서 찾아요. 찾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미부인과 이제 간부인을 찾죠. 그래서 그런 대목들이 이제부터 들려드릴 텐데 이제 사설을 잘 따라오시면은 아 이런 내용으로 소리가 흘러가는구나라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쭉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박수를 많이 쳐야 사설이 잘 들어옵니다.
0: 한무롱이 돌아드니 현덕의 일행이 나무 아래 쉬어 앉아 제장 모기를 기다릴 때 그때 조우는 공자선과 양부인을 잃고 일편 단심먹은 마음 분함이 추상이랴. 빚진을 바라보니 반차 휘막 가는 거동 말리 장천 구름 속은 편지를 흩던 용의 모양 90춘광 새벽 밤은 빠르기는 유성 같고 탄산 냉호 기상이라 부같이 지내다가 한 곳을 바라보니 휘어진 남녀노소 서로 잡고 울음을 놓으니 조군이 크게 외쳐 여봐라.

0: 이를 보았느냐?
1: 아이, 좋다. 아이.
0: 그때여 간부인원
1: 아,
0: 보는 장수를 아이. 바라보며 아이. 나삼월 무릎소가 아이. 일장동고커니 조조 제장 소녀와 미축을 생금하여 제제대로 돌아올제 조니 얼른 보고 일성 보양의 소녀 언도를 선뜻 들어 달마 위진하야 간부기를 호송허과 또 한 곳 바라보니 양양으로 가는 백성 박직 소행 길이리로 갈 바를 방황 그날 여봐라 남녀 백성들아 너희들 목인 중에 미부인을 보았느냐 저 백성 허는 말이 어떠한 부인인지 천면 빈집 안에 아이를 안고 묻었니다 존이 말을 채쳐 그곳을 당도하니 과연 부인이 공자를 안고 좌편 팔창을 맞고 우편 다리 살을 빠져 일시로 혼동그를 못 얻고 슬피 언제 서구로 모른다.
1: 얼씨구다.
0: 좋은 일 말에 내려 부축하며 위로하되 부인께서 고생하시면 소장 불충지심이라 최사 무석이오나 취병이 급하오니 부인께서 승마 서행하옵시면
1: 그러지.
0: 소장이 보호하여 뒤를 닫고 가오리다. 부인이 하는 말씀
1: 허이.
0: 장군께서는 간선 탄약으로 어찌 두 목숨을 건지리까.
1: 한나라
0: 제실지체 고륙이 이뿐이니
1: 예.
0: 부디 이 아이를 살려 부자 상봉케 하면 장군의 장중에 있는가 허이. 하나이다.
1: 허이.
0: 공자를 부탁하고 우물에 뛰어들어 자문지사 그날 좋은 일 할 일 없어

0: 담을 허러시신 묻고 공자이신 보존하야 갑옷으로 장신하고.
1: 그러지.
0: 이 대목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목인데 이게 이제 너무나 조자룡의 유명한 일화 중 하나죠. 필마 단창이라 해가지고 왜 창 하나에 말 하나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이제 만 명의 조조 군사를 그 가로지르면서 지나가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상에 선뜻 올라 채를 쳐도 망을 제 앞으로 마연장 뒤로 초축장 앞을 막고 뒤를 치니 좋은 이씨 담정이라 청강검 빼어들고 통해가 박스 서장을 땡그라 남장을 흘려 북장을 선뜻 이리저리 해 조가다 통황중해가 똑 떨어져 거기 좋게 되었을 제 장합 바라보고 쫓아오니 좋은 생명이 급한지라 오색 채운이 도왕 중에서 일어나고 천봉지 탑이와 번개뿌리 번 좋은 달마용총이라 병력까지 소리 지르고 도왕 밖으로 뛰어나니 장합이 거불리어 달아나고 좋은 이발을 놓아 행운 주소로 달아날지 장판교 바라보니 이런 대장 먹장 얼굴 장팔 사모 들고 조는 송해하랴 오는 치병을 내 마구마 좋은 이빨을 놓아 장판교를 지낼째 인티 마구나야 기사지경이 되었구나. 자, 이 다음 대목도 참 재밌습니다. 이 다음 대목은 이 장비라고 하는 이 장수에 대해서 적벽가 안에서는 형용을 하는 게 딱 세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삼국지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을 때 가장 좀 약간 용맹한 장면이라고 하면은 장판교 대목이라고 해요. 가지고 장판교에서 장비 혼자서 이 1만 명의 군사를 갖다가 이제 물리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소리는 워낙 풍자가 심하다 보니까 소리를 지르면은 막 물이 들끓고 소리 한번 하니까 말을 탔던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막 이런다라고 하는 이 사설 안에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보시면은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위진을 바라본지 조조 소륙 대병기 몰밀듯이 쫓아온다 한도는 평야호고 함성은 동창이라 장판교상 바라보니 이런 대장 복장 얼굴 장판 사모 들고 초진을 한번 일컬으며 이러는 자기 떡은 이곳에 와서 머무른다 한번 홋 통헌이 하나리 떨어르르 무너져 백회가 뒤넘는 듯 두 번을 고함질로 노니 땅이 독거지한 듯 세 번 호통헌이 희비간 장반두가 중둥이 철컥 무너져 흐르던 물 위로 출렁 나는 새도

0: 강하로 물러나와 견적 불출을 때 그때요 오나라 손권 주유가 공병 선생 높은 이름 듣고 그러지. 노숙을 보내어 좋은 말로 유인 그날 공명이 거짓 속은 채 가기를 허락한 후에 헤이. 현주전 하지커니 현주 대경탄할 분분한 천하 득실 선생만 믿쌌는데 출타국이 웬일이오 그러지. 치명 처분하옵소서 아마. 공명이 대답하되 헤이. 신이 때를 헤아리니 오왕 손군하고 위견 초주허니 한시림 이야기라
1: 그러지.
0: 신이 때를 다 오나라 들어가 손군 주위를 격동하여 헤이. 초주와 싸움을 붙이고 헤이. 신은 도주 이완하여 중도 이기하오면 오, 위, 양국 형세를 이란으로도 지하야 아마. 자이 득공 헐터이오니 천주께서는 염려치 마르시고 아마. 금, 동지, 달 20일 해시에 어이. 자룡에게 이득선 주어 남병사나 우강옥으로 보내소서
1: 그러지.
0: 만일 때를 흑이오면 신은 다시 대면치 못하리다 아마. 하지광과 물러나와 공명 선생 거두 황보성

0: 쳐워.
1: 아, 좋다.
0: 강동구 당도흔히 노숙이 인도하야 환영 안을 할색 공병기 눈을 들어 좌우를 살펴보니 야관 밖대로 장소 등 십여인이 일좌로 들어서서 설전 군유가 분분을 제 쏟아이 묻는 말씀 한두 말로 물리치니 크기고구나. 아, 공룡 선생 손중모구 호의함에 주유를 격동하고 계략이 무궁하니 주유 부질없이 시기어요. 저 죽을 줄 모르고서 육탈공명 가소롭다. 삼일 뒤한 십만전을 이랴무중 차득은이 만국 높은 제조 신도란직이라.
1: 아, 좋지.
0: 방통연환계와 환계의 고륙된 공명기풍 아일진대 계리려서 성공하리.
1: 아,
2: 이 판소리라는 게 확실히 그 사설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내용을 들으시면서도 이렇게 흘러가시는 게 많을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이제 끝에 들으셨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공명이 오나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파견을 갑니다. 예, 원래 이제 한나라 초나라의 사람인데 파견을 가서 이제 손권 주유에게 계략을 이제 전술을 이제 도와주죠. 도와주는데 아까 들으셨지만 방통의 연환계 그리고 황계의 고륙계 이 두 가지가 이 보면은 이 적벽가 안에서 적벽 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계략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공명이 직접적으로 조조에게 가서 이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조조라고 하는 이 조조의 군사들은 육지에서 한 10년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이 수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다들 배멀미를 심하게 하고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은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해전에서는 어떻게 이길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골머리를 쏘기고 있는데 그때 이제 공명이 방통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와 백길이를 쇠사슬로 엮어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은 배를 갖다가 육지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육전에 간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조조 군대들이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막 이제 훈련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배가 이게 뭉쳐져 있는 배가 소위 말하면은 이제 오나라와 전쟁을 할 때 이게 그렇게 굉장히 크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조는 굉장히 이 전략에 대해서 너무나 감탄을 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을 또 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방의 그 진영에다가 스파이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황계라고 하는 주유에게 굉장히 소중한 그 장수를 갖다가 이제 보내는 바로 이제 고륙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전략을 공명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명이 기존까지는 그런 전략을 짜지 않다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상 육지라고 표현하는데 이 강상 육지 위에서 훈련 이제 벌써부터 이제 뭐라 할까 김칫국을 마신다고 하죠. 마지막에 이 지금 들려드리는 소리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 자 여기 내 앞에 이렇게 일렬 종대해 있는 이 너희들한테 내가 한 명씩 벼슬을 내려주겠다 이런 내용을 말을 합니다. 네. 그때의 적벽강 조맹덕은 백만 대병을 조바라야 천이오초 전승 무호왕 연환계를 굳이 뿌워 강상죽지 삼아두고 일등용장기 유진 후월제 말달려 창쓰기묘 활쏘와 총놓기 18기 사습하기 백만 군중이 요란할제 초조 진중의 술 많이 핏고 떡도 치고 밥도 치고 우양을 많이 잡아 장초를 호귀흘제 통산월 세근

조련이라 그때 조조는 장대상그가 높이 얹어 남병산세 그림 교황을 통을 가르쳐 시상기욕 설을 보니 하국각기욕 남을 가르쳐 번생이욕 북을 보니 월인비로 퍼라 삼별이 광활 거든 어찌 성공 못할 소냐 내 나이 54세로

0: 시작!
1: 하 좋다!
0: 다!
1: 다!
0: 군사들이 승기내어 주역을 증식하고 다. 노래 불러 다. 춤도 추고 스름 겨우고 가는 놈
1: 다 좋지
0: 이야기로 히히 하하 웃는 놈 투전하다가 다투는 놈 반취 중에 욕하는 놈 진취 중에 토하는 놈 참

0: 나 덕배인 놈 처첨만은 흑언 군병중흑은 평노직장의 몰이라 장하한군사 방치부선 손에 들고 여광여취 실성팔광 본물 터진 듯이 울음을 운다. 여러 군사 하는 말이 하나의 승상은 지금 대군을 그날이고 승부가 미결되어 천하 대사를 바라는디 왜 요망스럽게 울음을 웃느냐. 이리 오너라. 우리 술이나 먹고 놀자.
1: 그러지, 그러지.
0: 저 군사여 나여 왈 네 말도 옳다마는 나 술은 뭘 들어봐라. 고당상
1: 하이 다 제 하이

0: 천지를 뒤전하며 상상곡 단장회는 주야 수심배 맺혔구나. 조총환도를 틀어하고 매곡 육전 수전을 섞어 얼쩡 생사가 초석을 이루었구나. 백사를 허기 뒷면
1: 단체
0: 희뒤 뛰어서 안장을 허며 골포왕 사장이 흐여 어떤 사공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K-Sports innovation is transforming our everyday lives. K-Technology meets K-Culture, creating a new sports culture. K-Sports lifestyle is going beyond Korea, spreading to the world. Everyone can enjoy it together. The management is done using a systematic approach, beyond the stadium to everyday life. K-Sports, from technology to culture. K-Sports transforms the future of sports around the world. K-Sports Beyond.
1: 여러분들이 대결에서 사용할 재료는요, 바로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있는 지역 특산물입니다.
2: 네,
1: 지역 특산물. 각자 마음에 드는 퍼즐 조각 하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퍼즐 조각에다 본인의 이름을 쓰시고 지도 퍼즐에다가 맞춰주시면 하나의 지도가 완성이 되는데요.
3: 네.
1: 여러분이 선택한 그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들이 바로 공개가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제가 이렇게 뿌려놓겠습니다.
3: 네네네. 자, 같이 일어나.
1: 하나씩 골라. 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3: 골라.
4: 네. 이렇게.
5: 나 이거 걸릴게요.
1: 오! 잠깐만.
6: 아, 모르겠다.
1: 글라디 씨 바로.
3: 야. 제발.
4: 저는 찌끄러기 그냥 남은 거.
1: 찌끄러기.
4: 남은 왜 그 작은 거를.
1: 자, 이제 그 퍼즐 위에다가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3: 네.
1: 자, 그러면은 우리 푸시엠 씨부터 본인의 지역에 퍼즐을 완성해 주세요.
4: 저는 충청도인 것 같아요.
1: 야! 자, 이쪽이면은 네, 충청도, 충남 쪽인 것 같고요. 자, 대전 씨 경기도입니다. 경상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신 지역의 지도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지역의 특산물을 함께 만나보시죠.
4: 멀쩡.

0: 한번 준비가 됐어요.
1: 준비. 진짜. 네, 자 이렇게 재료들이 다 나왔는데 자 일단 우리 앤토니오 씨가 포항의 시금치.
2: 네, 시금치.
3: 그래도 아까 비빔밥 때 저럭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딱 걸렸어요. 저럭 저럭.
2: 시금치도 넣을 수 있어요 비빔밥에. 그러니까.
1: 자 그리고 우리 감자. 감자였죠. 강원도였죠. 네네. 네. 감자를 이용한 요리 많이 해보셨어요?
0: 된장찌개 그랬을 때. 아, 맛있게 조금 넣어요.
1: 조림으로도 많이 해먹고
3: 탕이나 조림으로.
1: 감자 전도 있고 그렇죠. 아 너무 다양한데 어떻게 그럼 자신 있으시죠?
0: 어 자신 있어요.
3: 감자는 진짜 쉬운 재료인 것 같아요.
0: 아 쉬워. 쉬운 거 없어요 이상해서.
3: 어려운 척을 하고 있네요.
1: 자 우리 글란 씨 굉장히 지금 자신감이 넘치는데 딜도라 씨가 바로 일산의 열무였는데 경기도 음식 뭐 생각하신 거 있나요?
4: 저 생각한 거 없었어요. 경기도는 다 신도시 신도시 대발인데
1: 열무 좋아하시나요 평소에?
0: 열무 김치 좋아해요.
1: 아 그쵸.
0: 열무 김치를
1: 그럼 열무 김치 직접 담가 보셨어요?
0: 아니요. 아,
1: 열무 김치 아니면 동치미 열무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굉장히 좀 시원한 음식들이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우리 엠마 씨 재료는 바로 무안의 양파. 네.
5: 근데 양파는 이제 한국 요리 한식에 많이 그 사용하잖아요.
1: 그죠 그죠.
5: 근데 프랑스에서도 많이 사용하니까 그냥 계속 좋은 아이디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기뻐요. 좋아요, 좋아요.
1: 자 우리 마지막 추천 씨는 바로 부여의 표고버섯. 네. 네.
3: 그러니까 양파나 감자처럼 정말 다수의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로. 아이디어들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어머니가 어떻게 가이드를 해줄지 좀 궁금하네요.
1: 그렇죠. 어머니와 이제 합이 딱 중요할 것 같은데. 네. 1차 요리 대결에 사용할 재료까지 저희가 다 봤습니다. 네. 과연 한국 어머니의 손맛과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만난다면은 어떤 집밥이 탄생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코리안 쿡 오프. 그럼 저희는 요리 대결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대결 현장에서 만나요.

0: 우와, 진짜 예쁘다. 숲속이다, 숲속. 아, 공기도 진짜 좋다. 야! 하! 어, 이거는 토마토인가? 이건 뭐지? 옥수수! 오, 옥수수도, 와! 와, 진짜 예쁘다. 와! 공기도 완전 좋아요.
1: 내실을 용인에서 사왔어요, 어? 이것은.
0: 어째 노래 소리 들리던데요?

0: 담양에서 사다가
1: 어머니
2: 어머니네
1: 어 어머 어머 왔나
2: 안녕 왔어
1: 아유 안녕
2: 오셨네
0: 반가워요
1: 여기 앉으셔
0: 여기 앉으셔
1: 와 어머니 어머 진짜 예뻐요
2: 예뻐요
0: 아니 어떻게 이쁜 사람이었어 이름이 뭐야
3: 저 딜도라예요
0: 딜도라
3: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0: 아유 나도 거기 갔었는데
1: 어 우즈베키스탄 갔어요
0: 나도 갔었는데
1: 와 진짜요 어머니 뭐 어머니 근데 응. 아까 오니까 응. 노래가 너무 잘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0: 아 내가 우리 그 한국 전통 곡 저 소리를 해요. 이게 서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산을 주제로 한 노래를 부르는 선소리 국가 무형문화재 이수자야 유산청에 등록이 돼 있는 이수자 국가. 그래서 내가
1: 저 열무로 음식 만들어야 되는데
0: 오늘?
1: 네 열무로는 열무김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뭐 있어요?
0: 아차 그러면은 지금 여름이니까 열무김치를 맛있게 담고 네. 그다음에 뭐라 우리 집에 콩이 있거든 네. 그래가지고 그 콩에다 콩국수를 해가지고 열무 콩국수를 한번 해볼까?
1: 너무 좋아요 어머니
0: 정말?
1: 네
0: 외국 사람이 또 복잡한 거 하다 보면은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간단하면서도 같이 곁들여서 하면은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또 콩이 또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콩도. 그래 그럼 우리 밭에 가서 오이하고 도마도 한번 따라갈까?
1: 네.
0: 오케이 가자요. 우와. 이리와 여기 와서 우리 하우스야 이거 고추.
1: 와. 이야 이거 어머니 고추네
0: 고추 이거 고춧가루 만들으려고
1: 이야
0: 어 탐스럽지 한번 봐봐 거기 도마 저기 콩국수 살려면 곰이 올라가면 도마두를 따야 돼
2: 익은 거 저쪽에 있다 있어요 어,
0: 이거 이거 따 이거 저기 아 여기도 좀 이거 가네
2: 이야 이거 따요
0: 응 아 그거 따요 그거 이렇게. 어머 그래도 딜도라가 왔다고 이거 하나 이거 지금 이거 가고 있잖아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안 돼. 네.
1: 오이밭도 있어요. 응. 어머니 진짜 크다 여기 당이. 옥수수다.
0: 어, 이거 오이봐 오이 이거 저기 이야. 오이야 이게.
1: 이 어머니 이거 무슨
0: 오이 녹가.
1: 오이 녹가 아니에요?
0: 아니야 오이 녹가야 이리 와봐. 여기 가면은 연한 거 있어. 그쪽 거가 지금 이거 그거 죽다.
2: 그거. 이거
0: 그래
2: 이거 달까요?
0: 어 그거 이쁘다 그거 따면 되겠네. 그거 하고 그 밑에 거 하나 따면 되겠네.
2: 어떻게 따?
0: 이렇게. 옳지 잘했어 아우 아우 처음인데도 잘하네 아이고 그래도 많이 땄네 잘 따네 이제 김치 열무기 달린 파를 좀 해야 돼
1: 대박
0: 이거 이 파를 좀 우리가 열무기에다 넣으려고 이렇게 뽑으면 돼
2: 네
0: 이렇게 뽑아
2: 아, 이렇게
0: 살살
2: 올 이거 같이 나왔는데
0: 어 해 털어
2: 이야
0: 아우 가서 이제 우리가 이거 다듬어 가지고
1: 이야 진짜
0: 열무 이거 김치에다 이걸 넣자고 가자 이제
2: 네.
0: 내가 먼저 할게
1: 어머니, 진짜 오늘 그래서. 진짜 잘 배웠어 가야겠다
0: 어, 그래
1: 나.
0: 우리는 소금으로 네. 안 절이고 깐나리 액젓 이렇게 뽑아 한번 이걸 이거 막 이렇게 져서 이렇게
1: 손으로
2: 소금은
0: 소금으로 하면 이제 쓴 맛이 있을 수가 있거든 소금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 깐나리 액젓으로 하면은 단맛이 많아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따가 요리할 때 이 깐나리 액젓을 원래 써야 되는데 네. 미리 여기 해서 하면은 절이기도 하고 네. 맛도 놓고 또 이게 숨도 금방 죽지
1: 네.
0: 어 이렇게 너무 좋잖아 어. 근데 요거다 이렇게 놔두고 네. 이리 와봐 이게 콩을 네. 저기 원래 불려서들 하는데 4시간씩 막 불리고 네. 그러잖아 이걸 이렇게 씻어서 바로 그냥 삶아 안 불리고 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삶으니까 네. 잘 삶아지더라고 네. 너무 해도 요거를 그래서 여기다 붓는 거야
2: 그냥 이렇게
0: 오케이 어이구 잘하네 흥청청하게 네. 그러면 이거 삶는 동안에 김치를 해야 되겠지?
2: 네.
0: 그래서 이걸 다듬을 거야 옳지 또 마른 꽃인데 네. 이것도 좀 들어갈 거야
2: 네.
0: 이렇게 딱 이렇게 긁어
2: 아 이 새로운 감자를 원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0: 그 감자가 아니라 이건 생강이야 우리 네. 이렇게 하면서 일하면서 한번 놀이 하나 해봐 강원도아리랑 한번 해볼까요? 강원도 왔으니까
2: 이요 그 강원도
0: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해봐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아리아리 고개로
4: 넘어간다. 아주 칼이 통배가 열지 마라.
5: 열지 마라.
0: 열무 김치 할 거 양념으로 한번 해보자. 그럼 쓸자고.
5: 네. 숭덩숭덩.
0: 그걸 넣고.
5: 네.
1: 와, 향 좋다.
5: 와, 이거 숭덩숭덩.
0: 힘들지?
5: 힘드네요.
0: 어우, 잘했네. 너무 잘하지?
5: 네.
0: 그다음에
5: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0: 됐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기다 물 좀 넣어야지 돼.
5: 이렇게.
0: 오케이.
5: 네. 네.
0: 아, 자, 여기다가 갈 때 딴 사람들 풀을 써서 여기다 막 넣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냥 밥을 찬밥을 넣어. 그 말하자면 열무에 유산균, 네, 먹이.
1: 근데 나 이런 거 넣는 거 좋은 봐요.
0: 그치. 새우젓을
5: 네.
1: 다 넣어요.
0: 단 매실 액기스야.
1: 오, 맛있겠다.
0: 이거 이거는 우리 집만의 비밀.
1: 오,
0: 이게 양파즙이 있어. 양파도 넣지만 양파즙.
1: 이거 어머니만 어머니의 비법이요? 한 숟가락?
0: 다 넣어버려 그거.
1: 아, 이거요?
0: 이분이다. 다 넣어버려.
6: 혹시 그러시 우리 경연 때
5: 네.
6: 혼자 만들어야 되는 거 알고 계세요?
1: 그러니까요. 나 그거 지금
0: 내가 옆에서 해주니까.
1: 그러니까 어머니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6: 그냥 말로만 설명해 주실 거고.
1: 네. 아,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제가?
0: 글쎄, 모르게 잘 할지 그 걱정이네요.
1: 어머니한테 지금 비법 다 이제 물어봤거든요. 다 써서 아까는 했을 때 하나씩 기억에 남으려고 조금씩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 거예요.
0: 됐어. 꽉 잡고 있어?
1: 이렇게
0: 쏟아.
1: 다? 응. 오케이.
0: 다 넣어.
1: 다 넣어요?
0: 응. 옳지. 아유, 잘하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버무리는 거야.
1: 손으로?
0: 응, 손으로. 응. 조금. 어떻게 척척척. 고춧가루 한 숟갈 넣을까?
5: 한 숟가락?
0: 응.
5: 네. 아, 고춧가루는 맵게 하는 거예요?
0: 맛도 색깔도 있고 음식이
5: 네.
0: 벌써 틀리지. 일단은 맛을 한번 볼까
5: 네.
0: 우리가?
5: 지금 먹어봤어요?
0: 입사로 이렇게 해서 한번.
1: 아, 맛있다 어머니.
0: 나도 하나 줘봐봐.
1: 맛있다.
0: 너무 많이
5: 너무 많아?
1: 맛있다.
0: 진짜 와우. 맛있다, 그지? 너무 맛있다.
5: 다 됐어요?
0: 열무김치는 이제 다 된 거야.
5: 네.
0: 어때? 좋지?
1: 오, 어머니 진짜 다 된 것 같은데요?
0: 다 된 것 같아 진짜. 와. 아주 잘 돼가고 있어. 이건 한번 맛 좀 볼까?
1: 네. 그냥 먹어도 돼요?
0: 그냥 먹어. 어때?
1: 이거 너무 맛있다.
0: 이거 먹어봐. 고소, 사각사각 고소하지?
1: 완전 고소해요.
0: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지? 네.
1: 아, 비린내 나요 원래?
0: 들썩은 비린내 나.
1: 근데
0: 이럴 때 끓고서는 이때 갈아야 돼. 이럴 때 이렇게 사각할 때.
1: 네.

0: 세금을 대주네. 이게 우리 한국의 메이저 알아? 된장 만드는 거? 그 맛이 나. 그러니까
1: 너무 맛있다.
2: 이거 너무 잘 됐어. 이것도. 아우 진짜. 일단 불을 끄고
1: 여기다 다 넣어요.
2: 하고 오케이.
0: 네. 잠깐. 네. 우리 집에는 네. 비법이 있어. 오. 그냥 가서 이게 뭘까? 이게 참깨야.
1: 이 예, 어머니 그 아까 우리가 어머니가 키우는 참깨.
0: 내가 너 실제로 농사진 거. 그래서 네. 너 많이 넣는 거야. 이래 가지고 기분이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넣어도 돼. 한 번 더 넣어.
1: 한 번 더. 기분이다.
0: 오케이. 어, 됐어. 그럼 이거로 옳지, 옳지. 아이고, 뭐 기분 딱딱 안 해. 어, 잘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어, 뚜껑 위에 다. 옳지. 어, 한번 농도를 보자.
1: 뚜유.
0: 어, 한번 봐봐.
1: 싹 돌려.
0: 이게 오케이. 어 나보다 더 잘했어 일단. 아이고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1: 이런.
0: 많이 쏟아. 천천히 쏟아. 더 한번 쏟게. 네. 그만. 무슨 이렇게.
1: 아 이것도 채서는 거. 네.
0: 너무 두껍게 하면 안 되고. 네. 어, 됐지?
1: 네.

0: 아유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맛있게 먹어보자.
1: 어,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0: 어머니 한번 먹어보자.
2: 이건 나 몰라. 우연히 푸는 거 모르는데.
0: 어머 어쩜 궁합이 이렇게 잘 맞아? 먹어봐. 맛있죠?
3: 완전.
0: 진짜 잘됐다.
2: 와, 진짜 맛있어. 어머니 근데 진짜 이거
0: 맛이 안 들리지?
2: 완전 맛있어요.
0: 이거 토마토전과 새콤달콤하고 더 맛있어.
2: 어머니 근데 저 그냥 곰국수 먹어봤을 때 뭐 그냥 곰국수라고 먹어봤는데 오늘 거는 완전 달라요. 이거 김치 아삭아삭한 맛도 있고
0: 여기 지금 화학조미료도 하나도 안 넣었잖아. 설탕도 하나도 안 넣었잖아. 아무것도 맞아요. 안 넣었어. 깐나리 액젓에다가 고춧가루하고 양파즙 그런 것만 넣었잖아.
2: 집에서 연습해야 되는데 이거 다 할 수 있으려나 이거?
0: 잘하잖아. 근데 좀 아쉬운 건 토마토 썰을 때 좀 너무 얇으니까 깨졌잖아. 그날은 예쁘게 해야 되니까 조금 도톰하게 하고.
2: 어머니 나 그러면 집에서도 연습하니까 양파즙 뭐, 이런 거 다 줘요.
0: 당연히 줘야지.
2: 이거 나 사줘요. 왜냐면 제가 집에서 만들고 이거랑 그거랑 비교해 볼 거예요.
0: 그래도 아유 진짜 다, 친정엄마처럼 잔뜩 사줘야 되겠네.
2: 어머니 감사합니다.
0: 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 한 레시피를 가지고 하면 점수를 많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길도라 씨가 1등하지 않을까?
4: 어머니가 했던 것들 다 하나씩 하나씩 영화처럼 머릿속으로 담았어요. 잘할 것 같아요. 자신 있어졌어요.
5: 이거 가져가서 연습하셔서 잘 해가지고 1등해요.
6: 알았어요.
5: 내가 저기 할 수 있는 것만 다 넣었어.
6: 왜?
5: 그거 저 김치 한 것까지.
6: 알았어요.
5: 국수를 안 줬네. 국수는 사랑.

0: 어머님, 저 다 왔어요.
1: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잘 오셨습니다.
1: 처음 뵙습니다.
2: 아이고, 손이 차네.
3: 오늘하고 많이 더웠지?
0: 너무 더워요, 날씨가.
3: 굉장히 너무 예쁘다.
0: 아닙니다.
3: 어디서 왔어?
0: 프랑스요. 저 프랑스 사람인데 25살이에요.
3: 그럼 여기 왔으니까 먹고 싶은 거나 그런 거?
0: 제가 이제 양파 못파가지고 양파로 요리해야 하는데 사실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3: 양파 넣고 해산물 요리하면 좋은데.
0: 저 해산물 사실 못 먹어서 혹시 고기라도 들어가도 될까요?
3: 짜글이 이렇게 찌개도 되고
0: 짜글이
3: 조림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밥에 얹어 비벼 먹으면 그냥 맛있는 거 그거 하나 가르쳐 줄까?
0: 좋아요.
3: 이제 양파 갖고 뭐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 그런 거 하다못해 닭볶음탕을 해도 양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찌개도 아니고 그렇다고 볶은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로 해서 비벼 먹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생각했어요.
0: 채가 진짜 많아요. 이 고기 무슨 고기예요?
3: 돼지고기.
0: 돼지고기요?
3: 목살.
0: 응. 목살이요?
3: 응.
0: 목이요?
3: 근데 목살이 제일 맛있는 거야.
0: 그래요?
3: 응.
0: 저 사실 비계 좀 잘
1: 못 먹어서.
3: 못 먹어서? 그럼 이거 손질할 때 이렇게
0: 빼고.
3: 그거를 그냥 빼고 해도 돼. 이렇게 빼놓고 그만하게 썰어가지고. 이거 한번 썰어봐요.
0: 자, 먼저 피게. 빼고. 생각보다 어렵네요.
3: 잘하네.
0: 이게 맞아요? 잘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3: 잘하고 있는 거야.
0: 그래요?
3: 고기. 발라내는 것도 잘하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밑간을 해야 되니까 요 볼에다 양념을 할 거야.
0: 볼까요?
3: 골고루. 잘하고 있어.
0: 와, 냄새가 엄청 좋아요.
3: 요걸 이제 요거 넣고 묻힐 건데, 요건 젬마가 해봐.
0: 좋은데?
3: 골고루 섞이게. 자, 엠마야, 우리 그럼 이제 슬슬 요리를 시작해보자. 이거 고추장은 내가 담근 고추장이야. 그러니까 한번 조금 찍어 먹어볼래? 이렇게? 됐어, 그렇게 해서 먹어봐. 괜찮지?
0: 별로 맵지 않네요.
3: 물에다가 2스푼 풀 거야. 2스푼
0: 물에다가
3: 넣고, 그다음에 요거는 버섯
0: 가루?
3: 버섯 가른 거야. 버섯 가루 분만 넣고 얘가 끓으라 그러고 우리는 이제 야채를 넣어야 되는데 간단한 거 먼저 넣어야 돼. 깍둑썰기 썰어봐.
0: 그다음에
3: 달러.
0: 이렇게.
3: 그래.
0: 이 맞나?
3: 얘도.
0: 맞아요?
3: 깍둑썰기 줬어. 썰어.
0: 깍두기 좀.
3: 깍둑썰기. 여기다 넣고 이제 여기서 그다음에는 양파.
0: 오늘의 주인공.
3: 그렇지. 양파를 많이 넣을 거야.
0: 좋아요.
3: 양파를 넣어보자고. 일단 반을 갈라가지고 요렇게.
0: 와.
3: 있잖아.
0: 와. 해보겠습니다.
3: 해봐.
0: 반으로 한 번.
3: 한 번.
0: 그다음에
3: 옆으로 놓고. 됐어. 해봐. 그렇지.
0: 오늘 한 거 중에 아마 양파 제대로 잘 있는 거? 제가 원래 집에서 그냥 대충 하고 근데 여기 모양이 좀 네모로 큐브로 해야 하니까 조금 어려워서요. 내일도 있고.
3: 후루루. 손으로. 그렇지. 아이 잘해. 그렇게. 이렇게 한 소금 끓일 거야.
0: 한 소금이요?
3: 한 소금.
0: 아, 네, 무슨 말이시죠?
3: 한 소금은 뭐냐면 끓어 올라오잖아. 한번 이렇게 올라올 때 그거 한 소금 끓었다 그러는
0: 거. 아, 그래요? 단어 좀 어렵네요. 많아요.
3: 할머니끼리 쓰는 얘기야.
0: 하나 배웠어요.
3: 뭘 보고 끓기 시작하지? 그렇게 끓으면 고기를 넣을 거야. 먼저 요거는 닫아놓고 세 번째 늦게 들어갈 야채를 썰어야 돼. 그렇지. 얼마나 끓었나 보고. 아, 맛있어 지금 있어 지금. 그치? 응. 마지막으로 이제 얘를 넣을 거야. 다 넣고.
0: 다 넣고 한 번에.
3: 다 넣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마냥 한 소끔 끓으면 불을 끈다.
0: 한 소끔?
3: 응, 한 소끔 한번 부르르 끓으면 이제 불을 끄는 거야.
0: 좋아요.

0: 한번 먹어보자.
1: 네,
0: 맛있겠어요. 거 먹어봐.
1: 네,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어머니 저희가 피겨 다 빼서 진짜 고기 엄청 맛있어요. 저 원래 돼지고기 피겨 때문에 가끔 뭔가 먹기 어려워요. 근데 이 고기는 진짜 먹어본 고기 중에 제일 맛있어요. 식당에서보다 더 맛있어요. 식당에서보다 더 맛있어요.
2: 많이 먹고
1: 네.
2: 배워가지고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친구들 만나면 해주고 그래.
1: 꼭 해줄게요. 꼭 해드릴게요, 친구한테.
3: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그냥 믿어보려고 그래요. 1등 욕심 한번 내봐야죠. 그리고 하고 싶죠.
1: 다른 라이벌들이 어떤 음식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몇 등 할... 안 그래도 1등 해야죠. 저 1등 합시다.

0: 진짜 잘하셨어.
1: 어, 사장님. 아, 이기자님.
2: 완전히요.
3: 저 무조건 잠만 자러 올게요.
4: 아. 여기 안 나가고.
3: 저 무조건 할 때마다 여기로 올게요.
4: 그럼 안 와도 돼요?
5: 인사해드리고.
4: 아, 귀여우셔. 또 올게요. 진짜 무조건 또 올게요.
6: 또 만나요. 네.

0: 아직
1: 자연 충분히 봤어. 내가 익사이팅한 거 준비했다 했잖아. 약간 좀 액티비티 있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리프팅 어때?
2: 리프팅이 뭔지 알아?
1: 리프팅!
2: 배 떠는 거야. 할래? 어머. 타볼까? 액티브인데?
1: 가자. 이 정도는 해줘야지.
2: 그치?
1: 충분해. 에이, 우리 너무 약간 잔잔하게 놀았어.
2: 그래, 좋아. 그럼 이게 좀... 신나게, 어?
1: 그러니까, 렛츠고!
2: 여기가 이쁜 것 같아.
1: 재밌겠는데?
2: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2: 사장님, 혹시 리프팅 어떻게 하면 돼요?
3: 여기 뜬금을 하시고 그리고 타시면 됩니다.
2: 장비는 이게 필요한 건 우리가 따로 쟁겨 안 하도 거니?
3: 준비 다 돼 있으니까 나가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1: 아, 제가 수영을 못 하거든요. 물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3: 예, 혹시? 빠질 수도 있지만은 리프팅은 물하고는 상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 운동이나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 괜찮아, 안 떨어져.
3: 한번 해보시고 뭐 나중에 늦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1: 한번 해보고 한번 빠지면 혹시 그러면 뭐 이렇게 좀
2: 해주시. 내가 낚시해줄게.
3: 저희들 안전요원이 다 탑승을 하기 때문에.
2: 이것도 있으니까.
1: 오케이.
2: 감사합니다, 사장님.
1: 아, 화장은 지워지나요? 저희 워터프루프 화장.
2: 너 진짜 그냥 다시 하면 되잖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야스민. 야스민, 우리 싱글이고.
1: 왜 얘기해? 그걸 왜 얘기해?
5: 오늘 제가 안전교육 하고 나왔거든요.
2: 잘 부탁드립니다.
1: 발 운동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잘 됐네요. 왜냐면 제가 수영을 못 하거든요. 빠지면 바로 구해주실 준비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5: 아, 네.
1: 준비됐나요?
5: 저 수영 선수입니다.
1: 헐!
2: 그럼 문제가 없어.
5: 네.
1: 문제가 없어. 조심해.
6: 거기 앉으면 돼요?
5: 이 바로 앞에 두 분 앉으세요.
6: 예.
1: 사장님, 이렇게, 다 벗으시면 어때요? 일부러 지금, 보시려고 지금 좀 안 넘어가요. 쉽게 넘어가는 여자 아니거든요.
2: 너 혼자가 아니게 됐어. 좋네.
5: 저희 그럼 바로 안전교육 문제 해보도록 할 건데요.
1: 예, 네.
5: 저희 그 전에 모델 한 분 원래 필요하거든요. 보기 쉽게 편하게.
1: 여기. 모델
5: 여기 있습니다.
1: 제가 또
5: 여기
1: 나와요. 열일하네 또 오늘 또.
5: 모델분이 너무 마르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너무 큰데요 이거 보여줄게요.
1: 맞춰주셔야죠. 또 뭐 제가 또
5: 스톱
1: 맞으면 안 되잖아요.
2: 잘 어울리는구만.
5: 이대로 있고 물에 들어가 버리면요.
1: 네.
5: 음력이 위로 떠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럼.
1: 어머, 안 돼.
5: 이대로 릴 수가 있기 때문에.
1: 그럼 제가 뺄게요. 맞추시지.
2: 좋아요. 좋아요.
5: 저희 몸에 힘주셔야 돼요.
6: 있잖아. 약간 애기들의
1: 어!
6: 애기들의
1: 어! 놀러 갔을 때. 잠깐만.

0: 이렇게 되면 이제 안 올라가거든요.
1: 아, 올라가는데? 안 쪽쪽해. 올라가는데?
0: 조금 더 할게요.
1: 재밌다, 이거. 재밌네. 아, 이것도 쏙 이렇게 맞추겠는데?
0: 그러면 이제 조금 문제거든요.
1: 그래, 너무 쪼끄면서 문제네.
0: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게 제일 작은 거라서.
1: 아, 이거 제일 작은 거예요?
0: 네.
1: 이게 어린이형일 거야.
0: 네.
1: 톡톡선
0: 해주세요. 아, 네, 됐어요.
1: 됐어요? 이 사람 마음에 드는데?
0: 두 분 다 오케이 한번 해보실까요? 오케이?
1: 오케이!
0: 자, 오케이 하시면 여기 T자 모양의 손가락 넣으시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1: 맞아요?
0: 네.
1: 그 다음에.
0: 자, 하나 하면 물에 넣고, 둘 하면 땡기고. 하나, 둘.
1: 넣고, 아, 넣고 땡기고.
0: 아, 네.
1: 넣고, 땡기고.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요런 느낌.
0: 오늘 배 안 나갈 것 같은데, 오늘. 침몰할 것 같아.
1: 나도 조금. 우리가 할 일이 걸린 것 같아. 아니, 사장님, 근육이 이렇게 이만한데,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0: 제가 살이에요.
1: 아니.
2: 아, 역시, 역시 언니 야무져. 언니 야무져요, 야무져.
0: 네.
1: 근데 왜 자연스럽게 나한테 넘어온 거죠?
2: 어이가 없네? 아, 나 어이가 없네. 근육을 왜 키운 거야? 자랑하려고. 네, 해서 끝났어.
1: 이렇게요?
3: 네, 뒤에 하나 더 들고.
1: 아, 뒤에 하나? 이렇게요?
3: 네. 자, 몸을 뒤로 한번 체크해보세요. 뒤로. 뒤로 한번 넘어가보세요. 뒤로. 뒤로 한번 넘어가보세요. 그래, 발에 힘주고 뒤로 한번 넘어가보세요.
1: 자, 손 없어. 손 어떻게 못 잡아요?
3: 자, 손은 앞으로 올라오세요. 예, 하나. 이 몸이 편으로. 자,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 거 알겠죠?
1: 네네.
3: 자, 자동차로 치면은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리죠. 가능하면 무릎 옆으로 둘 한번 땡깁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내려가는 곳에 한 곳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젖먹등까지 채워주셔야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1: 자랑이 장난치지 말자. 진짜 장난치지 말자.
4: 그렇죠, 그렇죠.
1: 장난치지 말래.
4: 그렇죠.
1: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됐다!
3: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1: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넣고 소리 질러!
2: 아, 넣으면 안 되지?
1: 목소리가
4: 잘 큽니다.
1: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4: 하나,

0: 이렇게 배우에 올라서 해요. 배우에.
1: 한번 위에 한번 서보면.
2: 아니, 과연 내가 물에 빠지면 응? 우리 고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1: 이번에 증명하면 되지.
2: 아니 지금 누가 그냥 빠지면 누가 먼저 빠졌는지 확인해보자.
3: 나 힘 진짜 중요한
4: 거야? 거야?
3: 얘가 무거워야지. 얘가 무거워서 들어갈 수 있어. 자기 무게를 써야 돼. 증명은 무겁잖아.
0: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3: 에이 이건 좀 nope. 그렇지.
0: 자 올라가.
4: 아 이렇게
3: 자, 이렇게 자. 빠지지?
2: 자 빨리 이렇게
4: 와이 너무한 거 아니야?
3: 빨리
0: 자 하나
3: 나 진짜 보여줄 거야.

0: 나 죽어 누나 나 그만.
1: 진짜 원래 놀이 하는 게 빨래줄놀이가 있어요. 원래 몇 분 하는데 가장 지하실까 싶어서 내가 지금 한 번만
2: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멋있더라고요. 이게 올라가게끔 하는 거긴 했는데 원래 이게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나한테는 한 번만 해줬다고.
3: 약간 짜릿했어요. 짜릿하면서도 또 love line라고 하죠. love line도 너무 약간 잠깐이었지만 행복했다 꾸가.
4: 아, 젊어서 그래요. 에, 그것도 지나갈 일이야. 물 맞고 활동하고 이게 내려가는 게 또 곳곳에 산이 있고 새가 날아가고 아 너무 찌릿했어. 좋아요.

0: 근데 진짜 래프팅 너무 재밌었어.
1: 최고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
0: 진짜로 나 너무 행복했어. 근데 어쩌지? 우리 꾸기 벌써 보고 싶어.
1: 진짜 소름.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0: 그래서 언니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서 내가 여기로 데리고 왔지 또.
1: 여기는 왜?
0: 여기 언니 스트레스 날려주러 왔어. 자연 엄청 좋아하잖아.
1: 그렇지.
0: Healing forest, you know? Yeah.
1: 봐봐봐.
0: Let's get it. 와우.
1: 이게 보고 이거를 보고 힐링 안 되면 이상한 사람이야.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선생 치리스 배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0: 이야, 너무 좋아. 와, 나무 냄새 미쳤다. 오. 우와.
3: 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1: 너무 좋아요.
3: 너무 좋죠?
1: 지금 오감으로 즐기고 있어요.
3: 여기 오시니까 기분이 진짜 힐링되는 것 같죠?
0: 네.
1: 네.
3: 사진 치유라는 거는 아까 여기 오셨을 때 느꼈었던 맑은 공기, 또 시원한 바람, 숲에 있는 모든 환경 요소가 치유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강해지시겠죠?
0: 필요합니다.
3: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정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활동을 사진 치유라 그러고요.

0: 우리 활성도라는 팁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측정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1: 저 안 그래도 손발이 항상 작았거든요.
0: 아, 진짜요?
1: 네.
0: 그러면 혈액순환에 아주 도움됩니다.
1: 오, 좋아요.
0: 다리 구종 있을 때도 다리 구종을 걸어드릴 수 있는
2: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아까 우리 측정한 결과지 한번 보실까요?
2: 아, 네.
1: 네.
0: 우리 여기 자율신경계를 보시면 이렇게 교감과 부교감이 있습니다.
1: 네.
0: 교감은 색깔만 봐도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내가 긴장하고 있을 때 활성화가 됩니다.
1: 네.
0: 근데 우리 몸은 서로 균형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요 막대 그래프 높이가 비슷할수록 좋습니다.
3: 저는 너무 작은데.
0: 근데 조금 긴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긴장이 우리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3: 그쵸.
0: 그래서 조금 더 긴장을 내려놓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요 숫자가 50에서 60 사이는 평균입니다.
1: 50이요?
0: 50에서 60.
1: 근데 우리는 1인데요?
3: 그러면
0: 그래서
3: 너무
0: 스트레스가
3: 낮은?
0: 없다고 보면 됩니다.
1: 스트레스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0: 근데 생각외로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게 놓을 수 있고요. 여기에 스트레스 대체 능력이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가 숫자가 적게 놓은
2: 약세. 약세.
1: 멘탈 감.
0: 맞아요, 맞아요. 건강 측정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측정할 당시의 값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3: 내일 하면
0: 한 시간 있다가 자면 또 다르게 나옵니다.
1: 아...
0: 그래서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시고
1: 네.
0: 아, 지금 현재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조금 받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0: 아, 산청 진짜 사랑에 빠졌어, 진짜.
1: 사랑에 빠졌어.
0: 아니, 너무 생각이 없어져.
1: 멍 때리게 해주는 거지.
0: 여기 와서 생각이 없어졌어. 진짜로.
1: 생각 안 하고 싶죠, 이미. 제일 완벽한 그림이 눈에 보이는데. 진짜.
0: 아니, 산이 너무 뚜렷해 보이잖아. 먼지 하나도 없다는 게.
1: 시골에 있을 때 그 맑은 공기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될 때 도시에 가면 아, 맞다. 공기는 모든 곳에 똑같진 않는구나. 근데 지금 더 높잖아.
0: 아니, 진짜 다 보이잖아, 멀리까지.
1: 거기 진짜
0: 맑아가지고 믿기지가 않아.
2: 미리 펼쳐놓으시고 여기 발음질이 밑으로 가도록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어떤 꽃인지 아시죠, 선생님?
0: 코스모스.
2: 네, 맞아요. 코스모스. 이거는?
1: 얘기는 기억이
2: 아까 저 밑에서 보셨을 겁니다.
0: 맞아요. 네. 봤는데 뭔지 몰라요.
2: 대기봉. 네, 대기봉. 이제 이렇게 또 꽃을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나뭇잎도 넣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꽃이 마음에 드는 꽃을 한번 여기다 넣어볼게요. 내가 어디에 놓을 건지를 미리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위에다가 하고 나면 이렇게 핏핏한 거 올릴 겁니다. 이제는 꼭 결 따라서
1: 때리지 말고 이렇게
2: 때리는 것보다 결 따라서 해주면 훨씬 더 손이 스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문질러보세요.
0: 아, 진짜 신기하다.
2: 그리고 요런 꽃을 조금 더 넣고
1: 이거 빼는 거예요, 끝나고.
0: 대박.
2: 이게 지금 아주
0: 진짜 신기한데?
2: 볼까요? 이제 오, 색깔
0: 의외로
2: 이렇게 나네요. 그러면 다 됐다 싶으면은
0: 이렇게 넣어요. 대박, 대박.
1: 우와. 향이 좋다.
0: 아, 이거 진짜 예쁘겠다. 우와, 색깔 너무 너무 대박인데 이거? 저 이거 한번 쓰면 안 될까요? 이거 대박인데? 딱 내 스타일이요. 언니, 이건 미쳤네.
1: 그니까. 왜 내가 찍은 거를 가지고 이거를 안 했을까?
0: 내가 한번 찍어봐. 그죠?
3: 한정판. 한정판 주수건이라고.
1: 응? 색깔을, 이게 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틀면 아니, 이렇게 틀어야지 이거든요?
0: 야.
1: 근데 뭔가 여기에 자수하면 예쁠 것 같아.
3: 또 우리 꾸기가 엔지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2: 아니야.
3: 나도 파워.
1: 나 차였어.
3: 뭔지 알지?

0: 순환시켜주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천천히 숨 들이마시면서 손을 벌려줍니다. 부드럽게 긴장을 내려놓으시고 힘 빼고 숨 들이마시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쉽니다. 이제 대장을 순환시켜주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뻗어서 엄지와 둥지를 세웁니다. 그대로 몸을 왼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자, 발은 움직이지 마시고
1: 왼쪽
0: 그대로 왼쪽 돌리고 이번에는 고개를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 내쉬면서 그대로 앞으로 옵니다. 다시 숨 들이마시면서 반대로 오른쪽 완전히 갔다고 생각이 드시면 고개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그대로 숨 내쉬면서
2: 어떤 거야? 쳐 나왔다고요?

0: 심장 소리 진짜 들어보세요.
1: 생일 축하합니다.
2: 아,
1: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생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2: 아, 나 지금
1: 하나 꺼졌어.
0: 행복한 순간은 내가 일하고 있을 때, 촬영에 있을 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 촬영하고 있을 때 거기가 제일 행복한 곳인데, 거기서 사람이 내 생일을 해주는 건 되게 감동받을 일이니까 이게 꼭 딱 오늘 생일이었으니까 꼭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3: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언니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저 F예요. 이럴 때 진짜 눈물 되게 많이 잡았어요, 오늘. 언니, 근데 진짜, 아니, 이건 진짜 진심으로 너무 행복해. 다 완벽하잖아, 날씨, 막 뷰, 사람, 먹는 거 다 완벽해, 오늘.
0: 이게 완벽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온몸이 치유가 된 느낌이에요. 머리도 맑아지고 몸이 시원해지고 이런 풍경 속에서 무조건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들게 되더라고. 아니 뭐 약간 올 변명이나 만들어야 되나?
3: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도 저는 1위 아직까지 잔청이고 100점에서 저는 전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 모든 순간 다 좋았어요.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우리나라의 그 민속음악은 정말 한스럽고 정말 또 슬플 때는 슬픈 대로의 그런 표현을 또 노래에서 얘기해주고 기쁨은 기쁜 대로 다 그런 걸 표현해주고 그런 음악들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음악을 이렇게 저 여기까지 왔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잘했다 싶습니다. 한국 민속음악을 하는 최경만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동네에 놀 게 없으니까 그 특히 봄에는 그 버드나무 그런 데 파랗게 이제 새싹 날 때 그걸 꺾어주면 거기에 이제 그때쯤 이제 물이 오릅니다.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비틀면은 나무와 껍질이 이렇게 놀아요. 그러면 이제 가는 데서 굵은 쪽으로 이렇게 쭉 뽑으면 껍질이 갈라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나무가 쭉 빠지죠. 그럼 요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싸서 불면은 이제 버드피리 소리가 나죠. 그러면 거기서 나는 소리가 한 3음, 4음 정도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그거를 와와와와 그렇게 손으로 장난하면서 이제 그렇게 놀았었는데 이제 저희 동네는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가을 되면은 그 제수굿이라고 그러든가 굿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구경 가면 당연히 이제 뭐 피리, 대금, 해금 이런 악기들이 와서 연주하는데 그렇게 가서 보면은 그 악기 소리가 다 좋지만 그 중에 피리 소리가 저는 가장 좋았어요. 동그란 악기 속에서 동그란 소리가 내면서 구수하고 아주 그 어떤 때는 쫄깃쫄깃한 소리도 나고 그런 매력들을 갖고 있죠.

피리는 가장 소리가 크면서도 주도적인 악기고 이렇게 리더하는 악기죠. 같이 연주하다가 끊어주면서 다른 악기에 이렇게 배려하는 그 소리도 나와야 되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제가 연주하는 거는 이제 향필이고 이건 늘상 쓰이는 게 우리의 민속음악에서 이 향필입니다. 피리가 당연히 뭐 솔로 악기도 있죠. 정제음악에서는 뭐 일체전주곡을 한다든가 이제 그 다음에 민속음악에서는 산조를 한다든가 그렇게 솔로 하지만은

이제 명창들의 소리 반주할 때는 전주를 낼 때는 제소리를 내고 크게 하지만 노래가 시작되는 줄여주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살려주죠. 희남이 또 합주를 한다 그러면 이제 서로 각자의 자기 악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솔로 솔로 이렇게 갔죠. 자기가 있는 대로의 좋은 가락들을 써가면서 그런 자랑 역할을 하고 무용에서는 춤이 화려하게 막 돌아가고 그럴 때는 같이 음악을 윗소리를 막 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을 낸다고 엎드려서 그러면 우리도 낮춰서 저음으로 깔아주면서 그걸 표현해주고 그런 다른 점을 가지고 그렇게 연주를 하고 그럽니다. 태평새는 노른 판에선 왕이죠. 우리는 호적이라고 그랬어요. 태평선 좀 시원하지만은 동학홍원대에서 그냥 구태여서 그냥 불 그렇게 끝내기 때문에 이걸 협연곡으로 하면은 이제는 협연자로서 떳떳하게 무대에서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호적공로라는 거를 만들어냈어요. 관현악으로 그래서 만들어서 관현악으로도 하기도 하지만 또 따로는 같은 호적풍류를 해가지고 제가 즉흥으로 거기다가 이제 그 상쇠 그러니까 쇠를 놓고 그냥 타악기를 놓고 장고, 뺑가리, 북, 뭐 징 이런 악기를 놓고 그냥 제가 수성으로 막 할 때도 있죠. 어쨌든 저는 그때는 너무나도 이제 제 마음대로 하니까 좋죠. 네. 그렇게 해서 두 종류로 호적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관악 영사회상은 저희 대해서 그 음악을 손대지 않으면은 이건 영원히 없어질 그런 참 아찔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주위 스승이신 지영 선생님은 대단한 게 뭐냐 하면은 50년대에 악보를 배우셔서 선생님께서 아시는 그 음악들을 다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그 영산의 산곡이 사실 그 공안에서 그 제례 뭐 음악 저 행사 있을 때는 그 음악을 썼었고 또 그 음악이 천천히 흘러나온 것은 불교에서 이렇게 파생해서 나온 그 음악이고 절에서 뭐 영산절 지난다든가 그럴 때 그런 음악을 씁니다. 그 음악을 찾아서 그 선생님의 음악을 해놨다는 것이 너무나도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악보집을 냈었던 거는 음원만 듣고도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요 음반을 그대로 놓고 요걸 다 체보하자. 그래서 그걸 다 체보해서 거의 한 200페이지 책을 발간했었습니다.

비리 음반은 사실은 장단에 비리만 얹었던 것은 듣는 사람들이 다른 악기 여럿이 하면은 듣는 사람들은 흥겹고 하지만은 사실은 공부하는 친구는 거기서 피리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면 피리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흥미 부담도 교육적으로 낸 그 음반입니다. 대표는 음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초장 중장 그런 개념이 없고 마음대로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기의 가치성도 있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거를 좀 알릴 수 있나. 능계가락서부터 취타서부터 연부린 이런 거를 쭉 내고 그다음에 악보 작업을 또 했었어요. 제자들이 자꾸 생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일이냐. 그러니까 선생님 올해 선생님 팔순이잖아요. 팔순 잔치를 하시죠. 그래서 여든의 울림 산수해천이라고 저렇게 제목을 사실 저보다도 제자들이 다 그렇게 지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팔순 공연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 공연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전부 다 연결해서 이번에 공연을 올렸었습니다. 저는 그걸 하면서 좀 제자들이 고맙다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사실 시작한 게 한 5학년? 그때니까는 한 12살 정도 됐겠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나이에 하는 게 그 일이 저한테 너무나 감액 있고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하고 그럼 내가 죽기 전까지 아는 그대로 다 제자들이 더 많은 걸 좀 이렇게 전승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0: Along with the growing significance of healthcare, as well as the rise of convenient meals, protein beverages have also obtained a lot of popularity. Living Life specializes in producing shake products that have maintained the nutrients of the original ingredients. The firm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the field by implementing specialized facilities and increasing the productivity. We introduce Living Life, which has provided healthy and convenient meals to consumers. Living Life is located in Gwangju, Gyeonggi-do Province. Based on the 30 years of experience in the food industry,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healthy products. Protein shakes are the major products, and it has constantly broadened the scope of business.
1: Living Life는 프로틴 쉐이크를 포함한 건강한 간편식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제품을 의뢰하는 기업과 함께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원료의 수입과 소싱, 연구와 개발, 생산, 품질 관리와 마케팅, 유통까지 식품업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developed a variety of convenient items that can help people stay healthy. Aside from cereals and granola, the firm has also developed shakes and other products for weight loss.
2: 저희 제품은 스탠딩 스파우트 파우치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휴대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단백질 중심의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고형물을 더해 바삭하고 풍부한 식감으로 차별화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다이어트 기능성 원료를 강화해 다양한 소비자 니즈까지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0: The portable spouted stand-up pouches with improved convenience are the major products of the company. The firm has released the Grab Meal Petite line, which can be enjoyed conveniently, as well as the Grab Meal Plus line, which contains more nutritious ingredients.
1: Living Life는 고품질 논GMO 원료를 기반으로 할랄과 코셔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료의 안정성, 기능성, 글로벌 시장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위해서 FSC 22000, 햅섭, 미국 FDA 공장 등록 등 국제 인증을 확보하였고 국가별 규제에 맞춘 제품 개발과 인증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0: Based on the advanced automation facilities,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producing premium finished products. By implementing a one-stop system for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t has increased the production efficiency. Also, it has achieved HACCP certification and conducted inspections for each production stage to sort out impurities.
3: 당사는 다양해지는 제품군에 발맞춰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2023년부터 최초로 호리젠탈 타입의 자동 포장 설비를 도입하고 인라인 패킹 시스템 IPS 라인을 구축하여 품질과 생산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IPS 라인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스파우트 파우치의 분말 충진 시 자동으로 스탠드업 형식의 성형이 가능하여 고객이 음용 시 세워놓고 N차에 걸쳐 편리하게 음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As part of an effort to build an AI-based smart factory, the company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Instead of simply expanding the facilities, it aims to build an integrated system based on the collected data.
4: 당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수주부터 생산, 재고, 물류, 품질까지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재고 확인과 로케이션 관리를 통해 재고 정확도는 기존 대비 약 5% 개선되었으며, 관련 업무 처리 시간도 약 12% 단축되었습니다.
0: The firm has gained trust in the field by providing the products to a lot of different businesses in the Korean market. And it has made a lot of effort to produce innovative items and build a more stable supply network.
5: 리뉴파이와 리빙라이프는 제조와 브랜드, 유통을 분담하는 패밀리 컴퍼니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빙라이프는 3PPM 수준의 품질 관리 역량을 유지하며 글로벌 기준에서도 경쟁력 있는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0: Living Life has continuously carried out researches to develop premium products. The unique crispy texture of the products is the biggest strength of the company. And it is planned to raise the content of the topping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level of consumers.
2: 최근에는 간편하면서도 건강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오버나이트 오트밀 형태의 제품을 개발 중입니다. 특히 오트를 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식이섬유와 포만감을 살려 식사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0: By targeting the main distribution channels in Korea, as well as collaborating with the major brands, the firm has stabilized

0: stabilized its position in the market. And it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by popularizing its brands in the global market.
1: 저희는 현재 이 시점을 리빙 라이프 2.0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시작으로 미래형 창고 시스템, AI 팩토리, 스마트 해썹, GMP 공장 등 리빙 라이프는 더욱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0: Living Life has put top priority on providing premium healthy meals based on its own strict standards. And it is expected t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future food industry.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K-Sports innovation is transforming our everyday lives. K-Technology meets K-Culture, creating a new sports culture. K-Sports lifestyle is going beyond Korea, spreading to the world. Everyone can enjoy it together. The management is done using a systematic approach, beyond the stadium to everyday life. K-Sports, from technology to culture. K-Sports transforms the future of sports around the world. K-Sports Beyond.
2: My BFF.
3: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이거 몇 벌 있어요?
4: 아마 10개? 예. 진짜 슈퍼맨인 것처럼. 이거 슈퍼맨 베스트.
3: 저도 뭔가 이제 셰프님처럼 이런 슈트를 언젠가 입고 싶네요.
5: 두 분은 치킨 좋아하세요?
3: 아, 치킨 좋아하는데.
4: 치킨 그럼요.
3: 저는 닭다리 싫어합니다. 올리 폭폭살 치킨만 먹어요. 날개 다리 노.
4: 이상한 취향인 것 같아요. 에? 저는 반대로 날개랑 그리고
3: 다리
4: 너무 좋아요. 1억.
3: 알겠다. 와.

0: 그러면 오늘 둘 다 있어요.
1: 그니까요.
0: 둘 보세요. 저랑 또 전식.
1: 와우.
2: 둘 다 있어요?
1: 네. 오.
0: 오.
1: Look at this.
0: 오. 아 여기 버거 아니에요. 여기 치킨 들어가 있어요.
1: 어? 치킨? 네. 새우? 그쵸, 새우죠? 진짜 제 새우를 진짜 좋아해서 딱 알아봤습니다.
0: 돈만은 있어요? 와, 이거 맛있겠다.
1: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이 밥, 빵 대신 밥 이거 SNS에서 많이 봤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0: 전주 비빔밥.
3: 네, 네.
0: 맞아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맞아요. 비빔밥이죠.
1: 이 전주 비빔부터 먹을게요.
0: 맞아요.
1: 계란이 반숙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합쳐져 있어서 그렇지 비빔밥 같다. 비빔밥 먹는 거 같다. 햄버거 먹는 느낌 하나도 안 나요. 비빔밥 주먹밥 버전.
0: 한국인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다
1: 많이 드셨네. 많이 드셨네. 아. 오. 입이 왜 이렇게 크세요?
0: 이거는 인석 삼초.
1: 삼초 왜 삼초요? 네.
0: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한국 요리 문화 전반하는 거. 다 여기 압축된 거예요, 맞죠? 자 이제
1: 이거 통마늘.
0: 갈릭 제 생각으로는 JMD.
1: 존바탱? 어떻게 아셨어요?
0: 헤이 재영.
1: 네.
0: 저는 한국인이죠. 이거 한국인이죠. 이거 한국인이죠. 이거 한국. 왜? 왜?
1: 아니 매울 것 같아서. 네, 여기도 있어요.
0: 제가 나머지 다 먹을 거예요. 우리 앞으로 아마 조금 입이 냄새 날 것 같아서 그 죄송합니다.
1: 괜찮아요. 귀염이에요.
0: 저 좋아해요.
1: 양념 맛있다. 근데 마늘이 진짜 안 맵다.
0: 그 로스트한 구운 맛도 있어서 너무 잘 어우러져요.
1: 씹자마자 되게 부드럽게 으깨져요. 생각보다 마늘이 안 튄다.
0: 버거 같은 마요 드레싱인 것 같아요.
1: 달짝지근합니다. 하나도 안 매워요. 마지막.
0: 마지막. 재현의 버거 페이보릿.
1: 네.
0: 우리 둘 다 잔나비인데 우리 BFF인데.
1: 이거 지금 소스 먹었는데 완전 맵다. 이거 왜 맵지? 아 이거 청양이구나.
0: 오 냄새부터 매워요. 띵. 오. 맵다.
1: 많이 매운데? 와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응.
0: 코크.
1: 응.
0: 근데 아까
1: 하나도 안 매워요.
0: 그냥 호세해 버렸어요.
1: 아니에요. 사실 맛있게 맵습니다. 소스가 맵긴 해요. 청양 마요 소스 자체가 맛있어서. 괜찮은데요? 하나만 추천하면 전 전주비빔 추천하고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마요 시림프 버거. 이거는 사실 뭔가 꼭 한국 아니어도 베이컨 들어간 버거는 어디서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동의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라서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치킨. 오.
1: 어, 너무 근데 잠깐만. 진짜 본격적인. 에?
0: 이거 튀긴 거, 구운 거. 자, 그러면 우리 재영 위해 다리 딸.
1: 다리? 다리?
0: 잔난. 네, 단단하죠.
1: 맛은 안 못 생겼겠지. 닭가슴살. 이게 너무 좋아. 이 퍽퍽한 결이 좋아. 이 퍽퍽 스타일 매니아 분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이 결이 좋으신 거 맞죠? 이상.

0: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잘 맞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좋아하는 BFF. 부분, 좋아하는 부분 맞아요. 우리 싸우지 않을 거예요.
1: 먹어보겠습니다. 네. 먹었지만.
0: 커피 제일 맛있는 부분이야.
1: 식단하는 것 같다. 맛있다.
0: 은근히 조금 훈제된 맛이.
1: 맞아요. 숯불 그런 불향 그런 향 좀 나요.
0: 비법. 쓸 수도 있어서. 좋아요, 좋아요.
1: 밥이랑 먹어볼게요. 좋아요. 누룽지 치킨이니까.
0: 지금 다 네. 그런 즙이 내려가서
1: 맞아요.
0: 다 안에 뱄어요.
1: 맞아요.
0: 너무 좋아요.
1: 밥 너무 맛있어.
0: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아요. 특히 식감. 즙이 많은 부위라서 바삭바삭하면서 쫀득쫀득. 둘 다 이렇게.
1: 정말 한국인이어서 기뻐요.
0: 이제 그만. 아,
1: 그만해요?
0: 우리 많이 먹어야 돼서 네. 이건 네. 너무 많이.
1: 진짜 감동이에요. 이건 진짜 감동입니다.
0: 이제 이거.
1: 좋아요, 이거.
0: 네. 역시 이거 마늘. 마늘 향이 넘쳐요, 여기. 맛있다. 이거 제일 좋아하는 콤보예요.
1: 맛있다. 하나도 안 매콤한.
0: 저는 이거.
1: 전 이거. 이것도 맛있어요.
0: 이거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아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한국적인 익스피리언스, 한국적인 경험이에요. 응.
1: 뭔가 한국 치킨은 다양하다 보니까 맛이 한 가지 치킨만 먹기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제가 알기로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 유명했는데 거기에 간장 반, 거기에 뭐 파닭 반, 치즈 치킨이 나와요. 치즈 가루 뿌려진. 그리고 옥수수 가루가 뿌려진 게 나와요. 그 점점 계속 나와요, 치킨은. 그래서 요즘은 양념 반, 뭐 치즈 반 이렇게 반반으로 고를 수 있더라고요.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할프 그냥 그대로. 여기 양념 때문에 살짝 튀김 옷
1: 네.
0: 눅눅해지는
1: 아, 거죠.
0: 제가 좋아하는 거 그냥 일반 거 일반? 그리고 허니갈릭.
1: 아 그렇게 반반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이런 거 이런 먹는 방법 진짜 네. 한국식이에요. 네. 이탈리아에서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식당에서.
1: 그래요.
0: 바로 소금으로 찍어 먹는 거 네. 그거 우리 없어요. 소금 이미 들어가 있는 거 확실히. 아~ 이것도 여기 처음 와서 처음 봤어요. 이런 방법. 그러니까 아마 이거 외국인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1: 이건 대박이에요.
0: 집에 가지고 가세요. 사서 이렇게 착.
2: 태연식 만들어 준다고
0: 지금 대결하다. 오늘도 재연식 있을까요?
1: 아니 혹시 몰라서 생각을 해왔는데.
0: 오, 저도 바비씩 준비했는데.
1: 이렇게 되면 대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0: 오 노.
1: 저의 도전 승낙하시겠습니까?
0: 저 무서워요. 숨어 있는 재능이 있어서.
1: 맞아요.
0: 아 맛있는 거.
1: 나름 합니다 요리.
0: 할까?
1: 오 파브리식 재료인가요? 생각보다 뭐가 많은데요?
0: 케이 스타일 케이 맛 나는 버거 만들어 네. 보겠습니다.
1: 근데 진짜 케이 스타일인 게 벌써 김치가 있어요.
0: 이런 거 들어가면 바로 케이 스타일. 그리고 이거뿐만 아니라
1: 불고기 맛?
0: 불고기 소스? 맛 소스.
1: 근데 치즈가 두 개네요.
0: 치즈 두 가지.
1: 체다 모짜?
0: 네.
1: 치즈 버거 애교 아세요?
0: 어떤 거?
1: 이거 애교 아세요?
0: 애교?
1: 애교. 황정은 선배님께서 하시던 아실 거예요, 보시면. 햄버거.
0: 에?
1: 띠드 버거.
0: 진짜 그런 거 있어요. 띠드 버거. 김치 띠드 버거 할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딱 그거.
0: 렛츠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오일. 슈 조금만.
1: 오 노릇노릇.
0: 마야드 리액션
1: 네.
0: 잘 생겼어요. 이제
1: 치즈.
0: 자 이렇게.
1: 오
0: 예예예예. 예. 아 이렇게 하나 주세요.
1: 네.
0: 치즈 이거 뒤집어서
1: 뒤집고.
0: 이렇게. 아. 김치 치즈.
1: 아 치즈를.
0: 예. 이렇게 다 섞어서
1: 김치가 있어서 진짜 한국식 같아요.
2: 저도

0: 예스.
1: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0: 베이컨. 왜냐면 돼지고기랑 김치 네. 너무 잘 어울려서 위에
1: 불고기?
0: 불고기.
1: 아, 이걸 여기다가.
0: 하나, 둘, 셋. 짠. 김치.
2: 치즈.
0: 치즈버거.
1: 맞아요.
0: 맛있죠?
1: 이거 제일 맛있어요, 햄버거 중에. 오늘 먹는 거.
0: 감사합니다.
1: 진짜요?
0: 너무 좋아요.
1: 일단 치즈랑 볶음김치는 둘 다 맛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 섞이니까 더 맛있거든요. 근데 불고기 소스랑 그 고기 단맛이 이 김치치즈랑 잘 어울리고 그리고 생각보다 베이컨이 킥이다. 짭짤하고 간이 센데 치즈가 있어서 맛있어요. 영광입니다, 셰프님. 제가 졌어요. 이건 졌어. 근데 이건 진짜 팔아도 될 것 같아. 진짜 맛있다. 태연식?
0: 네.
1: 좋아요. 자, 치킨은 그냥 서브입니다. 저의 메인은 바로 이거. 태연식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재료는 일단 크림치즈.
0: 크림치즈.
1: 레몬즙, 다진 마늘, 꿀. 그리고 마지막 제가 사랑하는 후추.
0: 아, 맞다.
1: 일단 크림치즈를 다 넣어주고요. 레몬즙, 마늘. 일단 섞어줍니다. 재료의 각 비율은 취향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딱 필요한 거 후추입니다. 오늘도 제 취향껏 쓸 건데 일단 제가 먼저 한번 간을 봐도 될까요? 너무 맛있다.
0: 어?
1: 내 스타일.
0: 응? 에? 어, 노. 오, 맛있다.
1: 연기하지 마세요. 맛있다서요.
0: 근데 후추 그렇게 많이 넣지 마세요.
1: 괜찮아요, 셰프님. 프라이드 치킨에 한번 찍어서 드셔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0: 이렇게?
1: 네.
0: 이 정도 괜찮을 거예요?
1: 괜찮을 거예요.
0: 자.
1: 파는 것 같아.
0: 어? 개인적으로
1: 네.
0: 신맛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1: 진짜요? 레몬즙이요? 얼만큼 넣어야 돼요? 채연식 아니야?
0: 제 생각에는 한 스푼? 한 번. 끝!
1: 네. 오, 냄새부터 더 새콤하다. 너무 맛있다.
0: 역시!
1: 제가 좋습니다.
0: 아, 네, 네,
1: 좋습니다.
0: 근데 이미 아이디어 너무 좋았어요. 진짜
1: 정말요?
0: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 번도 혹시 채연식이 있을 거예요?
1: 그 다음 있을까요? 채연식 있는지는 비밀.

0: 오늘의 팬분은 어떤 분이 오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1: 오늘의 글로벌 팬분은
0: 과연 기대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제가 캐나다에서 온 에밀리입니다.
1: 네. 캐나다에서 오셨군요.
2: 가본 적 있어요?
1: 캐나다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0: 나 캐나다 너무 가보고 싶다.
2: 이뻐요.
1: 이뻐요.
2: 근데 조금 지루해요.
1: 진짜요? 네. 아이돌 메이커엔 또 어쩐 일로 찾아오셔 주셨나요?
2: 아, 제

0: 제가 이제 40대 되고 새로운 출발 시작하고 싶어요.
1: 새로운 네. 출발? 출발이요? 출발.
0: 제가 최근에 싱글 다시
2: 돌싱
1: 싱글.
0: 그래서 네. 제가 그냥 완전 내 스타일로 살고 네. 싶고 좀더 이쁜 삶 있고 싶고.
1: 그만 뭔지 알죠?
2: 그만
1: 이제부터 자유.
0: 자유도.
3: 자유. 자유. 네.
1: 자유. 그리고 맞아요. 내가 여태까지 이런 협의해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2: 하고 싶은 대로. 맞아요. 나를 찾아서 오늘
1: 나를 찾아서.
2: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는 걸로.
1: 제가 좀 잘 알아요?
0: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고윤정 배우님처럼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
1: 정말 오늘 메이크업 좀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 너무 좋은데요?
1: 일단은 또 네. 마스크팩부터 일단 들어가면서
2: 혹시 평소에 피부 고민 같은 거 있으세요?
0: 엄청 많아요.
2: 엄청 많아요.
0: 끝이 없어요. 40대 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1: 저 알아요.
0: 40대?
1: 저는 30대 후반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뭐 주름은 기본 네. 고민되고 피부에 수분도 싹 없어지잖아요.
0: 평생 동안 닥스크 엄청 심했는데 또 심해졌고 그리고 발자 주름 실리프팅 몇 번 했고 필러도 넣고 그래도 다시 또 생겨요.
1: 실리프팅이랑 필러를 자꾸 넣는데도 자꾸 생겨요?
0: 계속 생겨요.
2: 강아지 혹시 키우세요?
0: 세 마리인지.
1: 세 마리나?
0: 애 세 명. 강아지 세 마리. 그래서
1: 애새개새
0: 정신 없어.
2: 그럼 뭔가 새 출발을 위해서 원하는 약간 스타일이 있으세요 요즘?
0: 와우, 관리 엄청 잘하는 40대 그런 느낌?
1: 그럼 20대는 어려우니까 30대로 돌아갑시다.
0: 오케이
1: 초반
0: 30대로? 좋아요.
4: 일단 에센스로 촉촉하게
1: 그다음에 프라이머. 근데 잔주름은 그렇게 없으신 것 같아. 관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구나.
0: 피부과에 살 수 있으면 좋겠어.
1: 살짝 다크서클 보정을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컨실러가 필요하고
2: 빨간색이에요? 주황색?
1: 붉은색입니다.
2: 붉은색?
1: 오늘은 제가 몇 개 조색을 해서
4: 색을 아주 얇게 또 살짝만 올렸는데 지금 푸른기가 확 없어졌죠? 네.
1: 결국에는 얼굴에 푸른기를 살짝 덮는 게 또 나이 먹으면 되게 중요해요. 반대쪽도 푸른기가 있는 곳을 위주로 아주 얇게 조금씩 얇게 올릴 거예요. 코 주변에 약간 혈관 비침 이런 것도 한번. 이게 막상 올리면 초록색 같지가 않잖아요?
2: 네. 쌤님 손에 올렸을 때는
1: 초록이죠.
2: 올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초록인데
1: 이게 멀쩡한 피부에 올리면 초록으로 보이지만 붉은기가 있는 피부에 올리면 그 초록이 색을 잃어버리면서 중간 톤이 되는 거죠. 뉴트럴라이즈 그리고 붉은기 살짝 얼굴에 톤을 잡아주는 거예요. 보색 이론들을 잘 쓰면은 피부의 그런 단점들, 색소들을 좀 잘 커버할 수가 있어요.
2: 근데 그 전이랑 다르게 약간 이번엔 피부의 두꺼움을 좀 확실히 죽이시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주름 많은 피부일수록 화장이 두껍게 올라가면요, 주름에 다 낍니다. 굉장히 얇고 매트하게 밑에는 깔아줘야지 피니쉬는 글로우하게 속은 이제 움직이지 않게. 이제 베이스 작업을 했고요.
4: 촉촉한 파데에 살짝 커버력을 더할 수 있는.
1: 동안 또 너무 매트하면 좀 별로 볼륨이 안 살거든요. 촉촉해야 볼륨이 좀 살기 그저. 때문에 촉촉한 파데를 빛이 나는 파데를 올려볼게요. 이제 매트하게 좀 이렇게 여기만 매트하게 해놓고 촉촉한 파데에다가 고정력을 올릴 수 있는 컨실러를 좀 섞어서 얼굴 중앙을 위주로.
2: 이런 것도 드셔보셨어요? 한국 음식 중에 좀 약간 난이도 높은 음식들.
0: 한국 음식 거의 다 좋아해요. 그냥 번데기만.
2: 번데기는 왜요? 진짜 맛있는데.
1: 번데기 뭐야?
0: 네.
1: 번데기 어떻게 먹을 수 있어?
2: 저 진짜 잘 먹는데.
1: 저도 음식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서 번데기 못 먹어요.
2: 되게 꼬소해요. 근데
1: 꼬소해요?
2: 네, 꼬소해요. 번데기는 좀 귀여운 느낌이 있는데.
1: 번데기가 귀엽다고?
2: 납작해서 잘 안 보이잖아요.
4: 일단 1차 커버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눈화장 들어가 볼 건데요.
1: 내가 자주 하는 메이크업을 하면 돼. 내가 아주 요즘 다크서클이랑 눈에 푹 들어간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쓰는 컬러들이 있어요.
2: 근데 또 윤정님 색조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좀 고급스러운 진짜요? 느낌?
4: 요런 느낌을 좀 써볼게요.
1: 프라이머 조금 눈에, 눈두덩이에. 자, 위에 봐주세요. 붉은 톤.
0: 붉은 톤.
2: 혹시 애교살인가요?
1: 요거는 눈 밑에 푸른 다크서클을 커버하는 용도예요.
2: 벌써

0: 색을 잡아주는 조금 더 밝은 색깔 눈 주변에 한번 푸른 느낌 없애고 이렇게 하면 섀도우를 바른 거라기보다는 눈에 푸른 느낌을 좀 걷어내서 발그레한 그런 눈두덩이를 만드는 게 목표죠. 그래서 반대쪽이랑 좀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살짝 피치톤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쪽이랑 다르게 생얼 같은데 뭔가 좀 푸른 느낌이 좀 가려졌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피치톤을 쭉쭉쭉쭉 올려주고
1: 밝은 컬러로
2: 전에는 뭔가 여기 브라운 깔고 뭐 어둡게 하고 좀 음영을 위주로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엔 되게 넓게 바르시는 것 같아요.
0: 네. 어떤 위치를 잡는 거라기보다는 피부톤을 다 커버하는 느낌이라서 넓게 여기까지 그래요. 그라데이션으로 그냥 잠깐 계속 그냥 톤만 네. 핑크핑크하게 작은 브러쉬로 이제 조금 더 어두운 컬러 눈 밑에 이제 조금 더 좀 좁은 부위를 잡을게요. 윤정님도 애교살이 있나요?
3: 네. 애교살은 한국 메이크업에선 없어서
0: 빠질 수가 없군요. 네. 이 전체 시리즈 이름을 애교살 K 붙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2: 애교살도 약간 동안 메이크업의 꿀팁 중에 하나인가요?
0: 완전. 네, 완전.
2: 약간 두꺼울수록 좀 더 귀여움이 추가되는 거죠?
0: 그쵸, 아무래도 중안부가 더 짧아지다 보니까
2: 그 섀도우 위에다가 올리시는 거예요?
0: 맞아요. 펄을 너무 반짝이는 거 말고 좀 적당한 펄이 좋겠습니다. 아이라인은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만 빼야 될 것 같네요. 너무 빼면 갑자기 화장한 티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일단은 속눈썹 사이사이를 먼저 메꾸고 자연스럽게 펜슬로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아이라인 위로 조금 올라가면서 어두운 음영을 좀 담아볼게요. 전체적으로 무드를 조금 통일하는
3: 이건 꼭 추천해주고 싶다. 한국에 놀러 온 사람들한테.
4: 피부과.
0: 아니 여기 오실 게 아니고 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4: 메디컬 요행.
0: 크림 블러셔 사용해볼게요. 핑크랑 오렌지를 좀 섞었는데
3: 블러셔도 위치에 따라서 또 느낌이 완전 바뀌죠?
0: 많이 바뀌죠. 오늘은 지금 밑으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중안부를 좀 짧아 보이게 하는 쉐딩도 약간 밝은 톤. 아, 이것도 조금 써야겠다. 살짝 어두운 걸로는 이제 얼굴 사이드 쪽으로 가볼게요. 음영을 잡아주되 펄이 들어간 컬러로 여기 볼륨을 좀 잡아주는 거죠. 아, 이 크림 느낌 그대로 하이라이터도 갔으면 좋겠는데 하이라이터가 크림이 없나? 하이라이터를 크림을 안 갖고 왔네. 없으면 또 만들어야지, 립밤으로.
2: 립밤?
0: 오늘은 립밤이랑 섀도우를 섞어볼 거예요. 네. 자, 크림 하이라이터 완성됐습니다.
3: 확실히 근데 광이 다르네요, 올리니까.
0: 그러니까 이 또 볼륨이 되게 중요해요, 진짜.
2: 크림 블러셔 올린 그 위쪽에다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0: 그쵸. 코를 좀 짧아 보이게 쉐딩 해볼게요.
3: 방법이 있나요?
0: 짧아 방법이 보이게.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다 쉐딩을 넣기보다는 밑에 쪽을 조금 어둡게 코가 좀 작아 보이게 중간에 한번 끊어주는 거죠.
3: 오, 신기해요.
0: 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이라이터가 일자로 딱 있으면은 코가 길어 보이기 때문에 코가 짧아지면 중안부가 짧아 보이기 때문에 동안에 가까워질 수 있죠. 입술 밑에도 살짝 하면 입술이 도톰해 보이게 베이지 컬러로 조금 확장을 할게요. 인중이 조금 기셔가지고 위로 좀 많이 올릴게요, 립을.
2: 이런 컬러 예쁠 것 같아요.
0: 오, 좋아요. 좋아요. 그대로 두 가지를 좀 섞어서 이거 예쁘다. 토끼 같은 느낌이네.
3: 밑에 올리신 컬러랑도 뭔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0: 언제 오시는지 기다려볼까요? 오! 대박!
1: 안녕하세요.
2: 완전 느낌이 또 새로워요.
1: 또 왔어요.
0: 제가 약속드린 30대 초반의 룩이 나왔네요.
1: 완전 레이디 느낌.
0: 오늘 눈 주변에 있는 푸르딩딩한 혈색 같은 거를 붉은 톤으로 덮었던 메이크업이고요. 그리고 래쉬나 아이라인도 약간 한국 스타일. 그리고 언더에 애교살. 립 컬러도 고윤정님이랑 비슷하게 코랄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3: 옷 뭔가 무드랑 헤어 무드도 약간 고윤정님 많이 하시는 느낌이어가지고 메이크오버 된 느낌 완전.
1: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내 집으로 맨날 오세요.

0: 저는 한국인이지만 여긴 처음 와봐요. 이런 느낌의 카페라고 해야 되죠?
1: 제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
0: 꼭 와야 돼요.
1: 네.
2: 와 대박 온다.
0: 아 이렇게.
3: 와.
4: 와.
3: 대추차고요.
4: 아. 와. 산삼.
3: 다양한 산삼차고요.
2: 이걸 먼저 먹을까요?
0: 이게 한 산삼. 번도 안 먹었어요.
2: 어린이 산삼인가 봐.
0: 처음이에요.
2: 처음 먹어.
1: 매운 당근. 매운 당근.
0: 매운 당근.
2: 우! 너무 쓴데?
1: 괜찮아요.
2: 진짜 이거 먹는 거예요?
0: 매운데요? 아까 매운 당근.
1: 매운 당근 같은.
2: 와 이거 맛있다.
1: 맛있네요.
0: 근데 진짜 좋아하시네요. 잘 드시는.
2: 언니가 달라.
0: 건강한 곳에 데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 제가 40살인데 새로운 출발 시작할 수 있어요. 진짜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오늘.
2: 어? 이게 뭐지?
0: 뭐예요? 이거 진짜 뭐예요?
2: 깜짝 놀랐다.
0: 감사합니다.
2: 와 너무 귀여워. 흰님 박재리 다음에 또 봐. 와 대박. 너무 감동인데?
5: 네, 지금 아이돌 메이커 7회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양한 외국인 분들의 얼굴에 메이크업을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처음이어서 되게 많은 걸 배웠고요. 아, 생각보다 이 K-뷰티를 알리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활동이구나. 그리고 또 제니님과 만나서 열몇 살 차이의 나이 차이를 극복을 하면서 제니님의 시선으로도 이제 메이크업을 해석하고 되게 도움도 너무 많이 받았고
0: 되게 다양한 글로벌 팬분들이 다양한 팬덤을 또 가지고 계셨잖아요. K-POP 아티스트 분들을 되게 좋아해 주셔서 또 너무 좋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재밌는 꿀팁 같은 걸 또 많이 신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웠고 팬분들도 뭔가 되게 정보를 얻어가는 모습이어가지고 너무 저도 재밌었습니다.
5: 시청을 지금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분명히 시즌2로 돌아올 예정이고요.
0: 2.
5: 또 다른 영상에서.
0: 네.
3: 안녕. 바이바이.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대필세 우리에서부터.
1: 네.
0: 눈이 요것은
2: 안쪽에 처가 좋아서 반짝하고
1: 이게
2: 맛있다 오늘 맛있다
0: 요새는 계속
1: 밖에서는 그늘이 차가 베렸다고들 많이 하는데
0: 눈이 요것은
2: 나무미 집에요 크도
1: 이 나무 속에 차가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2: 태양을 안 받기 때문에 차가 부드럽고
1: 고생들 하셨어요
3: 예
1: 내일 봐요
3: 예
4: 고맙습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즉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여러분들이 대결에서 사용할 재료는요, 바로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있는 지역 특산물입니다. 네, 지역 특산물. 각자 마음에 드는 퍼즐 조각 하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퍼즐 조각에다 본인의 이름을 쓰시고 지도 퍼즐에다가 맞춰주시면 하나의 지도가 완성이 되는데요. 네. 여러분이 선택한 그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들이 바로 공개가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제가 이렇게 뿌려놓겠습니다.
1: 네네네. 자, 같이 일어나.
0: 하나씩 골라. 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2: 이렇게.
3: 나 이거 걸릴게요. 오,
0: 잠깐만.
4: 모르겠다.
0: 글라디 씨 바로. 야.
5: 제발. 저는 찌끄러기 그냥 남은 거.
0: 찌끄러기.
5: 남은 왜 이렇게 작은 거를?
0: 자, 이제 그 퍼즐 위에다가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푸시문 씨부터 본인의 지역에 퍼즐을 완성해 주세요.
6: 저는 충청도인 것 같아요. 야.
0: 자, 이쪽이면은 네, 충청도 충남 쪽인 것 같고요. 자, 대전 씨 경기도입니다. 아, 경상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신 지역의 지도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지역의 특산물을 함께 만나 보시죠.
4: 벌써

0: 박수 한번 준비가 됐어요.
1: 진짜. 네, 자 이렇게 재료들이 다 나왔는데 자 일단 우리 앤토니오 씨가 포항의 시금치.
2: 네, 시금치. 그래도 아까 비빔밥 때 저렇게 없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딱 걸렸어요. 저렇게
3: 시금치도 넣을 수 있어요 비빔밥에.
1: 그러니까. 자 그리고 우리 감자, 감자였죠. 강원도였죠. 네네. 네. 감자를 이용한 요리 많이 해보셨어요?
0: 된장찌개 그랬을 때. 아, 맛있게 조금 넣어요.
1: 조림으로도 많이 해먹고
2: 탕이나 조림으로
1: 감자 전도 있고 그렇죠. 아 너무 다양한데 어떻게 그럼 자신 있으시죠?
0: 어 자신 있어요.
2: 감자는 진짜 쉬운 재료인 것 같아요.
0: 아 쉬워. 쉬운 거 없어요 이상해서.
2: 어려운 척을 하고 있네요.
1: 자 우리 글란 씨 굉장히 지금 자신감이 넘치는데 빌도라 씨가 바로 일산의 열무였는데 경기도 음식 뭐 생각하신 거 있나요?
4: 저 생각한 거 없었어요. 경기도는 다 신도시 신도시 대발이니까 뭐 나오는지 몰랐어요.
1: 그렇죠. 네. 열무 좋아하시나요 평소에?
5: 열무 김치 좋아해요.
1: 아 그렇죠.
5: 열무 김치를
1: 그럼 열무 김치 직접 담가 보셨어요?
5: 아니요. No. 아.
1: 열무 김치 아니면 동치미 열무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굉장히 좀 시원한 음식들이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우리 엠마 씨 재료는 바로 무안의 양파. 네.
6: 근데 양파는 이제 한국 요리 한식에 많이 그 사용하잖아요.
1: 그죠 그죠.
6: 근데 프랑스에서도 많이 사용하니까 그냥 계속 좋은 아이디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기뻐요.
3: 좋아요, 좋아요.
1: 자 우리 마지막 주정우 씨는 바로 부여의 표고버섯.
2: 네. 네. 그러니까 양파나 감자처럼 정말 다수의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로 그 아이디어들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어머니가 어떻게 가이드를 해줄지 좀 궁금하네요.
1: 그렇죠. 어머니와 이제 합이 딱 중요할 것 같은데. 네. 1차 요리 대결에 사용할 재료까지 저희가 다 봤습니다. 네. 과연 한국 어머니의 손맛과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만난다면은 어떤 집밥이 탄생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코리안 쿡 오프. 그럼 저희는 요리 대결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대결 현장에서 만나요.

0: 와, 진짜 예쁘다. 숲속이다, 숲속. 아, 공기도 진짜 좋다. 야! 하! 어, 이거는 토마토인가? 이건 뭐지? 옥수수! 오, 옥수수도, 와우. 와, 진짜 예쁘다. 와! 공기도 완전 좋아요.
1: 현실을 용인에서 사왔어요, 어? 이것은.
0: 어째 노래 소리 들리던데요?
1: 어떻게 맛있을지 고개로 넘어간다. 우리 집 매실은 담양에서 사다가.
0: 어머니 있어요.
2: 어머니!
0: 어? 어머! 어머! 왔네! 왔어! 왔어!
2: 여기 앉으셔, 여기 앉으셔.
0: 와, 어머, 어머, 진짜 예뻐요.
2: 예뻐요. 아니, 어떻게 이쁜 사람이었어? 이름이 뭐야?
3: 저 딜도라예요.
2: 딜도라?
3: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2: 아유, 나도 거기 갔었는데.
0: 어, 우즈베키스탄 갔어요? 어,
2: 나도 갔었는데.
0: 와, 진짜요? 어머니, 뭐, 어머니, 근데 응. 아까 오니까 응. 노래가 너무 잘 불리시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2: 아, 내가. 어, 우리 그 한국 전통 곡, 저 소리를 해요. 이게 서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산을 주제로 한 노래를 부르는 선소리 국가 무형문화재 이수자야. 유산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이수자 국가.
0: 저 열무로 음식 만들어야 되는데
2: 오늘?
0: 어머니. 네! 열무로는 열무김치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뭐 있어요?
2: 아차, 그러면은 지금 여름이니까 열무김치를 맛있게 담고 네. 그다음에 뭐라는 우리 집에 콩이 있거든. 네. 그래가지고 그 콩에다 콩국수를 해가지고 열무 콩국수를 한번 해볼까?
0: 너무 좋아요, 어머니!
2: 정말?
0: 네!
2: 외국 사람이 또 복잡한 거 하다 보면은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간단하면서도 같이 곁들여서 하면은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또 콩이 또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콩도. 그래, 그럼 우리 밭에 가서 오이하고 도마도 한번 따라갈까?
0: 네.
2: 오케이, 가자요. 우와! 이리 와, 여기 와서 우리 하우스야, 고추.
0: 와! 이야! 이거 어머니 고추네요.
2: 고추, 이거 고춧가루 만들으려고.
0: 이야.
2: 어, 탐스럽지? 한번 봐봐. 거기 도마, 저기 콩국수 살려면 곰이 올라가면 도마두를 따야 돼.
0: 익은 거. 어, 저쪽에 있다. 어, 있어요.
2: 이거, 이거, 이거. 익었다, 익었다. 이거 저기. 아, 여기도 좀 익어가네.
0: 이야. 이거 따요?
2: 응. 아, 그거 따요, 그거. 이렇게. 어머, 그래도 길돌아가 왔다고. 이거 하나, 이거. 지금 익어가고 있잖아, 이런 거. 네. 이런 건 또 안 돼. 네. 네. 아, 오이밭으로 가자.
0: 이야, 오이밭도 있어요? 응. 어머니, 진짜 크다, 여기 당이. 옥수수다.
2: 어, 이거 오이밭, 오이 이거. 이거 저기 오이야, 이게?
0: 이거 어머니, 이거 무슨
2: 오이? 오이 녹과.
0: 호박 아니에요?
2: 아니야, 아니야. 오이 녹과야, 이리 와봐. 여기, 여기 가면은 연한 거 있어. 그쪽 거가 지금, 이거 그거 죽다.
0: 그거. 이거, 이거?
2: 그래, 그래.
0: 이거 달까요?
2: 어, 그거 이쁘다. 그거 따면 되겠네. 그거 하고 그 밑에 거 하나 따면 되겠네.
0: 어떻게 따?
2: 이렇게. 이렇게. 옳지, 잘했어, 잘했어. 아우, 아우, 처음인데도 잘하네. 아이고, 그래도 많이 땄네. 잘못 기다리면 파를 좀 해야 돼.
0: 대박.
2: 이거, 이 파를 좀 우리가 열무김치에 넣으려고. 이렇게 뽑으면 돼.
0: 네.
2: 이렇게, 이렇게 뽑아보면 돼. 아, 이렇게. 살살, 살살. 네.
0: 오, 이거 같이 넣었는데?
2: 어, 어. 해. 털어.
0: 이야.
2: 아우, 가서 이제 우리가 이거 다듬어가지고.
0: 이야, 진짜
2: 열무도 이거, 예, 김치에다 이걸 넣자고. 가자, 이제.
0: 네.
2: 내가 먼저 할게.
0: 언니, 진짜 오늘 진짜 잘 배웠어. 가야겠다. 어,
2: 그래, 그래.
0: 나.
2: 우리는 소금으로 네. 안 절어, 안 절이고, 깐나리 액젓.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뽑아. 한번 이거, 이걸. 이거 막 이렇게 져서 이렇게
0: 손으로?
2: 이렇게. 어.
0: 소금은
2: 소금으로 하면은 이제 쓴맛이 있을 수가 있거든. 아~ 소금으로 하면 그러니까 요 까나리 액젓으로 하면은 단맛이 많아. 그리고 아~ 어차피 우리가 이따가 요리할 때 이 까나리 액젓을 원래 써야 되는데 네. 미리 여기 해서 하면은 절이기도 하고 네. 맛도 놓고 또 이게 숨도 금방 죽지.
0: 네.
2: 어, 요렇게 너무 좋잖아. 어. 근데 요 요거다 요렇게 놔두고 네. 이리 와봐. 이게 콩을 네. 저기 원래 불려서들 하는데 4시간씩 막 불리고 네. 그러잖아. 이걸 이렇게 씻어서 바로 그냥 삶아.
0: 아,
2: 안 불리고. 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삶으니까 네. 잘 삶아지더라고. 네. 너무 해도 요거를
1: 그래서 여기다 붓는 거야. 그냥 이렇게.
2: 오케이 오케이. 어이구 잘하네. 네. 흥청청하게. 네. 뚜껑 좀.
1: 그러면 이거 삶는 동안에 김치를 해야 되겠지?
2: 네. 그래서 이걸 다듬을 거야.
1: 옳지. 또 마른 꽃인데 네. 이것도 좀 들어갈 거야.
2: 네.
1: 이렇게 딱 이렇게 긁어.
0: 아, 이 새로운 감자를 원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1: 그 감자가 새로... 아니라 이건 생강이야.
0: 아.
1: 우리 네. 이렇게 하면서 일하면서 한번 노래 하나 한번 강원도리랑 한번 해볼까요? 강원도 왔으니까.
0: 이, 이요. 그 강원도
2: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해봐.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주카리 통배가 통배가 열지 마라
0: 열지 마라
1: 열무 김치 할 거 양념으로 한번 해보자 그럼 쓸자고
0: 네 숭덩숭덩
2: 그걸 넣고
0: 네
1: 와 향 좋다
0: 와 이거 숭덩숭덩
1: 힘들지?
0: 힘드네요
1: 오우 잘했네
0: 응?
1: 너무 잘하지?
0: 네
1: 그 다음에
0: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1: 됐어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 좀 넣어야지 돼
0: 이렇게
1: 오케이
0: 네.
1: 아, 자 여기다가 갈 때 딴 사람들 풀을 써서 네. 여기다 막 놓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냥 밥을 찬밥을 네. 넣어. 그 말하자면 열무의 유산균, 네 먹이.
0: 근데 나 이런 거 넣는 거 처음 봐요.
1: 그치. 새우젓을
0: 네. 다 넣어요.
1: 다 매실 액기스야.
0: 매실. 오, 맛있겠다.
1: 이거 이거는 우리 집만의 비밀.
0: 오.
1: 이게 양파즙이 있어. 양파도 넣지만 양파즙.
0: 이거 어머니만 어머니의 비법이요? 한 숟가락?
1: 다 넣어버려 그거.
0: 이거요?
1: 기분이다. 다 넣어버려.
4: 혹시 유토라 씨 우리 경연 때
0: 네.
4: 혼자 만들어야 되는 거 알고 계세요?
0: 그러니까요. 나 그거 지금
1: 내가 옆에서 해주니까.
0: 그러니까 어머니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4: 그냥 말로만 설명해 주실 거고.
0: 네. 아,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제가?
1: 글쎄, 모르게 잘 할지 그 걱정이네요.
0: 어머니한테 지금 비법 다 이제 물어봤거든요. 다 써서 아까는 했을 때 하나씩 하나씩 기억에 남으려고 조금씩 조금씩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 거예요.
1: 꽉 잡고 있어?
0: 아. 아. 이렇게
1: 쏟아.
0: 다?
1: 응.
0: 오케이.
1: 다 넣어.
0: 다 넣어요?
1: 응.

0: 아, 맛있다, 어머니.
1: 나도 하나 줘봐라.
0: 맛있다.
1: 너무 맛있어. 이제 다 된 거야.
0: 네.
1: 같아, 진짜. 아주 잘 돼가고 있어. 이건 뭐? 한번 맛 좀 볼까?
0: 네. 그냥 먹어도 돼요?
1: 어, 그냥 먹어. 어때?
0: 이거 너무 맛있다.
1: 이거 먹어봐. 고소, 사각사각 고소하지?
0: 완전 고소해요.
1: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지? 네.
0: 아, 비린내 나요, 원래?
1: 들썩은 비린내 나. 근데 요럴 때 끓고서는 이때 갈아야 돼. 이럴 때, 이렇게 사각할 때. 너무 풍미금을 대주네. 우리 한국에 매주 알아? 된장 만드는 거? 그 맛이 나. 그러니까.
0: 너무 맛있다.
1: 이거 너무 잘 됐어. 아우, 진짜. 일단 불을 끄고.
0: 여기다 다 넣어요. 하고, 오케이.
1: 됐지?
0: 네.
1: 잠깐.
0: 네.
1: 우리 집에는
0: 네.
1: 비법이 있어.
0: 오?
1: 그냥 가면 이게 뭘까? 이게 참깨야.
0: 예, 어머니 그 아까 우리가 어머니가 키우는 참깨.
1: 내가 너 실제로 농사진 거. 그래서 네. 많이 넣는 거야. 이래가지고 기분이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넣어도 돼. 한 번 더 넣어.
0: 한 번 더. 기분이다.
1: 오케이, 어, 됐어. 그럼 이거로 옳지, 옳지. 아이고 뭐 기분 딱딱 안 해. 어, 잘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어, 뚜껑 위에 다. 옳지. 어, 한번 농도를 보자.
0: 두유.
1: 어, 한번 봐봐.
0: 이렇게 예. 해서 싹 돌려.
1: 예. 오케이. 어, 나보다 더 잘했어. 일단. 아이고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0: 이런.
1: 많이 쏟아. 천천히 쏟아. 더 한번 쏟게.
0: 네.
1: 그만. 무슨 이렇게.
0: 아, 이것도 제 쓰는 거. 네.
1: 너무 두껍게 하면 안 되고.
0: 네.
1: 어, 됐지?
0: 네.

0: 아유,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맛있게 먹어보자.
1: 어,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0: 어머니, 한번 먹어보자.
2: 이건 나 몰라. 우연히 푸는 거 모르는데.
0: 어머, 어쩜 궁합이 이렇게 잘 맞아? 먹어봐. 맛있죠? 완전 짱이야. 와. 진짜 다르겠다.
2: 와, 진짜 맛있어. 어머니, 근데 진짜 이거.
0: 맛있어, 펠리지?
2: 완전 맛있어요.
0: 이거 토마토전과 새콤달콤하고 더 맛있어.
2: 어머니, 근데 저 그냥 곰국수 먹어봤을 때 뭐 그냥 곰국수라고 먹어봤는데 오늘 거는 완전 달라요. 이거 김치 아삭아삭한 맛도 있고
0: 여기 지금 화학조미료도 하나도 안 넣었잖아. 설탕도 하나도 안 넣었잖아. 아무것도 맞아요. 안 넣었어. 깐나리 액젓에다가 고춧가루하고 양파즙 그런 것만 넣었잖아.
2: 집에서 연습해야 되는데 이거 다 할 수 있으려나 이거?
0: 잘하잖아. 근데 좀 아쓰운 건 토마토 썰을 때 좀 너무 얇으니까 깨졌잖아. 그날은 예쁘게 해야 되니까 조금 도톰하게 하고.
2: 어머니 나 그러면 집에서도 연습하니까 양파즙 뭐, 이런 거 다 줘요.
0: 당연히 줘야지.
2: 이거 나 사줘요. 왜냐면 제가 집에서 만들고 이거랑 그거랑 비교해 볼 거예요.
0: 그래도 줄게. 아유 진짜 다 친정 엄마처럼 잔뜩 사줘야 되겠네.
1: 어머니 감사합니다.
3: 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 한 레시피를 가지고 하면 점수를 많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길도라 씨가 1등하지 않을까?
4: 어머니가 했던 것들 다 하나씩 하나씩 영화처럼 머릿속으로 담았어요. 잘할 것 같아요. 자신 있어졌어요.
5: 이거 같이 가서 연습하셔서 잘 해가지고 1등해요.
6: 알았어요.
5: 내가 저기 할 수 있는 것만 다 넣었어.
6: 왜?
5: 그거 저 김치 한 것까지.
6: 알았어요.
5: 국수를 안 줬네. 국수는 사.

0: 언니
1: 좋다 왔으면
0: 네
1: 안녕
0: 안녕하세요
1: 처음 뵙겠습니다
0: 처음 뵙겠습니다
2: 아이고 손이 차네
3: 오늘도 아 오늘하고 많이 더웠지
0: 너무 더워요 날씨가
3: 굉장히 너무 예쁘다
0: 아닙니다
3: 어디서 왔어
0: 프랑스요 저 프랑스 사람인데 네 25살이에요
3: 그럼 여기 왔으니까 먹고 싶은 거나 그런 거
0: 저 제가 이제 양파 못 봐가지고 양파로 요리해야 하는데 사실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3: 양파 넣고 해산물 요리하면 좋은데
0: 저 해산물 사실 못 먹어서 혹시 고기라도 그래. 들어가도 될까요?
3: 짜글이 이렇게 찌개도 되고
0: 아 짜글이
3: 조림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밥에 얹어 비벼 먹으면 그냥 맛있는 거 그거 하나 가르쳐 줄까?
0: 아 좋아요
3: 이제 양파 갖고 뭐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 그런 거 하다못해 닭볶음탕을 해도 양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찌개도 아니고 그렇다고 볶은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로 해서 비벼 먹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생각했어요
0: 와 채가 진짜 많아요 이 고기 무슨 고기예요?
3: 돼지고기
0: 돼지고기요?
3: 돼지 목살
0: 응. 목살이요?
3: 응
0: 목이요?
3: 근데 목살이 제일 맛있는 거야
0: 어 그래요?
3: 응
0: 저 사실 비계 좀
3: 잘 못 먹었어 못 먹어서 그럼 요거 손질할 때 이렇게
0: 빼고
3: 그거를 그냥 빼고 해도 돼 이렇게 빼놓고 그만하게 썰어가지고
0: 네
3: 요거 한번 썰어봐 네.
0: 응. 자 먼저 비계 생각보다 어렵네요.
3: 잘하네.
0: 이게 맞아요? 잘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3: 잘하고 있는 거야.
0: 그래요?
3: 아유 고기 발라내는 것도 잘하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밑간을 해야 되니까
0: 네.
3: 요 볼에다 양념을 할 거야. 섞어.
0: 섞어요?
3: 골고루. 잘하고 있어.
0: 와, 냄새가 엄청 좋아요.
3: 요거 이제 요거 넣고 묻힐 건데, 요거 젬마가 해봐. 조이 좀 해. 오, 골고루 섞이게. 자, 엠마야, 우리 그럼 이제 슬슬 요리를 시작해보자.
0: 네.
3: 이거 고추장은 내가 담근 고추장이야. 그러니까 한번 조금 찍어 먹어볼래?
0: 네.
3: 요렇게? 됐어, 그렇게 해서 먹어봐. 괜찮지?
0: 맛있네요. 별로 맵지 않네요.
3: 이거를 물에다가 2스푼 풀 거야. 2스푼
0: 물에다가
3: 넣고 그다음에 요거는 버섯.
0: 버섯 가루?
3: 뼈 버섯 갈은 거야. 버섯 가루 그만 넣고 얘가 끓으라 그러고
0: 네.
3: 우리는 이제 야채를 넣어야 되는데 단단한 거 먼저 넣어야 돼.
0: 응.
3: 깍둑썰기 썰어봐.
0: 네. 그다음에
3: 달러.
0: 이렇게.
3: 그래.
0: 크기 맞나?
3: 예,
0: 맞아요.
3: 깍둑썰기 썰.
0: 깍두기 좀.
3: 깍둑썰기. 여기다 넣고 이제 여기서 그다음에는 양파.
0: 오늘의 주인공.
3: 그렇지. 양파를 많이 넣을 거야.
0: 좋아요.
3: 양파를 넣어보자고. 일단 반을 갈러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우와. 요렇게.
0: 와.
3: 있잖아.
0: 와. 해보겠습니다.
3: 해봐.
0: 반으로 한 번.
3: 한 번.
0: 그다음에.
3: 그다음에 옆으로 놓고.
0: 그렇지.
3: 됐어. 해봐. 그렇지.
0: 오늘 한 거 중에 아마 양파 제대로 잘 있는 거. 제가 원래 집에서 그냥 대충 하고 근데 여기 모양이 좀 네모로 큐브로 해야 하니까 조금 어려워서요. 내일도 있고.
3: 푸르르

0: 그렇지. 아이 잘해. 그렇게. 이렇게 한 소금 끓일 거야.
1: 한 소금이요?
0: 한 소금.
1: 아, 무슨 말이시죠?
0: 한 소금이 뭐냐면 끓어 올라오잖아. 한번 이렇게 올라올 때 그거 한 소금 끓었다 그러는
1: 거. 아, 그래요? 단어 좀 어렵네요. 많아요.
0: 할머니끼리 쓰는 얘기야.
1: 하나 배웠어요.
0: 뭘 보고 끓기 시작하지? 그렇게 끓면 고기를 넣을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는 닫아놓고 세 번째 이제 늦게 들어갈 야채를 썰어야 돼. 그렇지. 얼마나 끓었나 보고. 아, 맛있어 지금 있어 지금. 그렇지. 응. 마지막으로 이제 얘를 넣을 거야. 다 넣고.
1: 다 넣고 한 번에.
0: 다 넣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마냥. 한 소끔 끓으면 불을 끈다.
1: 한 소끔?
0: 응, 한 소끔 한번 부르르 끓으면 이제 불을 끄는 거야.
1: 좋아요.

0: 한번 먹어보자.
1: 네, 맛있었던 거
0: 먹어봐.
1: 네,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어머니 저희가 피규어 다 빼서 진짜 고기 엄청 맛있어요. 저 원래 돼지고기 피규어 때문에 가끔 뭔가 먹기 어려워요. 근데 이 고기는 진짜 먹어본 고기 중에 제일 맛있어요. 오, 식당에서보다 더 맛있어요. 식당에서보다 더 맛있어요.
2: 많이 먹고
1: 네.
2: 배워가지고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친구들 만나면 해주고 그래.
1: 꼭 해줄게요. 꼭 해드릴게요, 친구한테.
0: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그냥 믿어보려고 그래요. 1등 욕심 한번 내봐야죠. 그럼 하고 싶죠.
1: 다른 라이벌들이 어떤 음식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몇 등을 안 그래도 1등 해야죠. 저 1등 합시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Boom. 사진가가 평생 살면서 유네스코 등재에 관여했던 걸 한 번의 기회가 있을까 말까인데 우선은 백제 역사를 엿주고 가야구 문군 홍구천왕각하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문화유산 등재에 네 번이나 참여를 했었다는 것이 사진가로서는 크나큰 영광인 거죠. 이제 최근에 끝낸 거는 한양도성과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수도성곽을 이제 최근에 등재 신청 촬영을 이제 마쳤죠. 문화유산 사진가 서헌강입니다.

사진은 저에 있어서 사진은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이고 내가 느끼는 대상에 대한 휴머니즘을 전달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상과 나의 느끼는 그 휴머니즘, 내가 느꼈던 그 감정들, 그런 생각들을 사진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거죠. 사진에 관심을 가진 거는 기계에 매료됐죠. 카메라의 그런 메커니즘, 그 기계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멋있었다는 거죠. 그다음 셔터 소리.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이제 천안 문화원에서 이제 개인전을 열은 거죠. 매형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사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하고 싶은 거야?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생한테 그런 질문이 왔을 때 너무 당황한 거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물론 이제 대답을 못 하고 이제 이렇게 주물주물하니까 이제 매형이 그러는 거죠. 나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무용을 택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사진을 시작했으면 남한테 도움이 되는 사진가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너도 즐겁고 네 주변 사람도 다 즐거울 거야.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앞으로 사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저한테 온 거죠. 근데 그게 계속 화두가 된 거죠. 한국에 있는 문화유산은 어떤 종류든지 간에 다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부터 일어나서 설렘이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문화재와 어떤 유적지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까. 가기 전에 약간의 공부 아니면 자료 정리, 자료를 찾아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찍을까. 시나리오를 다 구성을 하죠. 구성을 하면서 이제 현장에 도착하고 유물을 봤을 때 이제 무언의 대화를 하는 거죠. 문화재와 유적지가 이제 서서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서 왔지만 이제 나의 모습은 봄이 제일 이쁜 것 같으니까 봄에 한번 다시 오면 안 될까? 아니면 이제 그런 걸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그때 그럼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구경만 하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아, 여기는 언제 어느 시간에 사진으로 표현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다라는 게 나오면 그 시간에 맞춰 가는 거죠. 그때 가서 보면 역시 그런 환경이 딱 조성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진가는 이야기꾼인 거예요. 사진으로 자기가 경험한 거를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 조선왕릉을 뭘 보여줘야 되지? 유네스코 등재? 물론 이제 조선왕릉이 5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문화적 가치가 충분하지만 외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봉분 형태도 똑같고 성물 위치도 거의 비슷하고 가까이 가서 보면 전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 가장 최고인 장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문인석이라도 다 똑같은 문인석이 아니고 얼굴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새로운 장인이 와서 해야 되니까 그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때는 이게 무덤이고 왕이 무덤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이미지지? 현재로서는 왕이 모든 무덤보다도 사람들이 힐링 공간이거든요. 그렇게 조성을 잘 해놨기 때문에 숲이 조성이 돼 있고 잔디와 모든 것들이 아주 힐링 공간에 최적화가 된 거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힐링 공간이다. 지금의 사람들한테. 그래서 단절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는 그런 공간이지 않은가?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거죠. 가서 무턱대고 찍는 경우는 없어요. 사전에 머릿속에 구상을 다 하고 가야 돼요. 그냥 카메라만 가서 그냥 눈에 되는 대로 찍으면 아름다운 장면을 완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끄집어낼까? 머릿속에 구상하고 갔던 이미지가 맞는지 아니면 맞지 않으면 다음날 다시 와야 되고 아 여기는 이를테면 뭐 비가 오는 날 찍었으면 좋겠다. 눈이 덮인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눈이 왔을 때 낮에 찍을까? 눈이 오면 밤에 찍을까? 새벽에 찍을까? 이제 그거만 색깔이 다 틀리거든요. 이야기도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다니면서 체크하는 거죠. 여기는 눈이 왔으면 좋겠고 밤이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도심 불빛과 같이 어우러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림대로 똑같이 현장의 모습이 안 되더라도 가능한 비슷하게 아니면
거기서 또 다른 모습이 또 연출될 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더 멋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구나. 좋아. 이 시간에 오길 잘했군. 그럼 이제 그렇게 사과를 한 거죠. 유네스코 등재권 중에 이제 방구천 암각화가 있는데 평소에는 보통 물속에 잠겨져 있고 봄철이 좀 지나면 수위가 좀 내려가면 이제 그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가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하루 종일 햇살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암각화기 때문에 이제 바위에 새긴 그림인데 그것은 햇빛이 없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성이 됐을 때 그 고래 그림이라든지 사람 그림, 사람들이 형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짧아요. 그래서 날짜를 택해드려도 그날 날씨가 안 좋고 흐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굳이 거기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암각화를 새겼지라고 이제 또 궁금했었는데 그 바로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면서 그때 이제 같이 간 후배 이름을 불렀는데 그 목소리가 울림이네 그 안에서.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평평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바위가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와도 빗물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면 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기에 그분들이 굉장히 신성한 지역일 것 같다. 아 그냥 여기 암각화 새긴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 지형을 어떻게 보여야 될지 그러면 아 지형을 보여줘야 되지. 단순히 암각화 보는 게 아니고 해 막 뜰 무렵에 안개가 약간 있을 때 드론을 띄우니까 너무도 멋있는 거예요.

그 계곡에 따라서 물안개가 끊겨 있고 저기서 해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장면 자체가 스펙타클한 거죠.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 딱 완성이 됐을 때 정말 쾌재를 느끼는 거죠. 옳은 그림이 나왔구나. 내가 완성하고 싶은 그림이 나왔구나. 그런 과정이 저로서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거죠. 우리 문화유산이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40만 여점이 좀 나가 있다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법적으로 그거 우리 거니까 그냥 우리로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못해요. 국외조사를 처음에 할 때 그때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미지로 사진 이미지로 환수를 하자. 한편으로 저한테는 벅찬 일이에요, 사실은. 그때는 필름 시절이기 때문에 필름도 많이 싸가지고 가야 되고 현상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미지를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떤 연구자가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자. 그래서 이 유물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해리에서 조사하러 왔으니까 모든 이미지를 할 수 있는 대로 이미지 환수를 하자. 나는 오늘도 유물과 대화하러 간다라는 책을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이제 에피소드, 유물 유적지에 가서 어떻게 접근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유물을 사진 찍었는지 그 사진이 완성되기까지 그 과정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만든 책이죠.

사진가로서 보람은 뭐냐면 사진을 보고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거죠. 저는 길 안내를 해주는 거거든요. 흥미를 주고 여기는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는 시간이 되시고 그 시간이 되면 여기를 한번 방문해 주세요. 한국의 문화유산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게 사진가인 저로서 큰 보람인 거죠.

0: 저로서는 그냥 좀 운이 좋았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어떤 것들이 뭐 사랑을 더 받는다거나 덜 받는다거나 하는 건 누가 뭘 잘해서 못해서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좀 운이 좀 좋았고, 감사하게도 운이 좋았고, 그냥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들뜨거나 혹은 그 자체를 너무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저한테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더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저는 습작하던 시절부터 저에게 시쓰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읽히지만 쉽게 들키지 않는 것이었고요. 저의 글쓰기 역시 그런 것이 되도록, 그런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열심히 써나갔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시집을 낼 무렵에는 그때는 이제 내가 좋은 시를 쓸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문학이 한없이 왜소해진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들 역시 이전과 비교해보면 아주 많은 것들이 달라진 시대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문학에 대한 저의 생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가 지난 지금은요, 나 혼자 뭘 잘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1: 여기까지가 미래입니다. 점심에는 모두가 묶여 있어요. 잠시 어딘가로 떠났다가 금방 모두 돌아와요. 어떤 사람은 산책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지고, 사람들은 공원의 주변을 계속 헤매고 있고, 그것이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이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해와는 무관한 것이군요. 그 또한 이해합니다. 오후의 온화한 빛 아래로 결별 중인 연인들. 심각하고 슬픈 얼굴이군요. 이별 후의 자유를 기대하고 있어요. 공원 외에 어딘가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산책은 계속됩니다. 점심에는 모두가 묶여 있으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매우 기대되는 그리고 아주 들뜨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국어 사용자들의 생각을 하면서 시를 당연히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다른 언어로 바뀌었을 때 어떤 식으로 다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결국에는 쓰는 일과 읽는 일은 일종의 대화를 만들어내는 일인데 어떤 새로운 대화가 될 수 있을지 아주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해서요. 이 새로운 대화가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기대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인상 깊은 반응이 따로 있다기보다 제가 놀랐던 건 오히려 그런 거였는데 정말로 전혀 다른 문화권, 전혀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 작가들도 함께 대화를 하고 있으면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에 놀라거든요. 시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시가 이 시대에 갖는 그 기능들, 역할들에 대한 생각들이 생각보다 크게 다르지 않아서 아, 이게 뭐 다른 나라 그 작가들하고도 얼마든지 매우 가깝게 그리고 깊게 소통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되게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시 쓰기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다,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들을 계속 더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제가 무엇인가를 시를 통해서 해낸다면 저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시에게 나름의 의미와 어떤 효용이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함께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산문집인 읽는 슬픔 말하는 사랑은요, 49편의 시를 소개하고 그 시에 대해서 저의 생활 그리고 저의 생각을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시라고 하는 게 참 어렵다, 뭐 하고 읽기 어렵다, 뭐 해석이 어렵다, 이런 말들 많이 듣게 되는데 아, 좀 시가 어렵다는 생각 좀 더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제 이 좀 썼던 글들이 모여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을 아주 단단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멋대로 오해하면서도 아주 씩씩하고 당시 역시도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이렇게 읽는 게 맞을까? 이 구절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고요. 그냥 마음껏 오해하면 충분합니다. 마음껏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마음껏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한 번 덧붙이자면 지금 읽었을 때 나한테 와닿지 않는 시는 그냥 너무 읽으려고 애쓰지 않고 내려놔도 돼요. 그 시는 언젠가 미래에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거든요.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리고 제가 써나가는 글들이 행복을 늘리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러기 위해선 제가 시인으로서 계속 이 시 쓰기를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시를 쓰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하겠죠.

0: 겨울에 많이 먹었잖아.
1: 한겨울에.
0: 네. 점심에 다 그거예요. 쌀이 작으니까 밥도 끝나면 늘려 먹는 거. 그거 넣고 물 붓고 그냥 뭐 시래기 넣고 김치 넣고 많이 넣게 불잖아.
2: 밥에 나오면 방초를 넣고 수제비 떠넣고 김치 넣고 감자 넣고
3: 베리빌룸도 많이 했어. 고구마도 넣었어 옛날에. 뚝뚝뚝뚝 썰어.
4: 그건 너무 약간요. 저 좁쌀 넣고 시래기만 넣고 그런 거 안 했어.
5: 아우기 파리 있으면 아우기 파리 좀 떠넣고 이렇게 끓이면 괜찮더라고.
4: 수제비 떠넣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나 잔치하고 남았다고 옛날 틀국수 틀은 거 있잖아. 그게 이런 옛날 고깃장이라 남았더라고. 국수는 조금씩 먹더라고. 그것도 괜찮더라고. 나는 상주에서 클 때는 별로 안 먹었어요. 시댁에 와서 못 먹었어. 그때는 먹고 살만해서 이렇게 죽을 안 끓여 먹었어. 남자가 열이고 여자는 허기마고 나가는데 포만 벽덩어리 다 먹고 우리 밥도 없어. 포 넣는데 다 주워 다 먹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죽어 엄청 끓였어. 아이고 거짓말 그런 건 안 했어.
6: 시집 와서 먹고 왔어요. 10월까지 버리밥만 해 먹었어. 우리는 무조건 지사 아니고는 쌀밥은 못 먹었어요.
4: 왜? 해먹는 사람은 해먹지. 우리 집에는 그냥 살만 해서 죽을 그렇게 안 끓여 먹었어.
5: 저는 많이 먹었어요. 쌀하고 우리 쌀하고 섞어가지고 밥 세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거를 섞어가지고 고기만 넣고 이제 끓여놔 끓여가지고 식잖아요. 이제 죽을 갖다가 한 그릇 끓여가지고 아 그런 위에 덮어가지고 이걸로 푹 씌워놨다가 그거 이제 하고 그랬어요. 친정엄마
4: 김치하고 쌀 저기 밥이죠 밥. 아니면 쌀 끓여대고. 그때는 이 고춧가루 버물버물해가지고 물겁게 가지고 배추 절여서 넣고서 꾹짜가 이거 넣고 그랬지. 지금 많이 밥하는 게 없잖아.
5: 인도서 건져내고 그래서 문제.
4: 그래도 맛있었어 그때.
5: 안 빨개져요. 네. 허였어.
4: 빨간 게 죽어.
5: 허였어요. 나물을 넣고.
4: 나물 죽 그런 거지 뭐. 빵청했던 명중이. 통일배수알 나와가지고 그때 쌀을 흔하게 먹었잖아.
3: 그때부터 쌀이 흔한 게.
4: 객식을 그렇게 안 끓였지.
5: 난 작년 겨울.
3: 여기서 잘 끓여서 다르지. 고구마 썩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감자
4: 넣고 한 사람 뭐
3: 그냥 끓이는 사람도 뭐 다 다 넣어.
6: 콩나물.
3: 콩나물 있을 땐 좀 넣고 없을 때는 그냥 끓이고
5: 일단은 시래기는
3: 밀가루 끓이지.
4: 호박잎도 넣고
3: 달라진 거 없어. 맨날 그런 죽이지.
5: 지금은 이제
3: 아니야.
5: 앱맛이 그리워서 우리도 가끔 집에서 해먹거든요. 신랑이 이제 밥 해먹기 싫고 좀 귀찮다 그러면
3: 어쩌다 해먹고
5: 객식이 저기 뭐 김치죽 끓일까 이러면
3: 여기서
5: 살 그냥 끓여서 먹고 그러는 거예요.
4: 맛은 있어 끓인 것도 지금
3: 소화도 잘 돼요.
5: 김치죽 갱식이입니다. 김치 갱식이. 그 갱식이 죽이라고 그랬지. 그 갱식이라고 하지. 갱식이. 그냥 눈짐작으로 그냥 손대중 눈대중으로 하는 식으로 그냥 아 이 정도 넣으면은 간이 맞겠다. 뭐 이걸 넣으면은 더 맛이 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막 지금처럼 뭐 뭐가 한 수저 몇 그람 막 이런 식으로는 저희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게 누구나 쉽게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음식. 어렵지 않고 집에 냉장고 열면 뭐든지 다 이제 뭐 아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잖아요. 반찬들이 나물 아무거나 놓고 이렇게 끓이면 갱식이 죽이 되는 거죠. 밥이 먼저 들어가야죠. 이제 김치가 들어가고요. 김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콩나물 들어가고 고구마 저기 그러고 밀가루를 반죽해서 수제비를 떠넣어서 수제비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밥으로 갱식이를 끓여도 되는데 쌀을 불겨가지고 해도 되는 거죠. 쌀을 넣고 끓이면 아무래도 더 끌쭉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왕이면 묵은 김치가 좋습니다. 고구마를 이제 거의 이제 조그맣게 잘게 썰어서 사각으로 썰어서 넣으면 빨리 익기는 하는데 먹을 때 먹기도 좋기는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뭐 3도막 4도막 이렇게 크게 썰어 넣어요. 그래서 위에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수저로 이거 이렇게 파먹는 거 이렇게 고구마를 이렇게 밥하고 같이 이렇게 떠먹는 식으로 그렇게 끓입니다. 들기름을 먼저 볶다가 김치를 볶다가 이렇게 끓이면은 더 구수한 맛이 납니다. 김치하고 밥만 넣고 끓여도 돼요. 딴 거 안 넣고 김치하고 밥만 넣고 끓여도 간장 좀 넣고 이렇게 간 맞춰서 끓이면 그것도 맛이 괜찮습니다. 수제비 할 걸 밀가루 반죽을 해놔야 되겠죠. 저희는 다 이렇게 손으로 떠서 넣어서 했어요. 우리 어머님, 우리 친정엄마도 그렇고 시어머님도 그렇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하는 수제비가 더 쫀득하고 더 질긴감이 더 있어. 이게 더 수저로 떠놓는 거는 좀 허물한데 이렇게 손으로 떠놓으면 더 쫀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잠기게 그냥 고구마는 생긴 대로 아무렇게나 썰으면 돼요. 네 조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김치가 좀 크기가 있으니까 너무 저기 간장이 들어가는 것처럼 쫑쫑 썰는 것보다는 약간 크게 이렇게 썰어주는 게 좋습니다. 센 불로 놓고 약간 야가 이제 냄비가 좀 달궈진 다음에 덜기름을 두를 거예요.

약간 저 약간 약불을 저 중불로 해놨다가 다시 센불로 놓고 이제 끓여. 먼저 고구마 넣고 밥 넣고 끓이다가 수제비 떠 넣고 그다음에 콩나물을 넣을 거예요.

밥을 퍼지는 걸 생각하고 또 수제비도 떠넣어야 되니까 물량이 그냥 흥건할 정도로 넣어야 되죠. 밥알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물을 반죽을 밀어서. 물가루가 한 이거 갈 때쯤? 이거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젖어 주는 거예요. 이때. 다된 기준은 고구마가 익은 걸로 봐야겠지요. 이게 조선 간장이라 한세 주저 정도. 파낼게요. 그 옛날에는 가마솥에다가 끓였어요. 방하고 부엌 사이에 요구만한 그 쪽문이 있었어요. 쪽문으로 이제 쟁반에다가 하든지 상에 조금 작은 상에다 하든지 이렇게 쪽문으로 들이주면 안에서 받아서 먹고 이렇게 먹었어요. 이쪽 상 하나 놓고 이쪽에 상 하나 놓고 여자들은 이쪽에 남자들은 이쪽에 어차피 뭐못 먹어서 이 죽을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양을 이제 더 먹고 싶은 사람은 더 달라고 해도 안 줬죠. 양이 없었으니까. 근데 옛날 국거릇, 밥그릇은 그릇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 그릇만 먹어도 순간은 배가 불렀지. 쉽게 배가 꺼져서 그렇지 반찬이 없죠 이거. 그냥 이것만 먹고. 근데 그때는 배가 고프니까 이것도 맛있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원래도 음식을 제가 좀 관심이 많고 생활 개선에 활동을 하면서 그 이제 요 근방에 사시는 분이 그분이 그 향토 음식 연구에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는 참 들어가기도 힘들다. 자꾸 그렇게 자랑을 하고 막 이러는데 마침 그때 이제 그 보은업의 그 회장님 하시던 분이 기회가 됐으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쌀을 활용한 음식을 하기는 많이 했는데 경시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 아는 음식이다 보니 될수 있으면 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하니까 너무 흔한 음식이지 말아자. 좀 흔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한번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거의 다뭐그그 회원들이 연세들이 있으니까. 다 얘기하면 아마 아시는 음식일 거예요, 그거는. 뭐, 저 중학교 때 끓여봤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가난했어요, 집이. 그래서 엄마가 나가서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밥을 해먹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끓여봤죠. 우리 시대는 시집 오르면 어머님이 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밥을 해드려야 됐잖아요. 이렇게 죽을 끓이면 이제 어머님 김치죽 끓이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 좋다고 말씀하시면 이제 와서 그대로 주시는 것이 예, 이거는 뭘 넣어라. 여기는 뭐 이런 걸 넣는다. 뭐 이렇게 수제비도 떠놓고 이제 저는 이제 옛날 방식으로 하니까 고구마만 넣고 이렇게 하면은 어머님이 거기다가 콩나물도 좀 넣고 이렇게 수제비도 떠놓고 하면 더 맛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셔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가진 거죠. 예. 이제 어르신이 주로 끓이시죠. 맛있다고 하고, 이제 오랜만에 먹는다고 하고, 이제 옛날에는 뭘 어떻게 해서 먹었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뭐. 마음이 아프죠.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먹으면서 막 땀이 나잖아요. 이게 뜨거운 음식을 먹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양식을 한 그릇 먹는 것 같은 기분.

0: 또 전자장고 등등 뭐 운반차 이게 다 수산물 중에 유일하게 생산
1: 하나밖에 없어.
0: 여기는 도매시장도 안 나가고 중개상도 못 대들고 순수히 내가 확보한 고객하고 직거래를 하고 남으면 산림조합에 연합해 갖다 줘. 이게 납품하는 거야. 이제 파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뭐 즙자죠 뭐. 즙. 대추 즙. 피로 뭐 회복이니 뭐 뭐니 뭐 면역력이니 어쩌니 이런 거는 모르는데 그잠못 자는 거 있잖아요. 불면증. 이게 최고예요. 불면증 좀잠못 자시는 분들 한번 잡숴보시라 그래. 진짜 이건 거기에는 끝이요. 불면증에는. 진짜 좋아요.

대추굼이라고 합니다. 고다, 달이다, 그 다음에 오래 끓이다, 뭐 이런 종류의 음식들을 우리가 곤다, 이게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한 것 같고 저희 엄마도 이제 곤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줄임말인 것 같아요. 곰. 대추만 다리는 푹 고는 시간만 해도 4시간, 5시간 정도? 예. 그리고 나서, 고고 나서 이제 걸러내고 다시 죽을 끓이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 끓이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밭하고 논 사이에 대추 나무들이 하나씩 있었고 나무 하나에서 나오는 대추는 한정이 돼 있고 사실 겨울 되면 먹을 거는 많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주 작물로 재배는 하지는 않지만 어떤 밭이나 한 옆이나 뭐 어떤 그 짜투리 땅에 재배할 수 있는 다른 재료들 남는 재료들 그렇다고 수확량이 많은 것도 아닌 그런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양을 불리는 데 사용했던 것 같아요. 얘를 요만한 양을 우리가 앉아서 먹게 되면 한 2, 3일이면 먹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거를 불려서 큰 솥에다가 끓여놓게 되면 끼니로 먹을 수 있는 거죠. 간식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이거를 푹 과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추가 살찌게 하는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가을 넘어갔을 때 풍족함이 지나고 나면 그런 찰나에 있는 기타 재료들 가지고 좀 영향을 주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어머님들의 지혜. 얼마 전에 어느 마을에 갔는데 한 70 전후 되신 어르신, 남자 어르신은 어렸을 때 이거 먹었던 기억이 제일 많대요. 대추곰. 그래서 엄마가 끓여주셨는데 이런 좋은 대추는 엄마가 다 시장에 내다 팔고 나머지 이렇게 못생긴 대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못생긴 대추들이 또 쪼글쪼글하고 작아서 그냥 먹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 대추를 끓여서 거기에 나오는 차조하고 뭐 쌀가루, 찹쌀가루가 됐던 맵쌀가루가 돼서 푹 끓여가지고 그거를 끼니로 먹었던 기억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드셨던 것 같아요. 이게 산악지대다 보니까 화전민이어도 그 사이사이에 논농사들은 조금씩 지셨던 것 같고 그런 밭둑이나 논둑에 여러 가지 뭐 콩이든 조가 됐든 여러 가지들 또 옥수수가 됐든 심어서 얘네들 이 작물들이랑 같이 섞어서 끓여서 드셨던 것 같아요. 문헌에는 뭐 대추죽 정도로 많이 나와 있고 곰이라는 거는 대추죽보다는 대추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음식이 훨씬 더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고 오랫동안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들어가 있고 이래서 이런 음식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빨갛게 익은 건대추 당도가 달라요. 끓였을 때 당도가 다르고 생대추는 보통 그 풋내가 난다고 그래서 끓이는 음식으로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찹쌀 가루를 많이 쓰기도 하고 맵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콩가루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청차조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매조에 가깝고요. 저희는 10시간 이상 불려가지고 사용합니다. 대추를 소금물에 이제 씻을 거예요. 대추가 오랫동안 이제 끓이는데 그냥 끓이면 덜 우러나요. 그래서 그냥 칼집만 넣을 거고 그 상태로 그대로 끓여가지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담가 놨다가 물로다가 한 두세 번더 헹궈서 그다음에 칼집 넣으면 돼요. 이 대추구움은 오래 끓이다 보니까 물량을 좀 많이 잡아요. 5배. 5~6배. 4시간을. 그러니까 끓기 시작하면 이제 중약불로 줄여요.

시작할 때는 센 불로 끓이는데 얘가 바글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요. 중불에서 반 정도 잦아들 때까지 끓이실 거예요. 이렇게 잡았을 때 완전히 뭉그러질 때.

0: Vete.
1: 원물을 넣고
0: 청차조 먼저 넣고 끓일 거예요. 끓이다가 뻑뻑해지면 후물을 계속 넣어가면서 쳐가면서 이렇게 끓일 거예요.

대추를 너무 오래 다리면은 쓴맛이 나요. 반드시 불려줘야 돼요. 불린 차주가 익었을 때 찹쌀 가루를 넣으면은 농도가 또 맞아져요. 그래서 너무 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북 청주. 2009년도에 귀농을 생각을 하면서 쭉 다니다가 이제 이곳이 들어와서 크게 뭘 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요 자리가 마침 저하고 인연이 된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일로 이제 술을 조금 배우게 됐어요. 근데 술이 물하고 우리의 그 누룩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쌀을 쪄가지고 세 개를 섞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알코올이 생긴 거예요. 그게 너무 저는 뭐 머리가 뚜껑이 확 날아갈 정도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술이 됐지? 어떻게 이게 알코올이 생겼지? 이제 그때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술을 받쳐줄 수 있는 음식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3년도 향품죽 연구회에 이제 그 회장을 맡으면서 저희 대추 축제 때 저희가 밥하고 그다음에 부침개 요거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관광객들에게 일정 시간 동안 판매를 했습니다. 우리 강사를 좀 자체적으로 육성해 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강사 육성을 하고 있고 판매가 가능한 음식들을 선정을 해서 제가 1차 전수 교육을 했고 장애인 가족센터라는 곳에 이제 장애인 분들과 이제 디저트 관련 음식을 진행을 했어요. 농진청에서 그 전국의 농가 맛집이라는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선정이 된 거예요. 2014년도 농가 맛집 선정되고 이제 여기에 판매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보은의 특성이 대추가 더잘 맞아서 저희가 한 1, 2년 정도 있다가 그냥 다 대추죽으로 그다음에 이제 대추곰은 그때 전수 받아서 기술센터에 있는 레시피 그다음에 그때 음식을 전수해 주시는 컨설팅 하시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나간 거예요. 대추죽만 쓰기에는 너무 밋밋하고 뭔가 이제 다른 식감을 좀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이제 그게 차조가 있었죠. 먹어본 적이 없는가 먹거든요. 전술은 못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이 사업 확보를 누가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뭐 레시피나 이런 건 공유할 생각이긴 해요. 그냥 인생 같아요, 인생.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또그 과정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살아서 뒤돌아봤을 때 몸이 그래요.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한나라 마렵 위한우 삼국 시절에 황후 유약 고국 군도 병기한 뒤 간용하다 조맹덕은 천자를 가칭하야 천하를 엿보았고 범남 다 손중모는 강하의 흠고 믿고 제업을 명심하며 장하사 유현덕은 총사를 돌보아 혈성으로 구치허니 중간이 공리 보곡 정족이 삼분하세
1: 그렇지.
0: 모사는 운제비오 명장은 봉기로다 북이 모사 정욱 순욱 수문약이며 동호모사 노숙장소 제갈근과 경천위지 무궁주와 잘긴들아니하리 그때 한나라 유현덕은 예. 관우 장비와 더불어 보원에서 의형제 결의를 하는디 보원이 의대인곡 한나라 탁현지라 우상촌 봄비 들어 붉은

0: 같이 노래물을 들었다.
1: 다 좋다.
0: 지도를 살펴보니 금주를 둘러치고 오구 백마로 재지내며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음액을 정하는 뒤 주여 언덕으로 장영 삼고 화룡장은 중형이요 장이떡 아우대역 몸은 피록 삼인이나 마음은 한가지라 주관장의 형제는 같은 연월 한날 한시에 죽기로 선맹약을 하고 피 끓는 구국 충신 원대기 이루었구나. 한마리 불운 허여 풍진이 퇴끌을 끈다 황근적을 평란하니 동탁이 이루어나고 동탁 다들 평정근이 이과기 따르를 짓고 이과을 평정으로 난세가루 조화마는 협찬자 횡복하고 혁안저연 선중분은 강동을 응극하여 부국항평을 자랑한다. 그때 유관장은 3인이 결심하여 한시를 회복고조 적군과 분투하나 장중에 무사 없어 주야로 한할 적에 뜻밖을 서서 만나 공명을 전거하되 천무후무 제갈공명 와륜강의 복령이요 초야에 깊이 묻혀 상통 전문 하달질이 구궁팔계 둔갑장신을 충중에 품었으니 극만고지 인재이요 초인간의 철이냐.
1: 그러지 그러지.
0: 이렇듯 말하니 유현덕 반기억여 관장과 와륜강을 찾아갈지
1: 아마
0: 당당해 유현준은
1: 좋지.
0: 신장은 팔차와
1: 좋지.
0: 얼굴은 관옥 같고

0: 척 도마상에 두려워시한지 거동 훈장이시가 분명하고
1: 다치
0: 그 뒤 또한 사람 무인을 보니 신장은 칠척 오총이 얼굴이 금꽃에 비턱 쌍코리 눈에 서무장창 눈도 벌쑥 들고 샘보마상은 탕당기도 기연저 설악을 이때는 그원한 8년 충춘이라 와룡강을 당도했니 형제무공 그하기 하구나 삼불고이 소령하고 소불심이 충청기옥 치불광이 평타하고 김포를대기 무생이라 권하기

0: 공자야, 선생님께 없이냐? 동자여짜오대. 선생께 없어는 방능의 최주병과 연암의 맹곡이며 매일 서로 버시대야 배띠어 선유다가 임간의 바둘 뒤로 나가신 지 오래이다. 현덕이 이른 말이 선생께서 오시거든 한종실주왕숙이 배우러 왔더라고 잊지 말고 여쭈어라. 동자 다려 부탁하고 신야로 돌아와 일삭이 넘은 후에 두 번 다시 찾아가서도 못 배웠고
1: 그러지.
0: 수삼삭 지낸 후에 현운 옥백으로 예물을 갖추고 관장과 삼고초려 찾아갈지. 남양종종 당도의역 시문어울 두 달이니 동자 나오 그날 선생님 개곱시냐. 동자 초당에 춘수 깊어 계시다니라. 현덕이 반기여겨 관공 장비를 문 밖에 세워두고 완완히 들고 가니 소슬한 송죽생과 쟁념한 풍경소리 초대기 간격구나. 기가에 대시고 기다려서 있으되 공명은 한화야 아무 동적이 없는지라. 깃덕이 성질을 급히 내어 꼬리는 부릅뜨고 검은 팔티 그드며 고성 대지랄 아 우리 가가는 한조 금지 오겹이라. 조만은 사람을 보랴 하고 소차 소고를 거였거든 도망을 피우고 두어 이로다 지를 아니하니 보라 그만하여야 돼. 소재가 초장을 들어가 초당에 불을 퍼서 지르면 폭명의 재주가 있다거나 전업기나 나사나 동정을 보았지마 죽기 싫으면 응당 다 올 테니 또 그리로 결박하야 신야로 돌아가 사이다. 엄불에 다방 쓰러지고 끄르름에 불을 들고 초당 앞으로 우르르르 달려들이 현덕이 깜짝 놀라

0: 야
1: 좋지 헤이.
0: 좋은 말로 경계 후에 아, 운장은 익덕탈이고 문 밖에 보고 홀 있으고 동정을 기다려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소리꾼 이봉근입니다. 제가 병풍을 치고 전통 무대에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참 여러 무대를 섰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되고 목이 너무 마를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완창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오늘 오신 또 많은 관객분들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 적벽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내용이 어렵고 한문사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안의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삼고초려라는 대목까지 들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삼고초려라는 게 이제 보면은 유비가 공명을 얻기 위해서 세 번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어쩌면은 이 사람이라는 그 어떤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의 인내력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뭐 김일구 선생님께도 사사하기도 했고 성창수 선생님께도 사사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성창수 선생님께 사사를 하러 갈 때 저도 이제 삼고초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비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현덕이 그지야 잠에 깨어 풍월지을 푸는디 초덕 그

0: 일지지랑 대목은 수성갑고 평생을 아자지랑 총통자 들어와 여짜오되 전일 두어 번 찾아왔던 유황숙이 밖에서 기다린 지가 거운 반일이 넘은 나이다.
1: 아마
0: 공명이 그지여 놀랜 제호고 유관들 정제헌다.

0: 공명의 기상을 보니 신장은 팔책이오 얼굴은 관우 같고 이지강 산청기하야 탄염 창기하고 맑은 기운이 미간에 흐르나니 만고 영웅 기상이다. 현대기 속으로 칭찬하며 공손히 앉아서 말을 한다. 선생님을 배우고자 세 번 찾아온 뜻은 다름이 아니라 한실이 경복하고 간신이 농건하와 종묘사직이 망제초석이라. 이 몸이 갈충보고 거려하되 제주단천하와 흥붙지 못하오니 사직이 처량하고 불쌍한 게 창생이라. 원컨대 선생께 없어는 유비와 백성을 낚기사 출산 상주와 사이다.
1: 아이 그렇지.
0: 공명이 말을 가만히 듣더니 양은 본래 지식이 천박하야 호우야부로 남양 땅에서 춘풍새우 밭이나 갈고 올하에 풍월이나 지어 을풀지언정 국가대사를 내 어찌하오리까.
1: 아, 그렇지.
0: 낭서를 들으시고 존가허행하였나이다. 굳이 사양마다 흔히 현토기 할일 없소. 소한놀 당당 부다리명. 여보 선생 듣주시오. 전하대세가 딸로 기울어져서 조제기 협천자이려 제후를 흔지 사백년 한시루지 일주호구 일세계 쌉거든. 선생은 정연만 오늘 받아 세상 공병을 보고 들어보고 생각하지 옥조 창생을 이건지니까 말을 마치고 두 눈에 눈물이 듣거리 뱉거니 방울 때로 치고 가슴을 또다려 폭포왕 탄장 무릎을 운이 용의의 금상기 화룡강을 치고

0: 看痛
1: 恨
0: 的두 눈에 눈물이 떨어져 양 소매를 적시 그날 공명이 감동하여 가기로 허락한 후에
1: 제.
0: 벽상을 가리키며 이건 형주 지도요 적은 서천 40일주라 현덕이 형주 지도와 서천 40일주를 얻어 기합을 삼은 후에 관우와 장비를 불러 공명과 상면시키고 예단 올려 그날 밤 사행의 초당에서 유숙을 하고 이튿날 길을 떠날 적에 공명이 아우 균을 불러 내 유황숙에게 삼고지 은혜를 갚으려고 세상에 출세하니 너는 부디 송악을 잘 가꾸고 학업을 잃지 말라
1: 그렇지.
0: 신신히 부탁하고 사륜거에 높이 앉아
1: 어이.
0: 와룡강을 하지 그고 신야로 돌아오니 병불 만천지요 장부를 십여인지라 공명이 민병을 소모하여 스스로 팔찌법 가르칠제 방파일성하고 금고를 굴려 조적과 대결할지 방망은 소돈 백탁은 뭐라고 장담호든 하우돈과 승기내든 조인 등 기창도주 폐한 본심 소륙 대병을 조발하여 남으로 제쳐 내려갈지 원망의 장차지요 민심의 소요로구나 현덕이 하리덥스 강하루 미녀본 등 양초 백성들이 현덕의 뒤를 따르곤 따라오는 저 백성을 참아 버릴 길이 바위 없어 조언으로 가소를 부탁하고 이 떡으로 백성을 이끌어 이른 심리행할 적에 그때 마침 황혼이라 광풍이 우르르르르르 현동변전의 수작이 부러져 펄펄 날리거날 경산에 올라 바라보니 초조고 소륙 대병기 울밀듯이 쫓아온다 기치 창엄은 팔병사다 보니

0: 제장이 앞으로 옹울다 둘 적에 분빙이 말을 채쳐 달려두니 익도기 본계종천 불꽃이 급퍼 흐르성풍 창을 들어 분빙을 물리치고 현득을 보호하야 장판교를 지내갈지 수십만 백성 울음소리 산옥중이 아듯 거구 제장은 사정을 모르고 앙천 뚱고금여가 지들 헤쳐도 망을 간다.
1: 시구다.
2: 제가 이 삼국지 적벽가 안에 인물 수많은 인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조자룡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조자룡이 아까 앞에서도 내용을 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유비에게 그 가소를 부탁을 받았었어요. 가소를 부탁받았는데, 근데 이제 워낙 전쟁 중에 경황이 없다 보니까 간부인하고 미부인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그 전쟁 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한테 간부인을 보았느냐 미부인을 보았느냐 이러면서 찾아요. 찾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미부인과 이제 간부인을 찾죠. 그래서 그런 대목들이 이제부터 들려드릴 텐데, 이제 사설을 잘 따라오시면은 아 이런 내용으로 소리가 흘러가는구나라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쭉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박수를 많이 쳐야 사설이 잘 들어옵니다.
0: 한무롱이 돌아드니 현덕의 일행이 나무 아래 쉬어앉아 제장 모기를 기다릴제 그때 좋은은 공자선과 양부인을 잃고 일편 단심버근 마음 분함이 추상이랴 빚진을 바라보니 번차 휘막 가는 거동 말리 장천 구름 속의 전지를 흩은 용의 모양 90 춘광 새벽 밤은 빠르기는 유성 같고 탄산 맹호 기상이라 부모 같이 지내다가 한 곳을 바라보니 휘어진 남녀노소 서로 잡고 울음을 놓으니 조군이 크게 외쳐 여봐라

0: 좋다야.
1: 아이 좋다. 아이.
0: 그때여 간부인은
1: 아, 좋지.
0: 보는 장수를 아이. 바라보며 아이. 나삼월 무릎소가 일장 동고커니 조조 제장 소녀와 네 축을 생금하여 제제대로 돌아올제 조니 얼른 보고 일성 보양의 소녀 언도를 선뜻 들어 닮아 위진하야 간부 이를 호송허과 또 한 곳 바라보니 양양으로 가는 백성 박직 소행 길이리로 갈 바를 방황 그날 여봐라 남녀 백성들아 너희들 목인 중에 미부인을 보았느냐 저 백성 허는 말이 어떠한 부인인지 천면 빈집 안에 아이를 안고 묻었니다. 존이 말을 채차 그곳을 당도하니 과연 부인이 공자를 안고 좌편 팔창을 맞고 우편 다리 살을 빠져 일시로 혼동그를 못 얻고 슬피 언제 서구로 모른다.
1: 얼씨구다.
0: 좋은 일 말에 내려 부축하며 위로하되 부인께서 고생하시면 소장 불충지심이라. 최사 무석이오나 취병이 급하오니 부인께서 승마 서행하옵시면
1: 그러지.
0: 소장이 보호하여 뒤를 닫고 가오리다. 부인이 하는 말씀
1: 헤이.
0: 장군께서는 간선 탄약으로 어찌 두목숨을 건지리까. 한나라 제실지체 고륙이 이뿐이니
1: 예.
0: 부디 이 아이를 살려 부자 상봉케 함은 장군의 장중에 있는가 헤이. 하나이다.
1: 헤이.
0: 공자를 부탁하고 우물에 뛰어들어 자문지사 그날
1: 아무.
0: 좋으니 할 일 없어
1: 허이.
0: 담을 헐어 시신 묻고 공자이신 보존하여 갑옷으로 장신하고
1: 그러지.
2: 이 대목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목인데 이게 이제 너무나 조자룡의 유명한 일화 중 하나죠. 필마 단창이라 해가지고 왜 창 하나에 말 하나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이제 만 명의 조조 군사를 그 가로지르면서 지나가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1: 네,
2: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마상에 선뜻 올라 채를 쳐도 망을 제 앞으로 마연장 뒤로 초축장 앞을 막고 뒤를 치니 좋은 이씨 담정이라 청강검 빼어들고 통해가 버스 서장을 땡그라 남장을 흘려 북장을 선뜻 이리저리 해 조가다 통황 중에가 똑 떨어져 거기 좋게 되었을 제 장합 바라보고 쫓아오니 좋은 생명이 그 반지라 뜻밖 오색 채운이 통황 중에서 일어나고 천봉지 탑이와 번개뿔이 번뜻 좋은 달마용총이라 병력까지 소리 지르고 도왕 밖으로 뛰어나니 장합이 겁을 내어 달아나고 조니 말을 놓아 행운 유소로 달아날지 장판교 바라보니 이런 대장 먹장 얼굴 장팔 사모 들고 조는 송해하랴 보는 취정을 내 마구마 조니 말을 놓아 장판교를 지낼지 인티 마고나야 기사 지경이 되었구나.
2: 자, 이 다음 대목도 참 재밌습니다. 이 다음 대목은 이 장비라고 하는 이 장수에 대해서 적벽관에서는 형용을 하는 게 딱 세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삼국지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을 때 가장 좀 약간 용맹한 장면이라고 하면은 장판교 대목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장판교 위에서 장비 혼자서 이 1만 명의 군사를 갖다가 이제 물리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소리는 워낙 풍자가 심하다 보니까 소리를 지르면은 막 물이 들끓고 소리 한번 하니까 말을 탔던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뭐 이런다라고 하는 이 사설 안에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보시면은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0: 위진을 바라본 뒤 조조 소륙 대명기 물을 밀듯이 쫓아온다. 한도는 평야하고 함성은 동창이라. 장판조상 바라보니 이런 대장 복장 얼굴 장판 사모들며 이러는 자기 떡은 이곳에 와서 머무른다. 한번 호통하니 하나리 떠르르르 무너져 백회가 뒤넘는 듯 두 번을 고함질로 노니 땅이 토꺼지한 듯 세 번 호통하니 12간 장판교가 중둥이 철컥 무너져 흐르던 물 위로 출렁 나는 새도 떨어지지

0: 견적 불출을 때 그때요 오나라 손권 주유가 공병 선생 높은 이름 듣고 그러지. 노숙을 보내어 좋은 말로 유인 그날 공명이 거짓 속은 채 가기를 허락한 후에
1: 헤이.
0: 현주전 하지커니 현주 대경탄할
1: 아마.
0: 분분한 천하 득실 선생만 믿쌌는데 출타국이 웬일이오
1: 그러지.
0: 치명 처분하옵소서
1: 아마.
0: 공명이 대답하되
1: 헤이.
0: 신이 때를 헤아리니 오왕 손군하고 위견 조주허니 한시림 이야기라
1: 그러지.
0: 신이 때를 다 오나라 들어가 손군 주위를 격동하여
1: 헤이.
0: 조주와 싸움을 붙이고
1: 헤이.
0: 신은 도주 이완하여 중도 이기하오면 오위 양국 형세를 이란으로도 지하야
1: 아마.
0: 자이 득공 헐터이오니
1: 헤이.
0: 천주께서는 염려치 마르시고 금 동짓달 20일 해시에 자룡에게 이득선 주어 남병사나 우강옥으로 보내소서
1: 그러지.
0: 만일 때를 흑이오면 신은 다시 대면치 못하리다
1: 아마.
0: 하지광과 물러나와
1: 좋다
0: 공명선생 그도 황보석

0: 청호
1: 아이 좋다
0: 강동그 당도흔이 노숙이 인도하야 환영 아늘할색 공병기 눈을 들어 좌우를 살펴보니 야관 밖대로 장소 등 12여인이 일좌로 들어서서 설전 군유가 분분을 제 소다이 묻는 말씀 한두 말로 물리치니 크기 호구나 공녀 선생 손중 모구 호의함에 주유를 격동하고 계략이 무궁하니 주유 부질없이 시기여여 저 죽을 줄 모르고서 육탈공명 가소롭다 삼위뒤한 신만전을 이랴무중 차득은이 만국 높은 제조 신도란직이라 방통연환계와 환계의 고륙겐드 공명기부 아일진대 계리려서 성공하리
2: 이 판소리라는 게 확실히 그 사설의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내용을 들으시면서도 이렇게 흘러가시는 게 많을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이제 끝에 들으셨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공명이 오나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파견을 갑니다. 예. 원래 이제 한나라 초나라의 사람인데 파견을 가서 이제 손권 주유에게 계략을 이제 전술을 이제 도와주죠. 도와주는데 아까 들으셨지만 방통의 연환계 그리고 황계의 고륙계 이 두 가지가 이 보면은 이 적벽가 안에서 적벽 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계략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공명이 직접적으로 조조에게 가서 이 얘기를 드리겠네요. 조조라고 하는 이 조조의 군사들은 육지에서 한 10년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이 수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다들 배멀미를 심하게 하고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은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해전에서는 어떻게 이길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골머리를 쏘기고 있는데 그때 이제 공명이 방통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연안계라고 하는 배와 배끼리를 쇠사슬로 엮어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은 배를 갖다가 육지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육전에 간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조조 군대들이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막 이제 훈련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배가 이게 뭉쳐져 있는 배가 소위 말하면은 이제 오나라와 전쟁을 할 때 이게 이렇게 굉장히 크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조는 굉장히 이 전략에 대해서 너무나 감탄을 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을 또 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방의 그 진영에다가 스파이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황계라고 하는 주유에게 굉장히 소중한 그 장수를 갖다가 이제 보내는 바로 이제 고륙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전략을 공명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명이 기존까지는 그런 전략을 짜지 않다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 헷갈리게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계략을 쓴 거죠. 그래서 아까 소리 들으셨을 때 방통 연안계와 황계의 고륙계들 공명 기풍이 아닐진데 괜히라서 속 않을 수 있냐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이럴 때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2: 자, 그래서 이제 조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배들을 이렇게 쇠사슬로 묶다 보니까 이 배가 마치 육지처럼 됐다 해서 강상육지라고 하거든요. 강상육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강상육지 위에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조조가 이제는 아무리 봐도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 벌써부터 이제 뭐라 할까 김칫국을 마신다고 하죠. 마지막에 이 지금 들려드리는 소리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 자 여기 내 앞에 이렇게 일렬 종대해 있는 이 너희들한테 내가 한 명씩 벼슬을 내려주겠다 이런 내용을 말을 합니다. 네. 그때여 적벽강 조맹덕은 백만 대병을 조발하야 천이오 저 전선 무허왕 연환계를 굳이 부어 강상죽지 삼아두고 일등용장기 주진 후월제 말달려 창쓰기며 활쏘와 총넣기 18기 사습하기 백만 군중이 요란할제 조조 진중의 술 많이 피고 떡도 치고 밥도 치고 우양을 많이 잡아 장초를 호귀할제 통산월 세근

0: 소년이라
1: 제할
0: 그때 조조는 장대상그가 기연저 남병산세 그림 교황을 통을 가르쳐 시상기용 설을 본지 하국강기용 남을 가르쳐 번생이용
1: 다이 좋지

0: 수원행당을 촉할지라 화장졸 영들어라 너희들도 추육간에 실컷 먹고 위한노 승부 오를 명일로 결단하자 만승제엽을 한 사람께 멋그스려 특천하 헌년 후에 천금상 만호를 차례로 봉하리라 온무창조리 영어를 듣던지 굴레도 못다 어서서 원득기가
1: 오리다
0: 군사들이 승기네요 주역을 증식하고 노래 불러 춤도 추고 스름 겨우고 가는 놈
1: 다 좋지
0: 이야기로 히히 하하 웃는 놈 투전하다가 다투는 놈 반취 중에 욕하는 놈 진취 중에 토하는 놈 잠에 지쳐 서서하자다 창끝을 턱깨인 놈 처첨만원 군병 중 흑은 종노칙 장흑의 몰이라 장하극한군사 방치부서 손에 들고 여광여취 실성팔광 본물 터진 듯이 울음을 운다 여러 군사 하는 말이 하나의 승상은 지금 대군을 거나리고 승부가 미결되어 천하 대사를 바라는디
1: 그러지.
0: 왜 요망스럽게 울음을 웃느냐 이리 오너라 우리 술이나 먹고 놀자
1: 그러지, 그러지.
0: 저 군사연하여 왈 네 말도 옳다마는 나의 서름을 들어봐라 호당상 학발향진

0: 임베벳 제어꾸나
1: 제할
0: 초총완도를 틀어하고 매곡
1: 하타 제할
0: 육전 수전을 섞어 얼쩡
1: 제할
0: 생사가 초석을 이루구나 만일 객사를 허기 되면
1: 단체
0: 힘을 뛰어서 안장을 하며 골포항 사장이 흐여 어떤 사업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우리나라의 그 민속음악은 정말 한스럽고 정말 또 슬플 때는 슬픈 대로의 그런 표현을 또 노래에서 얘기해주고 기쁨은 기쁜 대로 다 그런 걸 표현해주고 그런 음악들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음악을 이렇게 저 여기까지 왔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잘했다 싶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동네에 놀 게 없으니까 그 특히 봄에는 그 버드나무 그런 데 파랗게 이제 새싹 날 때 그걸 꺾어지면 거기에 이제 그때쯤 이제 물이 오릅니다.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비틀면은 나무와 껍질이 이렇게 놀아요. 그러면 이제 가는 데서 굵은 쪽으로 이렇게 쭉 뽑으면 껍질이 갈라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나무가 쭉 빠지죠. 그러면 요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싸서 불면은 이제 버드피리 소리가 나죠. 그러면 거기서 나는 소리가 한 3음, 4음 정도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그거를 와와와와 그렇게 손으로 장난하면서 이제 그렇게 놀았었는데 이제 저희 동네는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가을 되면은 그 제수굿이라고 그러든가 굿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구경 가면 당연히 이제 뭐 피리, 대금, 해금 이런 악기들이 와서 연주하는데 그렇게 가서 보면은 그 악기 소리가 다 좋지만 그 중에 피리 소리가 저는 가장 좋았어요. 동그란 악기 속에서 동그란 소리가 내면서 구수하고 아주 그 어떤 때는 쫄깃쫄깃한 소리도 나고 그런 매력들을 갖고 있죠.

키리는 가장 소리가 크면서도 주도적인 악기고 이렇게 리더 하는 악기죠. 같이 연주하다가 끊어주면서 다른 악기에 이렇게 배려하는 그 소리도 나와야 되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제가 연주하는 거는 이제 샹필이고 이건 늘상 쓰이는 게 우리의 민속음악에서는 이 샹필입니다. 피리가 당연히 뭐 솔로 악기도 있죠. 정제음악에서는 뭐 유철진족을 한다든가 이제 그 다음에 민속음악에서는 이제 산조를 한다든가 그렇게 솔로 하지만은 이제 명창들의 소리 반주를 할 때는 전주를 낼 때는 제소를 내고 크게 하지만 노래가 시작되는 줄여주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살려주죠. 피난이 또 합주를 한다 그러면 이제 서로 각자의 자기 악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솔로 이렇게 갔죠. 자기가 있는 대로의 좋은 가락들을 써가면서 그런 자랑 역할을 하고 무용에서는 춤이 화려하게 막 돌아가고 그럴 때는 같이 음악을 윗소리를 막 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을 낸다고 엎드려서 그러면 우리도 낮춰서 저음으로 깔아주면서 그걸 표현해주고 그런 다른 점을 가지고 그렇게 연주를 하고 그럽니다. 태평새는 노른 판에선 왕이죠. 우리는 호적이라고 그랬어요. 태평새는 좀 시원하지만은 동화 풍년대에서 그냥 구태여서 그냥 불고 그렇게 끝내기 때문에 이걸 협연곡으로 하면은 이제는 협연자로서 떳떳하게 무대에서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호적풍이라는 거를 만들어냈어요. 관현악으로 그래서 만들어서 관현악으로도 하기도 하지만 또 따로는 같은 호적풍류로 해가지고 제가 즉흥으로 거기다가 이제 그 상쇠 그러니까 쇠를 놓고 그냥 타악기를 놓고 장고, 뺑가리, 부, 뭐 징 이런 악기를 놓고 그냥 제가 수성으로 막 할 때도 있죠. 어쨌든 저는 그때는 너무나도 이제 제 마음대로 하니까 좋죠. 예. 그렇게 해서 두 종류로 호적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관악 영사회상은 저희 대해서 그 음악을 손대지 않으면은 이건 영원히 없어질 그런 참 아찔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주위 스승이신 지영 선생님은 대단한 게 뭐냐 하면은 50년대에 악보를 배우셔서 선생님께서 아시는 그 음악들을 다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그 영산해상곡이 사실 그 공안에서 그 제례 뭐 음악 저 행사 있을 때는 그 음악을 썼었고 또 그 음악이 초창기에 흘러나온 것은 불교에서 이렇게 파생해서 나온 그 음악이고 절에서 뭐 영산절 지낸다든가 그럴 때 그런 음악을 씁니다. 그 음악을 찾아서 그 선생님의 음악을 해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악보집을 냈었던 거는 음원만 듣고도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이 음반을 그대로 놓고 이걸 다 체보하자. 그래서 그걸 다 체보해서 거의 한 200페이지 책을 발견했었습니다.

비리 음반은 사실은 장단에 비리만 얹었던 것은 듣는 사람들이 다른 악기 여럿이 하면은 듣는 사람들은 흥겹고 하지만은 사실은 공부하는 친구는 거기서 피리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면 피리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흥미부담도 교육적으로만 낸 그 음반입니다. 특별한 음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초장, 중장 그런 개념이 없고 마음대로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기의 가치성도 있고, 아,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거를 좀 알릴 수 있나. 능계가락서부터 취타서부터 연부림 이런 거를 쭉 내고 그다음에 악보 작업을 또 했었어요. 제자들이 자꾸 생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일이냐. 그러니까 선생님, 올해 선생님 팔순이잖아요. 팔순 잔치를 하시죠. 그래서 여든의 울림 산수해천이라고 저렇게 제목을 사실 저보다도 제자들이 다 그렇게 지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팔순 공연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 공연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전부 다 연결해서 이번에 공연을 올렸었습니다. 저는 그걸 하면서 좀 제자들이 고맙다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사실 시작한 게 한 5학년 그때니까는 한 12살 정도 됐겠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나이에 하는 게 그 일이 저한테 너무나 감회 깊고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하고, 그럼 내가 죽기 전까지 아는 그대로 다 제자들이 더 많은 걸 좀 이렇게 전승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0: 알을 낳아서 수정시키고 이러한 방식을 계속 반복하며 산란합니다.
1: Just as every species looks different, the moments of birth vary as well. The bar-faced cardinalfish is one of the most common fish you can see in Jeju's ocean, alongside the damselfish. The bar-faced cardinalfish is similar to the damselfish in size and live in schools as most small fish do. The males circle around the females to court them. The spawning and hatching process of the bar-faced cardinalfish is quite unique.
0: 줄도아돔은 이 구강 산란을 합니다. 그 입안에 알을 넣고 부화할 때까지 키우는데 이 때문에 사진가들이 무척 좋아하는 물고기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운이 좋으면 이게 살짝 입을 벌린 사이로 또 알이 부화하는 과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1: At a depth of 20 meters off the eastern side of Sekisom Island, a pair of anemone fish have settled among the sea anemones.
0: 말미잘은 그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이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해파리와 비슷하게 이 촉수의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가 있어서 이 건들면 바로 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독은 그 먹잇감에게 사용할 수도 있고 말미잘을 공격하는 이 포식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Sea anemones are predators that breed profusely. Yet they too can be eaten by large fish, starfish, and shells. That is why they have chosen the anemone fish for protection.
2: 흰동가리돔은 말미잘 촉수독에 면역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흰동가리돔의 역할은 말미잘에 접근하는 침입자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침입자를 쫓아내는 동시에 말미잘이라는 안전한 장소를 얻게 되는데 흰동가리돔의 포식자도 말미잘이 이 때문에 적우로가리돔이 말미잘 속으로 숨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The anemone fish lay their eggs in the hidden space beneath the sea anemones. Hundreds of eggs cling to the rock, glowing red.
2: 흰동가리돔의 산란 과정을 보면 암놈이 알을 낳고 순놈이 와서 지느러미를 이용해 알을 불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을 대략 20여일 정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 속에 빨간 점이 생기고 나중에는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씩 자라면서 다시 암컷과 수컷이 힘껏 불어내며 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1: Anemone fish usually inhabit the anemones found on corals or reefs in coastal waters. If the female of a group dies, the largest male will change sex and become female, ensuring the propagation of the species. If you understand the life and characteristics of the octopus, you will not have much trouble witnessing an octopus spawning in Jeju Sea. A mother octopus tends her eggs deep beneath the rocks. She constantly blows air over the eggs hanging in clusters like grapes. Through the translucent eggs, we can already see baby octopuses looking ready to emerge. The mother octopus does all she can, protecting them with her arms.
0: 그 문어는 이 안반상이나 아니면 움푹 파여 있는 곳을 찾아서 알을 낳습니다. 천적으로 또 보호를 받아야도 하고 조류의 영향도 또 없어야 되기 때문인데 보통 한 달 정도 알을 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안전한 곳을 찾으면 물고기 등 그 다른 녀석들에게 또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근처에 있는 이 돌들을 이 다리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입구를 좀 막기도 합니다.
1: A mother octopus's devotion is already widely known.

0: Until every egg is hatched, she never leaves her nest, fasting for weeks. By the time all her babies are born, she is exhausted and life leaves her body.
1: 문어는 보통 한 달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집을 지키며 알을 돌봐주는데 알이 부활 때쯤이면 체력이 이미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만일 기력을 찾지 못하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95%가 은신처에서 나와서 죽거나 다른 물고기의 먹이가 되든지 하면서 형체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Near the octopus's hideout, there are always predators waiting for the moment to pounce. Weakened, the mother moves listlessly. Arias has already started biting at her. It starts nibbling off from the end of the octopus's arm. The exhausted octopus cannot barely defend herself. A sea turtle joins in on the feast.
1: 거북이가 뭔가 물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문어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기에 부활을 끝내고 기력이 없는 문어를 사냥한 것 같은데 그쪽 지형이 문어가 산란하기 좋은 장소들이 아기자기하게 많더라고요. 아마도 문어를 먹기 위해서 바다 거북이 이 근처에서 기다린 것 같습니다. 바다 거북은 항상 산호나 해초를 먹고 산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어를 먹고 있던 장면을 본 게 참 신기했습니다. 바다 거북을 계속 쫓아가면서 먹이 먹는 장면을 계속 촬영했는데 마지막에 문어의 머리를 먹고 가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0: The underwater olay of Jeju's waters is vibrant with life. A great living organism, the sea is always there, even today, maintaining its harmony and balance.

0: 진짜 잘하셨어.
1: 어, 사장님. 아, 이미 잘 보내셨어요.
2: 너무 너무 좋았어요.
1: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잘 쉬다가요.
3: 점점 잘 갔어요?
0: 완전요.
1: 저희 다음에 다시 또 와요.
0: 진짜. 저 무조건 잠만 자러 올게요.
4: 아. 여기 안 나가고.
0: 저희 무조건 할 때마다 여기 올게요.
3: 안 와도 돼요?
1: 아, 저 너무 신나는데.
4: 우리 방문
1: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1: 이렇게 손님들이 갈 때 인사해드리고. 아, 귀여우셔. 또 올게요. 진짜 무조건 또 올게요.
5: 또 만나요. 네.

0: 언니 자연 충분히 봤어. 내가 익사이팅한 거 준비했다 했잖아. 약간 좀 액티비티 있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리프팅 어때?
1: 리프팅이 뭔지 알아?
2: 리프팅
1: 배에 떠는 거야. 할래? 뭐. 가볼까? 액티브인데?
0: 가자. 이 정도는 해줘야지.
1: 그치?
0: 이 정도는 에이. 우리 너무 약간 잔잔하게 놀았어.
1: 그래, 좋아. 어? 그럼 이게 좀... 신나게, 어?
0: 그러니까, 렛츠고!
1: 되게 예쁜 것 같아.
0: 재밌겠는데?
1: 어?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1: 선생님 혹시 래프팅 어떻게 하면 돼요?
3: 여기 뜬금을 하시고 저 잘 밟아서 나가셔가지고 타시면 됩니다.
1: 아, 장비는 이게 필요한 건 우리가 따로 쟁겨 안 하던 거니?
3: 아닙니다. 준비 다 되어 있으니까 나가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0: 아 제가 수영을 못하거든요? 물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3: 예, 혹시? 빠질 수도 있지만은 래프팅은 물하고는 상극이기 때문에 지들이 준비 운동이나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괜찮아, 안 떨어져.
3: 해보시고 뭐 나중 늦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0: 한번 해보고 한번 빠지면 혹시 그러면 뭐 이렇게 좀 구해주실.
1: 내가 낚시해줄게.
3: 저희들 아들놈이 다 탑승을 하기 때문에.
1: 이것도 있으니까.
0: 오케이.
1: 감사합니다, 사장님.
0: 화장은 지워지나요? 저희 워터프루프 화장.
1: 너 진짜 그냥 다시 하면 되잖아.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야스민, 우리 싱글이고.
0: 그걸 왜 얘기해?
5: 오늘 제가 안전교육하고 나왔기 때문에.
1: 잘 부탁드립니다.
0: 발 운동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잘 됐네요. 왜냐면 제가 수영을 못 하거든요. 빠지면 바로 구해주실 준비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5: 아, 네.
0: 준비됐나요?
5: 저 수영 선수입니다.
0: 얼!
1: 그럼 문제가 없어.
0: 네. 문제가 없어. 조심해.
6: 바지 앉으면 돼요?
5: 이 바로 앞에 두고 앉으세요.
6: 예.
0: 사장님, 이렇게, 다 벗으시면 어때요? 일부러 지금, 보시려고 지금. 좀 안 넘어가요. 쉽게 넘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1: 너 혼자가 아니야, 그래서. 그렇네.
5: 저희 그럼 바로 안전교육 문제 해보도록 할 건데요.
0: 예, 네.
5: 저희 그 전에 모델 한 분 원래 필요하거든요. 보기 쉽게 편하게.
0: 여기. 모델
5: 여기 있습니다.
0: 제가 바로. 또
1: 여기.
0: 열일하네, 또 오늘 또.
5: 모델분이 너무 마르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너무 큰데요 이거 보여줄게요.
0: 맞춰주셔야죠. 또 뭐
5: 제가 또
0: 쏙 맞으면 안 되잖아요.
1: 잘 어울리는구만.
5: 이대로 있고 물에 들어가 버리면요.
0: 네.
5: 음료기가 위로 떠버리거든요. 이렇게
0: 그럼. 어머 안돼 안돼.
5: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0: 그럼 제가
5: 뵐게요.
0: 마실 수 있게
1: 좋아요.
5: 저희 몸에 힘주셔야 돼요.
6: 있잖아 약간 애기들의
5: 이렇게 되면 이제 안 올라가거든요.
0: 올라가네. 올라가네.
5: 올라갈게요.
0: 재밌다 이거. 재밌네. 이것도 쏙 이렇게 맞추겠는데?
5: 그러면 이제 좁은 문제거든요.
1: 너무 조그매서 문제네.
5: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게 제일 작은 거라서.
0: 이거 제일 작은 거예요?
5: 네.
1: 이게 어린이용일 거야.
5: 네.
0: 톡톡
1: 해주시면
5: 돼요. 됐어요.
1: 이 사람 마음에 드는데?
5: 두분다 오케이 한번 해보실까요? 오케이?
6: 오케이!
5: 자, 오케이 하시면 여기 T자 모양의 손가락 넣으시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0: 오케이! 이게 맞아요?
5: 네.
0: 그 다음에.
5: 자, 하나 하면 물에 넣고, 둘 하면 땡기고. 하나, 둘.
0: 넣고! 넣고 땡기고!
5: 네.
0: 넣고! 땡기고! 오케이! 요렇게, 요런 느낌.
5: 오늘 배 안 나갈 것 같은데요, 오늘. 침몰할 것 같은데.
1: 나도 조금. 우리가 하는 게 걸린 것 같아.
0: 아니, 사장님, 근육이 이렇게 이만한데,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5: 살이에요.
0: 역시 언니 야무져. 언니 야무져, 야무져.
5: 네.
0: 근데 왜 자연스럽게 나한테 넘어온 거죠? 어이가 없네? 나 어이가 없네. 근육을 왜 키운 거야? 자랑하려고. 해서 끝났어.
3: 네, 뒤에 하나 더 들고.
6: 뒤에 하나 들고요.
3: 네. 자, 몸을 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래, 발에 힘 주고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4: 자, 손 어떻게 못 잡아요?
7: 손은 앞으로 올라오세요. 예. 하나, 이 몸이 펼치고. 자,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4: 네네.
7: 자, 자동차로 치면은 안 흔들립니다. 안 흔들리고. 가능하면 무릎에 붙으랑 땡깁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내려가는 곳에 한 곳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젖먹던까지 지어주셔야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4: 차라리 장난치지 말자. 진짜 장난치지
8: 그렇죠,
4: 말자.
8: 그렇죠.
4: 장난치지 말래.
9: 목소리가 낮습니다.

0: 느껴져서 배우에 올라서 해요. 배우에.
1: 나 뭐 위에 한번
2: 떠볼게요. 아니 과연 내가 물에 빠지면 응? 우리 꾸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1: 이번에 증명하면 되지.
2: 아니 이게 누가 그냥 빠지면 누가 먼저 빠지는지 확인해 보자.
3: 나 힘 진짜 장난하는 거야?
4: 얘가 무거워야지. 얘가 무거워서 들어갈 수 있어.
2: 자기 무게를 써야 돼. 힘력은 무겁잖아.
0: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2: 에이 이거
5: nope.
0: 자 올라가.
6: 아 이렇게
2: 이렇게 빠지지.
3: 자 빨리 이렇게
6: 빨리 넘어간 거 아니야?
2: 빨리.
0: 자 하나.
6: 내가 이거 넘어가야.
2: 아까
6: 진짜 누나 너무하다.
1: 다시 오케이
6: 한번 더 하자.
0: 자 다시.
2: 왜?
0: 자,
2: 진짜 떠요?
0: 네, 물에 막 있어요.
2: 진짜 바로
0: 떠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믿으세요. 자,
2: 진짜 나 진짜 믿는 거
0: 같아. 자, 준비. 자, 하나, 둘, 셋.

0: 야 이리 와. 야 이리 와 진짜. 우리 부기가 어디 갔어? 우리 부기가. 야 이씨. 아 사장님. 진짜. 아버님.
1: 자. 진짜 아니에요 진짜. 원래 놀이 하는 게 빨래줄놀이가 있어. 빨래줄놀이가 빨래줄놀이가 무슨놀이가 있어. 원래 몇 분 하는데 가장 지하실까 싶어서 내가 지금 한 번만
0: 한 번만 늦게 멋있어. 이게 올라가긴 좀 하는 거긴 했는데 원래 이게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2: 약간
0: 나는 한 번만 해줬던 거지.
3: 약간 짜릿했어요. 짜릿하면서도 또 love line라고 하죠. love line도 너무 약간 잠깐이었지만 행복했다 꾸가.
4: 아, 젊어서 그래요. 에, 그것도 지나갈 일이야. 물 막고 활동하고 이게 내려가는 게 또 곳곳에 산이 있고 새가 날아가고 아 너무 찌릿했어. 좋아요.

0: 근데 진짜 래프팅 너무 재밌었어.
1: 최고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
0: 진짜로 나 너무 행복했어. 근데 어쩌지? 우리 꾸기 벌써 보고 싶어.
1: 진짜 소름.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0: 그래서 언니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서 내가 여기로 데리고 왔지 또.
1: 여기는 왜?
0: 여기 언니 스트레스 날려주러 왔어. 자연 엄청 좋아하잖아.
1: 그렇지.
0: Healing forest, you know? Yeah.
1: 봐봐.
0: Let's get it. 와우.
1: 이게 보고 이거를 보고 힐링 안 되면 이상한 사람이야.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선생 키리스 배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0: 향이 너무 좋아. 와, 나무 냄새 미쳤다. 오. 우와.
3: 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1: 너무 좋아요.
3: 너무 좋죠?
1: 지금 오감으로 즐기고 있어요.
3: 여기 오시니까 기분이 진짜 힐링되는 것 같죠?
1: 네.
0: 네.
3: 사진 치유라는 거는 아까 여기 오셨을 때 느끼셨던 맑은 공기, 또 시원한 바람, 숲에 있는 모든 환경 요소가 치유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강해지시겠죠?
0: 필요합니다.
3: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정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활동을 사진 치유라 그러고요.

0: 우리 활성도라든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측정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1: 저 안 그래도 손발이 항상 작았거든요.
0: 아, 진짜요?
1: 예.
0: 그러면은 혈액순환에 아주 도움됩니다.
1: 오, 좋아요.
0: 다리 부종 있을 때도 다리 부종을 덜어드릴 수 있는.
2: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아까 우리 측정한 결과지 한번 보실까요?
2: 아, 네.
0: 네. 우리 여기 자율신경계는 보시면은 이렇게 교감과 부교감이 있습니다.
2: 네.
0: 교감은 색깔만 봐도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내가 긴장하고 있을 때 활성화가 됩니다.
2: 네.
0: 근데 우리 몸은 서로 균형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2: 네.
0: 그래서 요 막대 그래프 높이가 비슷할수록 좋습니다.
3: 저는 너무 다른데.
0: 근데 조금 긴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긴장이 우리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3: 그쵸.
0: 그래서 조금 더 긴장을 내려놓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요 숫자가 50에서 60 사이는 평균입니다.
1: 50이요?
0: 50에서 60.
1: 근데 우리는
3: 그러면 너무 낮은
0: 스트레스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3: 스트레스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0: 근데 생각외로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게 넣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스트레스 대체 능력이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가 숫자가 적게 놓은
2: 약세.
0: 약세.
1: 멘탈 감.
0: 맞아요, 맞아요. 건강 측정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측정할 당시의 값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3: 내일 하면
0: 한 시간 있다가 하면 또 다르게 나옵니다.
1: 아...
0: 그래서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시고
1: 네.
0: 아, 지금 현재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조금 받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1: 아, 산청 진짜 사랑에 빠졌어. 진짜
2: 사랑에 빠졌어.
1: 아니 너무 생각이 없어져.
3: 멍 때리게 해주는 거지.
1: 여기 와서 생각이 없어졌어.

0: 진짜로.
1: 생각 안 하고 싶죠. 이미 제일 완벽한 그림이 눈에 보이는데.
2: 아니 산이 너무 뚜렷해 보이잖아. 먼지 하나도 없다는 게.
1: 시골에 있을 때 그 맑은 공기를 자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될 때 도시에 가면 아 맞다 공기는 모든 곳에 똑같진 않는구나. 근데 지금 더 높잖아. 더
2: 아니 진짜 다 보이잖아 멀리까지.
1: 거기 진짜
2: 맑아가지고 믿기지가 않아.
3: 미리 펼쳐 놓으시고 여기 박음질이 밑으로 가도록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어떤 꽃인지 아시죠 선생님?
4: 코스모스.
3: 아, 네 맞아요 코스모스. 이거는
1: 얘기는 기억이
3: 아까 저 밑에서 보셨을 겁니다.
2: 맞아요. 네. 봤는데 뭔지 몰라요.
3: 대기로. 네 대기로. 이제 이렇게 또 꽃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나뭇잎도 넣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꽃을 마음에 드는 꽃을 한번 여기다 넣어볼게요. 내가 어디에 놓을 건지를 미리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하고 나면 이렇게 피피판 올릴 겁니다. 이제는 꽃 결 따라서
1: 때리지 말고 이렇게
3: 때리는 것보다 결 따라서 해주면 훨씬 더 손이 스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문질러보세요.
2: 아 진짜 신기하다.
3: 그리고 요런 꽃을 조금 더 넣어보면
1: 이거 빼는 거예요, 끝나고.
2: 재밌어.
3: 이게 지금 아직
2: 진짜 신기한데?
3: 볼까요? 오, 이제.
2: 오,
3: 색깔이 의외로 여기 나왔네요. 그러면 다 됐다 싶으면은.
2: 이렇게 넣어요. 대박, 대박.
1: 우와. 향이 좋다.
2: 아, 이거 진짜 이쁘겠다. 우와, 색깔 너무 대박인데, 이거? 저 이거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대박인데? 딱 내 스타일이요. 언니 이건 미쳤네.
1: 그러니까 왜 내가 찍은 거를 가지고 이걸 안 했을까?
2: 내가 진짜 뭐. 그죠?
4: 한정판 주시거든요.
1: 응? 색깔을 이게 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중요한 아니니까 이렇게 틀어야지 이거든요.
2: 야.
1: 근데 뭔가 여기에 자수하면 예쁠 것 같아.
4: 또 우리 꾸기가 엔지잖아. 이렇게 해서 자.
3: 안녕. 나도 가고 싶다.
1: 나 차였어.
4: 뭔지 알지?

0: 자, 폐를 순환시켜주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천천히 숨 들이마시면서 손을 벌려줍니다. 부드럽게 긴장을 내려놓으시고 힘 빼고 숨 들이마시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쉽니다. 이제 대장을 순환시켜주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뻗어서 엄지와 금지를 세웁니다. 그대로 몸을 왼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자, 발은 움직이지 마시고
1: 왼쪽
0: 그대로 왼쪽 돌리고 이번에는 고개를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 내쉬면서 그대로 앞으로 옵니다. 다시 숨 들이마시면서 반대로 오른쪽 완전히 갔다고 생각이 드시면 고개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그대로 숨 내쉬면서
2: 어떤 거예요? 쳐 나왔다고요?

0: 아, 왜 뭔데요? 무거운지. 그래서요? 그치.
1: 빨리 나가야 돼.
0: 왜?
1: 바로 올라가면 돼.
0: 왜요? 들려요? 심장 소리? 진짜 들어보세요.
2: 생일 축하합니다.
3: 한 순간은 내가 일하고 있을 때, 촬영에 있을 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 촬영하고 있을 때 거기가 제일 행복한 곳인데, 거기서 사람이 내 생일을 해주는 건 되게 감동받을 일이니까 이게 꼭 딱 오늘이 생일이었으니까 꼭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4: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언니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저 F예요. 이럴 때 진짜 눈물 되게 많이 잡았어요 오늘. 언니 근데 진짜 아니 이건 진짜 진심으로 너무 행복해. 다 완벽하잖아. 날씨 막 뷰 사람 먹는 거 다 완벽해 오늘.
3: 이게 완벽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온몸이 치유가 된 느낌이에요. 머리도 맑아지고 몸이 시원해지고 이런 풍경 속에서 무조건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들게 되더라고. 아니 뭐 약간 올 변명이나 만들어야 되나?
4: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도 저는 1위 아직까지 잔청이고 100점에서 저는 전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 모든 순간 다 좋았어요.

0: 내 필세 운이서부터.
1: 네.
0: 눈이 오고서
2: 아침에 차가 좋아서 반짝 먹어요.
1: 그래요?
2: 아침에 맛있다 오늘 맛있다.
0: 요새는 계속 맛있다.
1: 밖에서는 그늘이 차가 베렸다고들 많이 하는데
0: 눈이 오고서
2: 아무 미치게 커도 어떻게
1: 많이 나무 속에 차가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2: 태양을 안 받기 때문에 차가 부드럽고
1: 고생들 하셨어요.
3: 예.
1: 내일 봐요.
3: 예. 고맙습니다. 예.

0: 간용하다 조맹덕은 천자를 가칭하야 천하를 엿보았고 제. 범남타 손중모는 강하의 흠고믿고 제업을 명심하며
1: 뭐?
0: 장하사 유현덕은 총사를 돌보아 혈성으로 구치하니 충간이 공리 보고 정족이 삼분하세
1: 그렇지.
0: 모사는 운집이오 명장은 봉기로다
1: 뭐?
0: 북이 모사 정욱 순욱 수문약이며 봉호모사 노숙장소 제갈근과 경천위지 무궁주와 잘긴들 아니하리 그때의 한나라 유현덕은
1: 예.
0: 관우 장비와 더불어 보원에서 의형제 결의를 하는디
1: 뭐?
0: 보원이
1: 헤이.
0: 다. 의대인곡
1: 헤이.
0: 한나라 탁현지라 우상존 봄이 들어 붉은

0: 속 도마상에 두려워시한지 거동 훈장이시가 분명하고
1: 다지
0: 그뒤 또한 사람 무인을 보니
1: 다제
0: 신장은 칠척 오총이 얼굴이 검고 재비턱 쌍코리 눈에 서무장창 눈도 헐쑥 들고 샘보마상은 탕당기도 피얹어 사랑을
1: 와그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0: 안하에 데려다보니 이따의 씨가 분형구나. 이때는 그건한 8년 충촌이라 와룡강을 당도했니. 형제 무공 그하기 하구나. 삼불고이 소령하고 소불심이 충청기옥 치불광이 평탈하고 김포를 대기 무생이라. 원하그한 상친

0: 공자야, 선생님 배우시냐? 동자여짜오대. 선생께 없어는 방능의 최주평과 연암의 맹곡이며 매일 서로 버시대야 배띠어 선유다가 임간의 바둘 뒤로 나가신 지 오래이다. 현덕이 이른 말이 선생께서 오시거든 한종실주왕숙이 배우러 왔더라고 잊지 말고 여쭈어라. 동자 다려 부탁하고 신야로 돌아와 일삭이 넘은 후에 두 번 다시 찾아가서도 못 배웠고
1: 그러지.
0: 수삼삭 지낸 후에 현운 옥백으로 예물을 갖추고 관장과 삼고초려 찾아갈지. 남양흥종 당도의역 시문어울 두 달이니 동자 나오 그날 선생님 개곱시냐. 동자여짜오대 초당에 춘수 깊어 계시다니라. 현덕이 반기여겨 관공 장비를 문 밖에 세워두고 완완히 들어 가니

와 쟁여만 풍경 소리 초대기 간주구나 기가에 대시고 기다려서 예스대 공명은 한화야 아무 통증이 없는지라 익덕이 성질을 급히 내어 고리는 부릅뜨고 검은 팔티 그드며 고성 대지왈 아 우리 가가는 한조 금지 오겹이라 저 많은 사람을 보랴 하고 수차 소고를 거였거든 도망을 피우고 두어 이루다지를 아니 하니 보라 그만하여야 돼 소재가 초장을 들어가 초당에 불을 퍼서 지르면 폭명이 재주가 있다거나 잔업기나 나사나 동정을 보았지마 죽기 싫으면 응당 다 올 테니 독그리로 결박하야 신야로 돌아가 사이다 엄불에 다방 쓰러지고 끄르름에 불알 들고 초당 앞으로 우르르르르 달려들이 흔들기 깜짝 놀래 이떡은 손을 잡고 현지야 현재야 이득 어떤 법이 없는지라 은왕상탕도 인업 삼빈하고 문왕도 유상을 보려하고 위소의 왕래 헌지 삼고 초려간 부엇이랴 좋은 말로 경계 후에 운장은 익덕 타리고 문 밖에 보고 있으고 복정을 기다려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소리꾼 이봉근입니다. 제가 병풍을 치고 전통 무대에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무대를 섰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되고 목이 너무 마를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완창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오늘 오신 또 많은 관객분들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 적벽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내용이 어렵고 한문사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안의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삼고초려라는 대목까지 들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삼고초려라는 게 이제 보면은 유비가 공명을 얻기 위해서 세 번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어쩌면은 이 사람이라는 그 어떤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의 인내력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뭐 김일구 선생님께도 사사하기도 했고 성창수 선생님께도 사사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성창수 선생님께 사사를 하러 갈 때 저도 이제 삼고초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비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현덕이 그지야 잠에 깨어 풍월지을 푸는디 초다

낙공 평생을 아자지령. 총통자 들어와 여짜오되 전일 두어 번 찾아왔던 유황숙이 밖에서 기다린 지가 거운 반일이 넘은 나이다. 공명이 그지여 놀랜 제호고 유관들 정제헌다 머리고

0: 알겠습니다.
1: 두 눈에 눈물이 떨어져 양 소매를 적시거날 공명이 감동하여 가기로 허락한 후에 예. 벽상을 가리키며 이건 형주 지도요 적은 서천 41주라 현덕이 형주 지도와 서천 41주를 얻어 기압을 삼은 후에 관우와 장비를 불러 공명과 상면시키고 예단을 올려 그날 밤 사행의 초당에서 유숙을 하고 이튿날 길을 떠날 적에 공명이 아우 균을 불러 내 유황숙에게 삼고지 은혜를 갚으려고 세상에 출세하니 너는 부디 송악을 잘 가꾸고 학업을 잃지 말라
0: 그렇지.
1: 신신히 부탁하고 사륜거에 높이 앉아 와룡강을 하지 그고 신야로 돌아오니 병불만천지요 장부를 시벼이지라 공명이 민병을 소모하여 스스로 팔찌법 가르칠제 방파일성하고 금고를 굴려 조적과 대결할지 방망은 소돈 백학은 뭐라고 장담호든 하우돈과 승계내든 조인 등 기창도주 대한 본심 소륙 대병을 조발하여 남으로 제쳐 내려갈제 원망의 창천이여 민심의 소요로구나 현덕이 하리덥스 강하로 물러나니 신여본 등 양주 백성들이 현덕의 뒤를 따르곤 따라오는 저 백성을 참아 버릴 길이 바위 없어 조언으로 가소를 부탁하고 이 떡으로 백성을 이끌어 이른 심리행할 적에 그때 마침 황혼이라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 현동변전의 수작이 부러져 펄펄 날리거날 경산에 올라 바라보니 초조옥 소륙 대병기 울밀듯이 쫓아온다 기치 창업은 팔병사 다 못 예깎고 제장이 앞으로 울다 둘 적에 분빙이 말을 채쳐 달려두니 익독이 본계종천 불같이 그 버그리 성품 창을 들어 문빙을 물리치고 현득을 보호하여 창판교를 지내갈지 수십만 백성 울음소리 산목중이 아득 거구 제장은 사정을 모르고 앙천 뚱고금협어 진들 했 저구도 망을 간다.
0: 얼씨구다.
2: 제가 이 삼국지 적벽가 안에 인물 수많은 인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 바로 이제 조자룡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조자룡이 아까 앞에서도 내용을 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유비에게 그 가소를 부탁을 받았었어요. 가소를 부탁받았는데 근데 이제 워낙 전쟁 중에 경황이 없다 보니까 간부인하고 미부인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그 전쟁 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한테 간부인을 보았느냐 미부인을 보았느냐 이러면서 찾아요. 찾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미부인과 이제 간부인을 찾죠. 그래서 그런 대목들이 이제부터 들려드릴 텐데 이제 사설을 잘 따라오시면은 아 이런 내용으로 소리가 흘러가는구나라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쭉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박수를 많이 쳐야 사설이 잘 들어옵니다.
1: 한 모롱이 돌아드니
2: 현덕의 일행이 나무 아래 쉬어 앉아 제장 모기를 기다릴지 그때 조우는 공

편 단심 먹은 마음 분함이 추상이랴. 빚진을 바라보니 반창 휘막 가는 거동 말리 장천 구름 속은 편지를 흩은 용의 모양 90 춘광 새벽 밤은 빠르기는 유성 같고 탄산 냉호 기상이라 부모같이 지내다가 한 구슬 바라

0: 이를 보았느냐?
1: 좋다.
0: 그때여 간부인은 오는 장수를 바라보며 나삼월 무릎소가 일장 동고커니 조조 제장 소령아 미축을 생금하여 제제대로 돌아올제 조니 얼른 보고 일성 보양의 수녀 언도를 선뜻 들어 닮아 진하야 간부 이를 호송허과 또 한 곳 바라보리 양양으로 가는 백성 박직 소행 길이리로 갈바를 방황 그날 여봐라 남녀 백성들아 너희들 목인 중에 미부인을 보았느냐 저 백성 허는 말이 어떠한 부인인지 천묘원 빈집 안에 아이를 안고 묻었니다 존이 말을 채차 그곳을 당도하니 과연 부인이 공자를 안고 좌편 팔창을 맞고 우편 다리 살을 빠져 일시로 혼동 그를 못 얻고 슬피 앉아 서구로 몰른다.
1: 얼씨구다.
0: 좋은 일 말에 내려 부축하며 위로하되 부인께서 고생하시면 소장은 불충지심이라 최사 무석이오나 취병이 급하오니 부인께서 승마 서행하옵시면
1: 그러지.
0: 소장이 보호하여 뒤를 닫고 가오리다 부인이 하는 말씀 장군께서는 간성 탄약으로 어찌 두 목숨을 건지리까 한나라 제실지체 고륙이 이뿐이니 부디 이 아이를 살려 부자 상봉케 함은 장군은 장중에 있는가 하나이다 공자를 부탁하고 우물에 뛰어들어 자문지사건을 좋은지 할 일 없어 담을 헐어 시신 묻고 공자이신 보존하야 갑옷으로 장신하고
1: 그러지.
0: 이 대목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목인데 이게 이제 너무나 조자룡의 유명한 일화 중 하나죠 필마 단창이라 해가지고 왜 창 하나에 말 하나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이제 만 명의 조조 군사를 그 가로지르면서 지나가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상에 선뜻 올라 채를 쳐도 망을 제 앞으로 마연장 뒤로 초축장 앞을 막고 뒤를 치니 좋은 이씨 담정이라 청강검 빼어들고 통해가 번트 서장을 땡그라 남장을 흘려 북장을 선뜻 이리저리 해 좋아다 도황 중에가 똑 떨어져 거기 좋게 되었을 제 장합 바라보고 쫓아오니 좋은 생명이 급한지라 오색 채운이 도왕 중에서 일어나고 천봉지 탑이와 번개뿔이 번 좋은 달마용총이라 병력까지 소리 지르고 도왕 밖으로 뛰어나니 장합이 거불리어 달아나고 좋은 이 말을 놓아 행운 주소로 달아날지 장판교 바라보니 이런 대장 먹장 얼굴 장팔 사모 들고 조는 송해하랴 오는 치병을 내 마구마 조지 발을 놓아 장판교를 지낼제 인티 마구나야 기사지경이 되었구나 자, 이 다음 대목도 참 재밌습니다 이 다음 대목은 이 장비라고 하는 이 장수에 대해서 적벽가 안에서는 형용을 하는 게 딱 세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삼국지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을 때 가장 좀 약간 용맹한 장면이라고 하면은 장판교 대목이라고 해요. 가지고 장판교 위에서 장비 혼자서 이 1만 명의 군사를 갖다가 이제 물리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소리는 워낙 풍자가 심하다 보니까 소리를 지르면은 막 물이 들끓고 소리 한번 하니까 말을 탔던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막 이런다라고 하는 이 사설 안에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보시면은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위진을 바라본지 조종소륙 대명기 물을 밀듯이 쫓아온다. 한도는 평야호고 삼성은 동창이라. 장판교상 바라보니 이런 대장 복장 얼굴 장판 사모 들고 초진을 한번 일컬으며 이러는 자기 떡은 이곳에 와서 머무른다. 한번 호통하니 하나리 떠르르르 무너져 백회가 뒤넘는 듯 두 번을 고함질로 노니 땅이 톡 꺼지란 듯 세 번 호통하니 시비간 장판교가 중둥이 철컥 무너져 흐르던 물 위로 출렁 나는 새도 떨어지지

0: 강하로 물러나와 견벽 불출할 때 그때요 오나라 손권 주유가 공병 선생 높은 이름 듣고 그러지. 노숙을 보내어 좋은 말로 유인 그날 공명이 거짓 속은 채 가기를 허락한 후에 헤이. 현주전 하지커니 현주 대경탄할 분분한 천하 득실 선생만 믿쌌는데 출타국이 웬일이오 그러지. 치명 처분하옵소서 아마. 공명이 대답하되 헤이. 신이 때를 헤아리니 오왕 손군하고 위견 초주허니 한시림 이야기라
1: 그러지.
0: 신이 때를 다 오나라 들어가 손군 주위를 격동하여 헤이. 초주와 싸움을 붙이고 헤이. 신은 도주 이완하여 중도 이기하오면 오, 위, 양국 형세를 이란으로도 지하야 아마. 자이 득공할 터이오니 천주께서는 염려치 마르시고 아마. 금, 동지, 딸 20일 해시에 어이. 자룡에게 이득선 주어 남병사나 우강옥으로 보내소서
1: 그러지.
0: 만일 때를 흑이오면 신은 다시 대면치 못하리다
1: 아마.
0: 하, 지광과 물러나와
1: 다
0: 공명 선생 거두 황보성

0: 长度坑你我出去印度海呀跨洋俺还是空兵的都哪儿得了查无论才撇不你牙关旁的路长所等西边而已一抓住好的人和身上才这你苦女娃不能儿接说大一不能买什么寒冬把落不离弃你可给我姑娘啊空有曾经村中蘑菇和一哈没出游轮冲动好过铁家给不顾我你出游不记得皮鞋给我哟车主会准蘑菇不错哟太公明还说了大三笔对岸心满着呢一点不中查得个你满公不分解决心都难起的了
1: 还有气
0: 庞统人还给我还给个苦就给你空用起步阿姨一日进得开的了声成功合理
2: 이판소리라는게확실히그사설에함축적인의미가있다보니까아마도내용을들으시면서도이렇게흘러가시는게많을거예요근데방금전에이제끝에들으셨던부분이어떤거냐면은이제공명이오나라로이제어떻게보면파견을갑니다예원래이제한나라초나라의사람인데파견을가서이제손권주에게계략을이제전수를이제도와주죠도와주는데아까들으셨지만방통후연환계그리고황계의고륙계이두가지가이보면이적벽가안에서적벽대전에서가장중요한계략이에요너무나잘아시겠지만설명을드리자면은공명이직접적으로조조에게가서배이얘기를드리겠네요조조라고하는이조조의군사들은육지에서한10년몇년을살다보니까이수군에굉장히약합니다그래서다들배멀미를심하게하고굉장히그래요그래서이사실은백만대군을가지고있지만은이해전에서는어떻게이길지모른단말이죠그래서굉장히골머리를쏘기고있는데그때이제공명이방통에게이제부탁을해서연안계라고하는배와배끼리를쇠사슬로엮어가지고이제소위말하면은배를갖다가육지처럼만드는거죠그래서육전에간그러니까굉장히강한조조군대들이이제그위에서이제막이제훈련을하고그러는거죠그래서이큰배가이게뭉쳐져있는배가소위말하면은이제오나라와전쟁을할때이렇게끄이렇게굉장히크게온다라는거죠그래서조조는굉장히이전략에대해서너무나감탄을하면서좋아하고있는반면에어떻게보면은이전쟁을또하기위해서는이상대방의그진영에다가스파이를보내야되잖아요그래서황계라고하는주유에게굉장히소중한그장수를갖다가이제보내는바로이제고륙계라고하는이두가지의전략을공명이세웠습니다그런데공명이기존까지는그런전략을짜지않다가어떻게보면은굉장히사람들이봤을때헷갈리게할정도로여러가지이제계략을쓴거죠그래서아까소리들으셨을때방통연안계와황계의고륙계들공명기풍이아닐진데괜이라서속지않을수있냐라고하는바로그런사설을가지고있습니다
1: 이럴때박수한번쳐주십시오
2: 자그래서이제조조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은많은배들을이렇게쇠사슬로묶다보니까이배가마치육지처럼됐다해서강상육지라고하거든요강상육지라고표현을하는데이강상육지위에서훈련을하고그리고조조가이제는아무리봐도내가이길것같으니까이제벌써부터이제 뭐라 할까 김칫국을 마신다고 하죠. 마지막에 이 지금 들려드리는 소리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 자 여기 내 앞에 이렇게 일렬 종대해 있는 이 너희들한테 내가 한 명씩 벼슬을 내려주겠다 이런 내용을 말을 합니다. 네. 그때여 적벽강 조맹덕은 백만 대병을 조바라야 천이오
1: 저

조전이라 그때 조조는 장대상그가 높이 앉아 남병산세 그림 교황을 통을 가르쳐 시상기용 설을 본지 하국강기용 남을 가르쳐 번생이용 북을 본지 월인비로 푸라 삼벼지 황왈 거든 어찌 성공 못할 소냐 내 나이 54세로 여드 강남 인연 행불귀하 딱태평 동작 때 좋은 집에 이교자를 같이 구하면 무녀원 행다기 나으워르 족할지라 화장졸 영들어라 너희들도 주육간에 실컷 먹고 위한 노 승부를 명일로 결단하자 만승제엽을 한 사람께 맡겨쓰랴 특천하 헌년 후에 천금상 만호를 차례로 봉하리라 온무 창조리 영원

0: 중흙을 동노칙장흙위 물이라 장하흙한군사 방치부선 손에 들고 여광여취 실성팔광 봄물 터진 듯이 울음을 운다. 여러 군사 하는 말이 아나의 승상은 지금 대군을 거나리고 승부가 미결되어 천하 대사를 바라는디
1: 그러지.
0: 왜 요망스럽게 울음을 우느냐. 이리 오너라. 우리 술이나 먹고 놀자.
1: 그러지, 그러지.
0: 저 군사연하여 왈 네 말도 옳다마는 나 서둠을 들어봐라. 고당상
1: 다 제, 헤이.
0: 박방

0: 백제군의
1: 제하이
0: 초총환도를 들여하고 매곡
1: 하타 제하이
0: 육전수전을 섞어 얼쩡
1: 제하이
0: 생사가 초석을 이루구나 백사를 허기 뒷면
1: 탈제
0: 기뒤뛰어서 안장을 허며 골포항 사장이 흐여 어서

0: 영화에 중독된 것 같아요. 좋아서 하고 싫어서 그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안 할 수는 또 없고 하면 너무 괴롭고 안 하면 되잖아요. 왜 하고 있죠? 이미 영화에 중독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원동력이라고 하면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왜 하고 있는지 이게 실례일지 모르겠네. 아 망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에서 연출 전공하고 있는 오한울입니다. 은퇴를 앞둔 한 시골 마을의 파출 소장이 자신의 오래된 자동차 갤러퍼를 폐차하러 가는 길에 연쇄 절도범 차량을 만나서 그 차량을 추격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본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폐차장 탁송기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나이가 있으신 탁송기사님이 그 영상의 주인공이었는데 그 오래된 차를 폐차하러 오는 그 모습이 차하고 기사님이 되게 겹쳐 보인다라는 생각을 오래전에 했었어요. 그러다가 갤러퍼 영화를 찍을 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게 됐는데 아버지를 위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탁송기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구상해서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젊은 세대분들이 영화를 만드는 것들 중에 자기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희 윗세대에 대한 공경을 표현하는 영화 중에 좋은 영화가 드물었던 것 같아서 사회 베테랑들에게 존경이나 존중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를 연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갤러퍼가 차량 추격 영화다 보니까 슈팅카를 외부에서 빌리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영화를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촬영 감독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저희가 차 하나를 렌트를 해서 쇠 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슈팅카를 직접 만들자라고 해서 촬영 감독님과 이제 제작팀이 합심해서 저희만의 슈팅카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영화를 다 못 찍었을 것 같은데 차를 만들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 저요? 부끄럽지만 상당히 자주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무조건 그냥 한번 혹시 이 영화를 본 분들의 후기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는 보는 편인데 많지는 않죠. 그래도 찾아보려고 사실 전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 거 좀 사소한 거에 일일이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굳이 극장에서 보지. 아이고, 어떻게 인터뷰지. 죄송합니다. 극장에서 보다가 뛰어나왔어요. 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 왜 저렇게 찍었지? 그때 영화 찍고 있는 기간이어가지고 영화제가 그래서 장편 영화 이건 이렇게 찍지 말아야겠다 해서 뭐 상당히 창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리진 않겠지만. 스포츠 로맨스 장르긴 한데 갤러퍼하고 덜이 좀 비슷한 것 같아. 좀 인간적인 이야기,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 찍은 장편 영화는 가이드러너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시각장애 육상선수와 그와 함께 달리는 가이드러너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와 가이드러너가 함께 대회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있는 성장 로맨스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도 좋고 액션도 좋고 한데 결국에 마음에 오래 남는 이야기는 감동이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일단 제 관객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에 영화 찍을 때도 감동이 있는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사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학교에서 찍었던 졸업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시각장애를 다룬 영화였었어요. 그 영화를 준비하면서 사실 뭐 복지관도 다니고 그때 시각장애에 대해서 좀 처음으로 좀 알게 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재에 대해서 저도 더 알아보고 공부를 하다가 시각장애 육상을 발견하고 거기에 가이드러너도 발견을 하게 돼서 영화로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쓰게 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1: 장편 제작 지원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시나리오가 되게 균형이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드라마 두루기에서 썼는데 그 안에서 학생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순수함이라고 할까요? 진실됨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0: 처음에 딱 이야기 발견하는 순간? 딱 결말까지 딱 완성된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온 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힘듦을 느끼고 극치는 이제 촬영장에 도착했을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말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 찍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질문 받았을 때 차에서 내릴 때라고 답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진짜 차에서 내리면은 질문이 쏟아지니까 저한테. 근데 사실 저는 이 영화에 대한 해답을 제가 다 갖고 있지 않거든요. 저도 같이 현장에서 알아가는 사람인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그 영화에 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 질문들을 하는 건데 저도 모르는 거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가장 곤혹스러운 것 같은데 근데 그 대답을 하면서 저도 좀 알아가는 게 있어서 진짜 감독은 그 대답하는 사람이 맞는 것 같네요.
1: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있으면 감독은 대답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볼 때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뭐 이렇게 할까요? 이게 옳은가요? 이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또 배우도 질문을 던지죠. 이게 맞나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답을 줘야 되는 사람이 감독이거든요. 그거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솔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감독이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안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저는 최대한 본인이 아는 본인이 믿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영화의 방향에 대해서 연기의 톤 앤 매너에 대해서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해주는 게 감독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한울 학생은 되게 성실하고 진실됨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시나리오에서부터 그런 느낌을 저한테 줬고 그런 믿음을 좀 받았었고 그래서 현장에서도 오한울 감독이 본인이 찍고 싶고 본인이 아는 역량 내에서 굉장히 솔직하게 영화를 진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믿음이 좀 있고
0: 아 제가요? 아 어떤 거를 보시고 그 말씀을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특정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만족이 좀 안 됐는데 시간상 어쩔 수 없이 넘어갔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어땠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솔직히 이제 오늘 촬영 잘 하려면은 사실 거짓말로라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나중에 봤을 때 실망하고 저에 대해서도 신뢰를 잃을까 봐 그냥 솔직하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찍고 싶다. 다음날 다시 찍었습니다. 그걸 보셨나? 넘길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신뢰를 갖게 하려고 그러려면 오히려 반대로 솔직해야 저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는 거짓말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0: 쓴 글이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요소가 다 담겨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찍으면서 좀 힘들었던 순간에도 아, 근데 이 이야기는 나를 위한 요소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힘든 순간에 제가 쓴 글을 보고 다시 힘을 얻고 그렇긴 합니다. 그 생각은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물론 독립 영화고 상업의 자본을 받지 않아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기가 아마 어려울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게 관객들을 위한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영화가 진짜 천만 명이 볼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 거든요. 그래서 일반 관객들이 보더라도 좋고 감동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찍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영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크게는 예술하는 사람들이면 한국예술종합학교 다 동경하고 가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전적대에 있을 때부터도 사실 전문사로 입학을 할 거를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학과를 나오긴 했지만은 영화를 이제 제대로 배우고 피드백을 받은 적은 사실 대학 때 거의 없었는데 이제 전문사 와서 제 영화 딱 틀고 편집 크리틱 받을 때 정말 큰 시사실에서 한 50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이제 제 영화 하나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 순간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네요. 되게 해부당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정말 긴장되지만 근데 그때 들었던 말들이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 이래서 좋은 학교 오려고 했구나 이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순간이 되게 긴장이 많이 됐던 것 같아. 잠시만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없는데. 30초만 생각했습니다. 없는데? 아, 때에 따라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단편 영화 지금까지 만들었을 때는 하나 이야기가 꽂히면은 순식간에 그냥 딱 처음부터 결말까지 나오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재를 만나면은 그렇게 딱 나오는데 그 소재를 찾으려고 일부러 노력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좀 운에 기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결말까지 다 나와야 비로소 좀 이야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야기 시작도 중요하지만 전 결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결말이 있는 영화가 좋을까 이런 걸 좀 찾다가 이 결말까지 딱 완성이 되면 아, 이 영화는 해볼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영화를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소재에 꽂히려면은 그 결말까지 나와야 그 소재에 꽂히는 것 같아요. 이 소재가 좋다고 해서 이걸로 만들어 볼까? 어떤 영화 좋지? 라고는 잘 생각 안 하고 이 소재에 이 결말까지 딱 나오면은 그때 이 소재가 좋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장편 찍으면서 사실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제가 장편 찍은 게 가장 저를 많이 변화시킨 것 같거든요. 인격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원래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나빠졌어요. 나쁘지 않고는 영화를 찍을 수 없다는 걸 느꼈는데 이게 영상에 실리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들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은 도킹하잖아요. 근데 도킹하는 곳이 돌아가잖아요, 우주에서. 이게 직선으로 딱 들어가면 도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킹하는 우주선도 같이 돌아야 도킹이 되잖아요. 영화 제작도 같아서 현장 자체가 돌아있기 때문에 정상인 상태로는 영화 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독도 같이 돌아야 미쳐 있어야 이게 영화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어차피 정상인 순간이 아니니까 저도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영화가 그럼 잘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없잖아요. 소스가 지금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너 어떡하죠? 가장 망한 인터뷰일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아 영화의 매력이요? 아 매력을 너무 잃어버려가지고 최근에 아 큰일 났네. 명확한 순간이 기억나는 건 아닌데 초등학생 때부터 영화 감독하고 싶긴 했었어요. 영화 하나 보고 오면은 제가 거의 후속작 만들고 혼자서 시나리오 상상하고 이렇게 찍으면 좋겠다 하고 어렸을 때부터 상상한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부터 영화 혼자서 찍고 있었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영화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감독력이요. 이번에 찍으면서 영화 진짜 그만 찍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했는데 진짜 큰일 났네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촬영장이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유독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촬영장을.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도 계속 찍으려고 하는 게 그 이유를 솔직히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약간 중독된 게 아닌가, 병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에 중독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좋아서 하고 싫어서 그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영화에 중독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원동력이라고 하면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안 할 수는 또 없고 하면 너무 괴롭고 뭐 안 하면 되잖아요. 왜 하고 있죠?
1: 저도 모르겠습니다.

0: 아 물론 영화 찍으면서 사소하게 기쁜 순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말 괴로운 것 같거든요. 왜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안 할 거냐. 안 할 순 없어요. 또. 그건 아닌데. 중독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실릴지 모르겠네. 이 말만 안 하면 실릴 수 있었을지도. 야, 이 말까지 넣어주세요. 아 망했다. 아 지금 완전한 슬럼프고요. 아 이제 학생 영화들 스텝으로 가면은 감독님들이 가끔 중간에 울고 우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면서 정말 나약하다. 저러갖고 어떻게 영화를 더 큰 영화 어떻게 찍으려고 너무 나약한데?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4회차 만에 제가 점심시간에 변기를 붙잡고 진짜 대성통곡을 했어요. 엉엉 엉엉 사실 아침 분량 모니터 보면서부터 제가 눈물이 났는데 뒤에 매니저분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자 눌러 쓰고 겨우 다 찍고 이제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엉엉 울었는데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사연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몇 테이크를 더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그 단순히 한 테이크 못 가는 게 그냥 갑자기 서럽더라고요. 그냥 정신이 이상한 거죠. 약간 호르몬이 좀 이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줄줄 새더라고요 눈물이. 아 그래서 그때 좀 반성했죠. 그 옛날에 아, 왜 저 감독이 우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과거의 저를 상당히 반성하면서 이거는 안 실리겠죠 근데. 아 근데 실수가 화장실 문을 안 닫았어요 제가. 아 제가 그 들렸을까 봐 그게 너무 신경 쓰이는데 아 들렸을까요? 아 진짜요? 복도가 좀 컸거든요. 아 뼈 아프네요. 뼈 아픈 실책이네. 근데 이걸 말하면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 어쩔 수 없죠 뭐. 이것도 영화죠. 아 이건 최근에도 느꼈던 것 같은데 저는 영화 만드는데 시나리오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출할 때도 아 이거 어떻게 연출해야 되지? 막히면은 시나리오 보면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쓴 거지만. 그래서 아 이게 영화 연출을 한다는 게 글을 넘어서야 더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건 맞는데 그래도 애초에 글을 좀 잘 쓰면은 연출에도 도움이 되고 편집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영화 준비하면서 가장 공들이는 건 아무래도 시나리오 쓰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이지만 키보드 두드리는 게 가장 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인데 감독님은 진짜 연기만 보시네요?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구도나 미술 같은 거는 사실 제가 영화 볼 때는 거의 배우들 연기나 이 사람들 표정을 보거든요. 제가 실제 관객일 때는 다른 관객들도 그러지 않을까 해서 저는 거의 연출하면은 배우들 연기만 거의 신경 쓰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쓸 때는 글만 쓰고 연출할 때는 연기만 보고 편집은 맡긴다. 편집과 촬영, 미술 맡깁니다. 저보다 다 유능하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 시원하게 맡기는 편입니다.
1: 너무 많은데 이제 시작이거든요. 후배 감독들이나 학교 졸업생들을 보면 본인이 장편 영화를 찍은 다음에 이제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면서. 요새 아시겠지만 이제 영화 시장도 너무 안 좋고 극장에 가는 관객 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돈을 많이 예산을 투자한 상업 영화도 사실은 요새 관객들이 많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많이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오한울 감독이 지금 현 상황에서 좋은 영화를 찍었고 그 영화를 개봉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소구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나하나 밟아가는 과정일 뿐인 거니까 그 결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번 영화 찍으면서 얻었던 내면의 어떤 배움 같은 거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잊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시작이니까 절대 긴장 풀지 말라고. 정말 이제 딱 첫 스텝 밟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작업들을 해야 될 거고 끝까지 이번 작업도 가이드 언노도 후반 작업 잘 마무리해서 좋은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 다음 영화를 찍을 때도 초심 버리지 말고 좋은 영화 시나리오 써서 잘 찍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0년 뒤요. 감독이 됐겠죠? 감독이면 좋을 것 같고요. 감독치고는 착했던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나마 착했던 감독 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
2: 감독을 나쁠 수밖에 없나요?
0: 아 예. 아니라고 믿었거든요. 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감독들이 성격이 더럽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꼭 더러워야 되나? 착해도 영화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 이래서 그랬구나. 나빠야 됩니다. 착해서는 영화를 찍을 수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이. 그래도 그나마 선함을 유지하려고 노력이라도 했던 감독으로 남고 싶습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와, 경치가 참 이쁘다. 와, 그것도 봐봐. 노란색. 와, 역시 시골 남산은 오, 공기가 너무 좋아요. 어? 근데 엄마 집을 찾아야 되는데 엄마 집이 어디지? 어. 엄마 집에 여기 집. 어? 잔독. 어? 설마 여기 아니에요? 와, 엄마 계시오. 엄마 계시오. 클라리스 왔어요, 엄마. 엄마.
1: 누구세요?
0: 어? 엄마 어떻게 음식 하게 되는 거예요?
2: 네, 시골에서 옛날에 크면서 네네네. 할머니가 음식을 잘하셨어요. 아~ 그래서 할머니 이제 하는 거 보고 배운 거지.
0: 아, 할머니 손 이어받았구나요. 어. 엄마, 네. 이번에 네. 제가 감자 뽑았어요.
2: 감자?
0: 네, 감자 뽑으니까 네. 어떤 요리로 만들 수 있어요, 엄마?
2: 감자?
0: 네네네.
2: 감자로 주로 하는 것은 볶아 먹고
0: 그니까요
2: 감자 전이 먹고 네. 떠 먹고 감자 떠 이건데
0: 그럼 우리는 맛있게 우리 1등 돼야 되니까 맛있는 거
2: 우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감자 볶음탕 자 닭볶음탕 해보자
0: 어, 닭볶음탕 엄청 쉬운 거 아니에요 엄마?
2: 쉽기는 쉬운데 네네네. 또 내가 하는 것도 달보여
0: 아 진짜 달보요? 달어?
2: 달보
0: 달보?
2: 조리법이 달다고
0: 아 뜰려다고
2: 응 뜰렸다고
0: 달어
2: 우리 나도 사투리를 써서 그래 지금도 아. 지금도 사투리를 쓰고 있어요 내가 닭조리탕을 하게 되면 거운 다 막 툭툭하고 감자가 네. 다 풀어지고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안 풀어지고 아니에요
0: 안 풀어져요?
2: 안 풀어지고 국물도 막
0: 야, 엄마가 안 풀어지는 거 엄마가 진짜 자신이 있네요 엄마 하고 우리도 진짜 1등 됐을 것 같아요 와 엄마 지금 어떻게 장 닭 사러 가야 됐나 어떡해요?
2: 닭 뭐
0: 아니요 여기 마당에서 닭 있어 내가 닭 잡아요 엄마
2: 닭 잡아 닭을 잡아 마당에 닭 없어 그래서,
0: 그래요
2: 닭 사오면 돼요 닭은 네. 토종닭 큰 거 사다 놨어
0: 아 준비, 진짜요? 응,
2: 준비해다 놨어 네네 텃밭에 가서 네네 아 우리 이제 채소 좀 뽑아갖고 오면 돼
0: 네 알겠습니다 네,
2: 채소 뜨다가 해가지고 네. 시작해 봅시다
0: 네 알겠습니다 가자요 엄마 어이야 엄마야 엄마야 아이고야
2: 뽑으리 이렇게 가 여기 팥 뽑아 이렇게 뜯어 이렇게 해서 이거 다 뜯어 이거 이판 이렇게
0: 엄마 피 안 하니까 이거 젖었대요
2: 응 접어 피는 맞아도 안 죽어 피 맞아도 자 여기 이것은 이렇게 뜯어 내 쓰였으니까
0: 오
2: 해봐
0: 여기 놓을게요 응. 이거 가방을 다 할게요
2: 응응 이렇게 저거서 뽑아 촌놈으로 이게 대파를 많이 넣으면 맛있어 있다가
0: 오 많이 넣어야 돼 이렇게 깠어?
2: 또 이거 닦아 그냥 똑 잘라
0: 여기
2: 어. 옳지 오. 깻잎도 들어갑시다 이제
0: 깻잎도 어디 있어? 여, 여기 이거?
2: 이것도
0: 이거요?
2: 되고 이것도 되고 이렇게 뜯어봐 이렇게
0: 아 통째로 뜯어
2: 통째로 이렇게 이거 다듬어지 자 수저로
0: 네네네
2: 이게 간장이 시중엔 없어요 이런 간장.
0: 어, 엄마가 직접 담았어요.
2: 이게 이제 12년 됐어요 간장이.
0: 12년. 네,
2: 12년 간장이에요. 그러면은 네네. 세 숟갈 넣으세요.
0: 세 숟갈. 오 요원하네.
2: 설탕을.
0: 설탕 넣고
2: 고춧가루를 두 수저 넣으세요. 이게 지금
3: 저희가 경연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혼자 만드셔야 되는 거 알고 계세요?
0: 아 나 혼자 만들어야 돼요?
3: 네. 네.
0: 세상에 엄마 잠깐만요.
3: 어머니는 옆에서 말로는 도와줄 수 있고
0: 네네네.
3: 그 혼자 이거 완성하셔야 돼요.
0: 아 그래요? 알았어. 녹음 해놓을게요 엄마.
2: 감자 쓰려.
0: 감자 어떻게 쓸어요?
2: 이리 와봐. 쓰리라고 가르쳐줄게.
0: 엄마 한번 시범 보여주세요.
2: 이것은 요 정도 삶으면 돼.
0: 이거는 세게 해야 되겠다, 엄마. 이렇게 세게. 지금 잘하고 있어요, 엄마?
2: 응, 잘하고 있어요. 아우, 잘하고 있어요.
0: 어, 엄마, 내 사랑. 요리 뭐 이, 무슨 요리 쳐주면 좋아요?
2: 응? 감자 닭볶음탕.
0: 감자 볶당.
2: 볶당.
0: 응. 괜찮아요?
2: 목당을 해도 되고. 그거 편한 대로 해요. 나는 내 말대로 하려는 게. 이름만 넣지 뭐. 안 타.
0: 됐어요?
2: 응.
0: 이제 시작.
2: 씻어.
0: 아, 다시 씻어야 돼요?
2: 씻어야 돼. 녹말을 이게 네. 안 빼면은 네. 감자가 물러갖고 네. 죽이 돼. 아. 이게 꼭 녹말을 빼야 돼. 이렇게. 네. 이렇게. 응, 씻어, 여기다 건져. 그, 이거 물이 툭툭하게 나오잖아, 이거. 이걸 빠져야 돼. 아. 여기다 건져.
1: 아, 이렇게 하얗게 되네, 물?
2: 응, 하얗게 아. 나오잖아. 그게 있으면 툭툭해, 물이. 아. 툭툭하고 감자가 빨리 익어.
1: 엄마, 이게 뭐예요?
2: 식용유.
1: 식용유.
2: 자, 이거.
1: 뭘 식용유 쓰는 거예요?
2: 어, 해봐. 물어보지 말고 조금 이따 갈게. 얼른 부어, 여기다 다 부어. 아. 응. 자, 소주를 2컵 부어.
1: 2컵. 응. 오케이. 2컵.
2: 응. 이걸 넣어서 그 노폐물을 다 빼내는 거예요, 지금. 식용유?
1: 식용유
2: 한 컵.
1: 왜 식용유 넣은 거죠?
2: 식용유 넣어서 볶아놓으면 고기가 좀 쫄깃쫄깃해. 푸시푸시가
1: 않고. 계속 줘야 돼, 아주? 네,
2: 계속 노릇노릇할 때까지.
1: 일반 사람 우리 그렇게 안 해요.
2: 안 해.
1: 내가 아는 친구 있잖아. 막 고추장 넣고 야채수로 넣고 버무려. 끝! 하고 볶아요.
2: 이렇게 해놓으면 닭 저 거스기 질도 맛있고 네네네. 냄새도 안 나고 고소하고. 아. 천천히 볶아.
1: 네네.
2: 노리노리 할 때까지. 네, 그렇게 하면 돼.
1: 오, 좋은 냄새.
2: 미당만 먹어도 맛있어.
1: 그니까요. 아우.
2: 그렇게 넣고 닭만 들어 골라도 닭만 그렇게도. 잘했어. 아유 잘하는데.
1: 잘했어요? 다행이네요.
2: 이게 육동마늘 지금 농사짓는 간장, 진간장 한 컵을 넣어.
1: 간장 한 컵?
2: 응, 고추가 한 컵 더 넣어야 돼. 네. 표탕은 한 컵 들어가면 안 되고 4분의 3. 끓이기만 해.
1: 네. 아. 간 한 번 볼게요.
2: 간 봐요.
1: 네, 싱거운.
2: 소금을 좀 넣으면 돼.
1: 안 싱거우면.
2: 맛이 딱 맞을 거야.
1: 안 싱거우면. 야, 맛있다. 아직 완성 안 된대 맛있어, 엄마. 내가 봤을 때 우리가 1등 대과 같대, 엄마.

0: 잘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엄마. 고목 괜찮아, 엄마? 와, 진해요, 엄마.
1: 아, 괜찮아?
0: 어, 괜찮아, 맛있어.
1: 수고하셨어.
0: 어, 맛있어요. 어, 엄마, 봐봐, 감자 안 풀어줬네, 엄마?
1: 오. 네.
0: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잘 익었어, 엄마.
1: 이렇게 맛있는데, 내가 손 잡으면 손들어.
0: 엄마, 맛있어. 야들야들해요. 와. 강남 세트야, 특이한 남 세트.
1: 하나도 안 나지?
0: 하나, 하나.
1: 고소하지?
0: 맞아. 와. 집에 가서 또 열심히 연습하고, 네, 어? 네, 네. 끝나잖아. 마지막 날 만나자, 엄마. 응. 엄마 파이팅. 어, 엄마 술 마실 연결해 주세요. 우리가 이룰 것 같아요. 어. 엄마 아자아자 파이팅! 우리 할 수 있어!
2: 오늘 저희 어머님 만나겠네. 아, so exciting! 우와, 설렌다. 어. 아, 날씨도 좋고, 아, 오늘 좀 많이 배우자. 가자, 가자. 우와, 어머니, 어머니. 여기인가 보네요. 어? 오, 여기다. 아, 설렌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아, 저 네. 외국분이라서 긴장했어요.
2: 그래요?
3: 네, 그러세요.
2: 아, 네. 들어갈게요.
3: 네.
2: 어머, 안녕하세요. 우와.
3: 이쪽에 앉아주세요.
2: 아, 네. 네, 감사합니다.
3: 네.
2: 어, 너무 반갑네요.
3: 저도 반갑습니다.
2: 어, 제가 폴란드에서 푸쉐무 스와브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푸쉐무라고 네. 하시면 되거든요.
3: 푸쉐무?
2: 네, 푸쉐무. 네.
3: 푸쉐무.
2: 네.
3: 저는 네. 박윤옥이에요.
2: 박윤옥.
3: 네.
2: 네. 오,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잘 부탁드립니다.
3: 잘해봐요.
2: 아, 네.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스튜디오에서 손을 봤거든요. 한 번 더 손 네. 봐도 돼요?
3: 네.
2: 아, 반대로, 반대로.
3: 네.
2: 와, 경력이 장난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힘 세고,
3: 네.
2: 좀 그래도 이런 자국이 있어야
3: 네.
2: 요리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3: 네, 근데 또, 네. 저는 힘들지 않게 살았어요. 그래서
2: 아,
3: 말하자면,
2: 네.
3: 어려서부터 공주처럼
2: 아, 그래요?
3: 대접받고 살았다 이런 거요.
2: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최재식 씨한테 정보를 조금 주셨는데, 그 반찬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3: 네, 손재주가 조금 네. 있어요.
2: 오.
3: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 네. 반찬하는 거를 오. 좋아했어요.
2: 아,
3: 그러다
2: 그래요?
3: 보니까 지금도
2: 네.
3: 다른 거보다
2: 네.
3: 그냥 이렇게 뭘 만드는 걸 좋아해요.
2: 아, 그런 재주가 있군요.
3: 네.
2: 오, 저 근데 어머니 있잖아요. 그 저희가 제가 선택한 아이템은 표고버섯이에요. 1, 2, 3, GO!
3: 표고버섯 볶음 종류도 있고 또 표고버섯 탕수라는 게 있어요.
2: 아, 탕수처럼.
3: 네. 네, 또 표고버섯 전이라고 있어요.
2: 아, 전.
3: 네, 그래서 네. 이제 표고버섯 전은 네. 오늘 전을 하려고.
2: 네. 오.
3: 그러면 네.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표고버섯 전을 할 때는 뭐 네.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네. 이런 육고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2: 그렇죠.
3: 새우를 다져서 야채를 다져서 새우 식감하고 같이 네. 어우러지게 먹을 수 있어서 그렇게 생각. 을 좀 한번 네. 해봤어요.
2: 아 너무 기대돼요.
3: 네.
2: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3: 잘 해봐요.
2: 네, 네. 잘 해볼게요.
4: 네, 어머니 근데
3: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 네. 제가
2: 어, 뭐, 바로
3: 오신다 그래서
2: 네.
3: 앞치마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2: 네.
3: 이제 선물을 이렇게 드리려고 우와, 이렇게 네. 하나 똑같은 걸로 우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2: 아, 네. 자 우리 화이팅.
5: 오늘 1등이에요.
2: 맞아요.
3: 재료 준비를 할 거라서
2: 오, 네.
3: 여기 표고버섯을 준비했는데 꼭지를 따야 되는데 이제 아, 네. 살짝 살짝 따면
2: 네.
3: 이렇게 속이 빠져요. 한번 해보세요.
2: 어, 네. 그러니까 더 이렇게 돌아가면서
3: 네 엄지 손으로 여기를 살짝 살짝 눌러서 이렇게 하면. 여기 속이 좀 빠져요.
2: 이렇게?
3: 네, 아우 예쁘게 잘하셨네요. 이렇게
2: 조금 더 예쁘게.
3: 네. 요거 이제 모양 내는 네, 거를 좀 모양을. 좋아해요. 그래서 네. 넓게 하지 말고 좁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빠져요. 그래서 요런 모양이 나면 별 모양이 돼가지고.
2: 근데 아, 네. 돌봄은 얼마 동안 하셨어요?
3: 저는 2013년부터 해가지고요. 지금 한 3-4년 돼요. 와, 요리 프로를 많이 다녀보셨어요?
2: 2024년 말부터 시작했어요.
3: 요리를 참 잘하실 것 같아서요.
2: 네, 먹는 건 잘해요.
3: 아, 먹는 건 저는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2: 아, 그러세요?
3: 이렇게 이제 절일 거예요. 소금물로 절이는 동안 네. 저희가 이제 야채를 준비를 할 거예요.
2: 네.
3: 재료가 대파, 당근, 양파. 양파를 당근을 파 다질 거예요. 이렇게.
2: 네. 믹서기 왜 안 쓰시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3: 아, 저는 이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믹서기보다는 이렇게 손 모양이 좀 더 맛있을 것 같아서요.
2: 정성스럽네요, 진짜.
3: 한번 이제 휴재민 님이 네. 요거를 한번 해 보시고
2: 얘를 까
3: 얇게
2: 네.
3: 해 드릴까요? 이렇게 네. 어, 잘하시네요. 네. 오, 곱게 나오고 있어요. 세심하게 하시네요. 근데 이거를 빨리 하셔야 돼. 그래야 이제 파도 다지시지.
2: 답답하지 않아요?
3: 아, 답답한데도 그래도 잘하시네요. 이게 제가 안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하던 거는 제가 막 이렇게 해야 저도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2: 아, 네.
4: 너무 준비물이 위반을 해서 뭔가 요리사가
2: 그런 거 아니죠?
3: 성격이 좀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냥 뺏어서 했어요. 네.
2: 아니, 사실은 제가 그 키친 로봇을 많이 쓰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제가 써는 건 그렇게 자신이 별로 없어요.
3: 섞어주세요, 이렇게.
2: 네.
3: 그다음에 이건 이제 새우를
2: 네.
3: 여기다 넣어주세요.
2: 우와.
3: 전분을, 소금, 후추.
2: 후추.
3: 참기름, 마늘을
2: 오,
3: 좀
2: 많이 넣으시네요.
3: 조물 묻혀주세요.
2: 조물.
3: 이게 계속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2: 아.
3: 이렇게 해야 양념이
2: 믹서기가 들어왔어요.
3: 네. 네, 이렇게 해야 이게 좀 개발 이렇게.
2: 오케이.
3: 밀가루 전분을 앞에다 입힐 거예요. 버섯에다 묻히는 거예요. 네. 새우만 이렇게 해서.
2: 어, 네.
3: 여기다 이렇게.
2: 아, 이렇게 네. 굽는 거구나.
3: 네, 이렇게.
2: 오.
3: 뒤집었고 이게 너무 두꺼우니까 이렇게 살짝만 누르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2: 그러지게. 네, 네. 그럼 진짜 전이 되네.
3: 네, 네. 남은 거 전부 다 해보세요.
2: 그래도 믿음이 생기시는 거 봐요.
3: 네.
2: 아까 자르는 거 못 참으셔가지고 배셨는데.
3: 그래서 이제 요거를
2: 전 처음
3: 네, 이렇게 한번 뒤집어 놓고
2: 아 이렇게 벌써?
3: 네.
2: 아 이거 뜨거우면은 타니까
3: 네.
2: 네 제가 할까요?
3: 한번 해보세요. 네.
2: 오.
3: 두두두. 어우 잘하십니다.
2: 오늘 팬케이크 그래도 한 20개 했어요. 끝나는
3: 조금만 건가요? 익으면 이제 다 돼요. 간장 양념을 할 거예요.
2: 간장에
3: 네. 식초를 설탕이 한 스푼 정도, 깨를 네. 조금, 마늘, 다진 파도 이렇게 넣으실 거예요.

0: 그러면 이제 네. 한번 먹어볼 건데요.
1: 네. 이거 잡는 방법이 또 따로도 있나? 아니면 쉽게 연습해야 되나?
2: 오!
0: 새콤한 맛은 하나도 없어요. 고추를 넣는데도
3: 고추가 그냥 확실히 들어가서 더 이렇게 맛이 올라갔어요.
2: 네, 네. 1등.
0: 네.
2: 무조건 1등.
0: 1등 할 것 같아요. 일단은 푸셰프님이 네. 만드신 네. 소스를 한번 또 맛을 네. 볼게요.
2: 어, 좋아 좋아.
3: 제 양파를 버섯 넣으셔도 돼요.
2: 버터 톡을 좀 넣을까요?
0: 계속 볶아요?
3: 네. 이제 이렇게 비비시면 돼요. 그렇죠? 한 이렇게 그냥 뿌리면 돼요. 또 궁금하네.
0: 그러니까 궁금해지네요.
3: 네.
2: 어울릴까 말까.
3: 이 솔직해야 그러니까,
0: 네, 한국 음식이다 보니까. 식감이. 부셰프님이 네. 만드신 거라서가 아니라 간장 소스도 괜찮았는데 이게 더
2: 그러세요?
0: 맛있는 것 같아요. 한국 요리라서 외국 소스가 안 어울릴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좀 저는 더 선호가 됐어야 돼. 느끼함도 없었고 새콤함도 있었고 저 입에도 괜찮게 맞았어요.
3: 저는 일단은 이렇게 버섯을 먹는 건 처음이거든요. 저는 전을 너무 많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먹어봤기는 했지만 버섯 전을 저렇게 만든 것도 저는 너무 새로워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얘가 더 맛있어요.
4: 그 시원한 개운함이 약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1등 해야 되니까 서프라이즈가 가능하다면 이걸로 한번 해보는 게 더 나쁘진 않을 것
5: 같아요. 누구세요?
6: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 반갑습니다. 오.
6: 들어가도 돼요?
5: 예. 네.
7: 만나서 반갑습니다.
5: 반가워요.
7: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온 안토니오입니다.
5: 아유, 반가워요.
7: 옷 이렇게 빨간 거는 기억나요. 그 어머님 선택 받을 때 옷 빨간 거 기억해요.
5: 어, 라인 댄스 할 때 사진. 아. 저쪽에 지금 나 많아서 그거 다 있어요. 우와, 여봐. 이렇게 많아.
7: 이거 다 사진이요?
5: 예, 사진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7: 어, 이거 봐도 될까요? 어, 이게 어머니 네. 사진 이런 복장 입고 본 것 같아요.
5: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가. 그림 전시회 개인전도 하고
7: 아 그리고 이거 꼬이 깜빡했는데 네. 제가 시금시 걸렸거든요. 시금시 우리 어떤 요리 할 수 있을지
5: 시금치라는 거는 네. 무쳐도 되고
7: 무쳐도 되고
5: 전을 꼬도 되고 고민. 튀김도 괜찮고
7: 튀김 먹어본 적이 없어요. 튀김
5: 그렇죠. 튀김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7: 근데 시금치랑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시금치만 먹으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5: 육전은 어때요?
7: 오 고기 좋아요.
5: 좋아요?
7: 고기 아주 좋아요. 그러면 시금치랑 그리고 육전 오케이 콜.
5: 자 그럼 우리 시금치 따듬어 볼 거예요. 이렇게 잡고 여기 뿌리가 있어요. 뿌리를 이렇게 네.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따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고기다 흘리지 말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응? 응. 네, 해서 얇게. 얇게 아주 얇게 이렇게 끌고
7: 오케이.
5: 다듬고 오케이. 나서 좀 크니까 반을 이렇게 따기면 가볍잖아.
7: 이렇게
5: 그렇지.
7: 아닌가?
5: 그렇게 싹 잘라요.
7: 짠 좋습니다.
5: 또 튀김 준비를 해야죠. 이렇게 섞어.
7: 오, 오케이.
5: 시금치 먼저 튀길 거거든요. 이렇게
7: 다시 왔다 갔다.
5: 옷을 입혀. 옷을 입혀서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담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넣는 거예요.
7: 아이고. 이게 어느 정도?
5: 지금 달을 떠올랐죠? 네. 떠올랐을 때 얼른 이때 또 뒤집어줘야지.
7: 뒤집어.
5: 그럼 얘가 노릇노릇해지잖아. 오. 되게... 이렇게 봐서 노릇노릇하다 하면 꺼져서.
1: 짚고 뒤로 하고 그러면 넣을게요.

0: 우리 육전 할까요?
1: 좋습니다.
0: 그거는 소고기인데요. 칼 등으로 이렇게 다져야 돼요.
1: 더 부드럽게 만드는
0: 식으로. 그렇죠. 이게 지금 부드러워지라고 이렇게 때리는 거죠. 간이 살짝 돼야 이따가 맛있어요.
1: 저는 싱거운 거보다 짠 거 좋아해가지고.
0: 맞아. 짠 게 더 맛있어요. 맛은 자. 있어요. 육전을 하려면 핏물을 네. 먼저 빼야 돼요.
1: 그러면 피 왜 빼야 될까요?
0: 피요. 잡내가 없어지라고.
1: 아, 그럼.
0: 잡내가 없어져야지 많이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1: 냄새.
0: 그럼요. 이렇게 고기를 가져왔어요. 핏물이 이렇게 많이 빠졌죠?
1: 오, 많이 빠졌.
0: 엄청이 빠졌죠? 그다음 옷을 입혀. 옷을 입혀서 요거를 이렇게.
1: 계란. 오케이.
0: 이렇게. 계란.
1: 네.
0: 헹궈서.
1: 오. 오호. 그리고
0: 이렇게 한 데다가
1: 이게 약간
0: 숟갓을 이렇게 해서 얹는 거예요.

0: 너무 커서. 아. 아.
1: 맛있어. 시금치랑 이 육종이랑 뭔가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시금치 맛있어서 그래서 먹게 돼요.
2: 맛있어.
1: 제 스타일이요.
2: 제 스타일이요?
1: 제 스타일. 저는 안 되면 되게라 긍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3: 연습부에서 이런 것도
4: 얘가 민트. 아, 실패가 뼈고버섯 전인데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연습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맛있어?
1: 진짜 맛있네.
0: 맛있어. 성공.
2: 닭볶음탕 빔 감자. 김장 하다가 순에 비해서 칼 비해서 야채 넣고 고추장 넣고. 예쁘다. 예쁘다. 아, 평가해 주세요. 어때요? 괜찮아요?
1: 맛은 너무 맛있다.
2: 이 맛이 맞았어?
3: 이 맛이 바로 이 맛이야.
2: 바로 이 맛.
3: 소주를 부르는 맛.
2: 소주.
4: 면 김치를 담글 거예요. 연습.

0: extended cut deep.
1: 선착순이에요 이게.
2: 무조건 1등이에요.
3: 저 1등 해야죠.
1: 1등 하고 싶다.
4: 제가 최고의 음식을 만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5: 불이 장구로 불 좀 사용할까요?
6: 아니요.
5: 불이 센데.
6: 다 똑같죠.

0: 그래서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
1: 전쟁터가 됐어요.
2: 부족했어요, 시간이.
3: 너무 울고 싶었어요.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나마 잘하면 돼.
4: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난 내가 만든 이야기 안에서 연극을 했던 거야.
1: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느낌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0: 이런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0: After a 5-year hiatus, Hechu is working on a new novel. She wants to write a mystery novel with a detective as a protagonist. But she's grappling with the detective character and facing writer's block. To make matters worse, unexpected events occur.
1: 누나 시어머니한테서 연락 왔어. 누나한테 연락이 안 된다던데?
2: 가봐. 분위기가 다르던데?
0: Reluctantly, Hechu leaves her house. She sets out to meet her ex-husband, Taeje's mother. Why does her former mother-in-law want to meet her now?
3: 사망보험금 그거 있지?
4: 그거 태재가 저한테 주지 않았어요. 저 맹세할 수 있어요. 아버님 사망보험금 같은 거 저 있는 줄도 몰랐어요.
0: Oh, there must have been trouble over money issues.
3: 그거 내가 몰라서 그랬어. 모태미를 바보를 만들고 나서 실토를 하니. 태재랑 같은 극단에 있었고 중학교 선배고. 그 집 누나가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하더라고. 보험도 안 되는지 몇 년간 아파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애를 그 돈을 줘서 살려냈대.
0: Well, maybe because she felt so relieved, she drinks quite freely, though it's daylight out. She wakes up to find herself at an old friend's pool hall.
5: 얼마 만이야?
0: While they happily greet one another, her ex-husband, Taeje, enters the scene.
1: 끝났네?
5: 어.
0: Wow, it's a whole mess of reunions.
3: 야, 반갑다. 반가울 줄 몰랐는데. 너무 기대를 안 했나 보다.
5: 넌 어떻게 된 애가? 우리 엄마가 생짜를 났다는데 나한테 말을 안 했어.
0: It's a stage actor, Taeje Head, and in dreams since she last saw him, started a cleaning service.
4: 네가 남편이 아니라 친구였더라면 지금까지도 계속 잘 지냈을 텐데.
0: What's more?
5: 잠깐만.
6: 일하나!
0: He has a new girlfriend who has a young daughter.
7: 안녕.
8: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Several days later, Hechu has a date with her boyfriend.
1: 어, 여보세요?
4: 근우 씨 일하고 있어?
1: 어. 유리하고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좀 늦을 것 같아.
4: 그럼 내가 유리랑 먼저 만나고 있을까?
1: 둘이? 그럴 수 있겠어?
4: 응, 그럴게.
0: Her boyfriend Kuno's son, Yuri, is studying for college entrance exams for the third year and hopes to become a writer.
9: 어,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4: 어, 삼수생이니까.
9: 여기다 담아드릴까요?
4: 네.
0: With a gift of books in hand, she has to where they're planning to meet. This time, she meets more new people.
4: 안녕하세요.
0: She is Kuno's friend, an urban farmer, 종이.
9: 마 종이라고 합니다.
4: 소생하시라면서요. 어떤 추리소서 쓰실 건데요? 탐정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0: Well, that's because that's all Hechu herself knows about her new book.
9: 막걸리 한잔 하실래요?
4: 어... 짠.
0: Just then.
9: 여기 왜 왔지?
0: An unexpected visitor arrives.
9: 어머, 유리랑 같이 왔네.
0: 옥정, who Kuno dated before he met Hechu, drove
4: 언니.
0: Yuri to their meeting place.
4: 언니,
10: 아이고 오랜만이다.
4: 오, 너무 오랜만이다.
9: 저기 이쪽은 심혜주 씨.
0: The four of them greet each other.
11: 안녕하세요.
9: 반갑습니다.
0: With her boyfriend Kuno notably absent, Hechu relaxes with his friend, his ex-girlfriend, and his son. Drinking, eating, and chatting. Just having a good time. After that night, she and Yuri are a bit closer.
4: Yuri가 쓴 소설? 어떤 소설인데?
0: And they chat about his book.
12: 일기 스타일이고요. 제목이 갑충일기예요. 어떤 거 같으세요?
4: 완성된 걸 읽어봐야 알 것 같아.
12: 결말은 변하지 않아요.
4: 결말이 중요한 소설이 아닌 것 같은데.
0: After these chance encounters, will Hechu find writing her novel any easier? Novelist Hechu's unplanned encounter

0: An unfamiliar journey. It is the movie Some Detective.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 The starting point of the film was a reflection about how a character is known through experiences and relationships.
1: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때 사실 그 사람 자체만으로는 다 말할 수가 없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동원이 돼야만 한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부터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0: Actress Lee Yu-ha says she felt curious about Haeju and felt challenged to play her.
2: 겉으로는 좀 단정하고 일상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과거의 사건도 있고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이중적인 결을 가진 인물 같아서 배우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섬세하고 입체적으로 이제 표현해 보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They purposely plan to voice script readings together before filming.
2: 감독님이랑만 리딩을 했었거든요. 상대 배우분들을 현장에서 이제 처음 마주했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었던 것 같아요. 혜주가 과거의 사람들 그리고 현재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다양한 배우님들을 만난다는 게 저는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혼자 캐릭터를 만들어가기보다는 뭔가 완성된다는 느낌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0: The film conveys a message about maintaining a healthy distance and reconciling with the past.
1: 과거와 연관 있는 사람들과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거리를 두고 보면 충분히 관대해질 수 있는데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용서도 잘 안 되고 자기가 너무 무결한 존재여야 될 것 같으니까 되게 작은 잘못들도 쉽게 용서를 못 하는데 좀 약간만 거리를 두고 관대해져 보자.
2: 자기 안에 오래된 어떤 사람이나 기억을 떠올려 보게 만드는 예, 그런 영화로 기억되었으면.
0: An evocative story that confronts forgotten memories and relationships. This is the movie Some Detective. The character K's story focuses on in Some Detective.
2: 탐정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0: A novelist Haeju is starting a new book after 5 years but faces writer's block.
2: 네가 남편이 아니라 친구였더라면 지금까지도 계속 잘 지냈을 텐데.
0: Haeju, as she confronts her inner self, as she encounters people from her past. Actress Lee Yu-ha, with years of experience on a stage, played a role. She calmly portrays the complex inner world of a character who harbors secrets and has not yet fully made peace with the past.
1: 그 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처럼 보여서 너무 좋았고
2: 과거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감정들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변화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0: Inward Journey Together with Haeju Screened at the 31s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t is the movie Some Detective.

0: At the bow, soft corals have taken root, blossoming beautifully. Even the ceiling of the wheelhouse is covered with corals of every shape and color.
1: 문섬의 침몰선은 길이가 대략 25m, 폭은 5m 정도로 문섬 북쪽 수심 35m 정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배 자체는 철선으로 되어 있고 배 갑판 앞쪽, 뒤쪽 할 것 없이 배 전체에 연산호가 자라고 있습니다. 조류가 강해 연산호 폴립이 활짝 열릴 때에는 이게 침몰선인지 어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장관을 이루는데 수심이 깊어서 그런지 생태계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0: 또 하나는 해양생물의 서식처로서 인공호철의 역할,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파선이 아닌 인위적으로 침몰시킨 것이고, 이와 같은 인공호철은 해양생물들의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 침몰선의 경우 철선으로 돼 있어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어초보다 표면 부착력이 좋아 산호 같은 생물들이 뿌리 내리기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침몰선은 바닷속 시간 여행을 떠나는 듯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산호초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들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어 세계적인 다이빙 포인트마다 침몰선 포인트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 Having launched in 1972 and continuing annually, Korea's artificial reef project aims to restore coastal marine ecosystems by providing shelter and habitat for marine life. These artificial reefs on the barren sandy seabeds attract the growth of seaweeds and corals, among others, creating an underwater forest that draw in fish and other marine creatures little by little. Whether naturally formed or artificially inserted, a reef is a space where marine life thrives. Blocking the currents as it sits on the path of the underwater ole, this structure and its small and big crevices serve as a safe haven for fish hiding from predators. Recently, multifunctional reefs that harmonize with existing seabed formations have been placed, creating a balanced ecosystem for fish and forcing a healthy ocean.

0: 문경에서 보니까 네. 또 뭔가 느낌도 새롭고 네. 아니 뭐라고 듣고 온 거예요? 여기 뭐 한다고?
1: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0: 맞죠 정확히 그리고
2: 여행으로 저도
0: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또 문경에 또 여행을 온 거니까 사실 이게 대결이에요 아시죠? 저희 말고도 한 팀이 더 있어요 네네. 저희 권혁수 패밀리가 한 명 한 팀 더 있는데 네네. 사실 별로 그렇게 견제는 안 되는데 아 근데 거기도 이제 좋은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우리가 더 맛있는 것도 먹고 더 좋은 지역 많이 다니면서 소개를 잘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길 수